0: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남권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1,45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종전 발표보다 20명 증가한 1,450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약 5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3,880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후 생존 각오 발생 후 72시간이 이미 지나면서 현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한다는 유엔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추산에 도로,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 경제적 피해는 직접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8일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했고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30일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개최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회담 장소와 논의 주제를 바꿨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06일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값 평균이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8.53원 내린 1,987.5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7.19원 내린 2025.19원으로 여전히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978원, 서울 평균은 2,01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로 불어나는 등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43조 3,363억 원으로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했을 때 2022년 10월 말 43조 6,609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와 호남, 경남, 서부 내륙 등 일부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 돌풍과 우박,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4.1도, 습도는 75%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0: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화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본선 진출이 32개 팀이었던 때를 생각하자면 본선 진출조차도 실패한 꼴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스포츠도 결국에는 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일부 회사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JTBC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32강 진출에 실패했으니까 실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축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말 많은 메가 프로젝트, 그 가운데에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돼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또 반도체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긴 한데요. 과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반도체 사이클 문제는 대체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애초에 기존 정권 때의 대규모 프로젝트처럼 또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은 1부에서 짚어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관련 소식은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경우의 수가 정말 이렇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48개 참가국 가운데 34위,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자, 우린 여기서 경제적인 여파를 살펴봐야 되겠죠. 당장 생각나는 거는 JTBC인데 울상일 것 같아요.
1: 네, JTBC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JTBC는 이번 월드컵 국내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1승 2패, 승점 3점으로 A조 3위에 그쳤고 이후 조 3위 간 순위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 조 3위 중에서도 8개 팀까지 32강에 올라가는 구조였는데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겁니다. 스포츠 중계 사업에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주 중요한데요.
0: 물론이죠. 네.
1: 네, 한국 경기가 계속 남아있어야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광고 단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월드컵처럼 전 국민 관심이 몰리는 이벤트는 한국전이 몇 경기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 광고 협상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선전을 해야 경기 전후 특집 프로그램과 하이라이트, 디지털 클립 같은 파생 콘텐츠 소비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광고와 협찬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JTBC는 지금 재무 위기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월드컵 중계가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기대를 했는데 한국 대표팀이 예상보다 빨리 탈락하면서 이 기대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는 남은 월드컵 경기를 결승까지 차질 없이 정상 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이 없으면 국내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JTBC가 월드컵 효과마저 제대로 누리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히 축구 성적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 중계권 투자의 위험이 같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0: 자, 지금 보자면은 우리 축구 대표팀의 부진한 성적이 JTBC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애초에 JTBC가 너무 오버했다, 너무 과도하게 돈을 썼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스포츠 중계권은 기본적으로 선투자 구조입니다. 먼저 돈을 내고 중계권을 확보한 뒤에 광고 판매와 협찬, 다른 방송사나 플랫폼에 재판매하면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중계권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TV 광고 시장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치. 네, 시청자들은 유튜브와 OTT로 많이 옮겨갔고요. 광고주들도 TV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JTBC의 방송 광고 매출도 2023년 2,047억 원에서 지난해 1,84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JTBC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확보에 총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으로만 해도 1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올레기획은 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뒤에 지상파나 플랫폼의 재판매에서 비용 부담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재판매가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럼 대표팀이 잘해서 토너먼트에 올라가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어져야 이제 투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도 이제 32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남은 경기의 시청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강팀 경기나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는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한국전만큼 광고가 붙기는 어렵습니다.
1: 아무래도.
0: 네, JTBC 입장에서는 중계는 계속해야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핵심 콘텐츠였던 한국전은 끝나버린 겁니다.
1: 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 대표팀이 탈락했는데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부도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0: 네, 채권자들이 문제 삼는 건 시점인데요. JTBC가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중계권과 광고 수익 기대를 내세워왔는데 정작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최신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미 어려운 줄 알면서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자금을 조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당장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도 막히지만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길이 법원 절차 안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 신청 과정과 자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까지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채권자들에게 재무 상황을 충분히 알렸는지, 월드컵 중계권 수익 전망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채권자 협의회 구성, 회생 계획안 내용이 중요해질 겁니다. JTBC와 중앙그룹이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중계권 재협상 등을 통해서 실제로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축구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지만 축구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소식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초대형 지역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관심이 가는 건 역시 호남이죠.
0: 네, 오늘 2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립니다.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미래 산업을 수도권 한 곳에만 몰아두지 않고 지역별로 거점 나눠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지역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후공정 중심 투자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전공정 팹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예. 전공정 팹은 반도체 웨이퍼를 넣어서 실제 칩을 만드는 핵심 공장입니다. 첨단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 데만 최소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용수, 전력, 도로, 협력업체 단지까지 붙으면 투자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호남 반도체 투자만 수백조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군공항 기지를 반도체 전공정 팹 부지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팹 4~5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SK하이닉스도 광주 지역에 전공정 팹을 최대 5기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직접 보고회에 참석한다고요?
0: 네, 오늘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장급 참석도 거론됐었는데요.

0: 시민들이 직접 참석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조율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와 상징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오늘 발표될 전체 투자 규모는 10년간 최소 1000조 원 이상으로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2000조 원 안팎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호남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영남권의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 투자까지 예상됩니다. 충청권에는 삼성전자 5년 캠퍼스에 있던 반도체 패키징 투자를 확대하고 소부장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GS그룹도 충남 방진과 강원 동해에 각각 1.2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요. 경남권인 창원과 사천에는 한화, 두산 등이 우주항공과 로봇 분야의 피지컬 AI 종합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AI 기반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은 MLCC와 반도체 기판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매우 낯선 숫자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진짜냐는 의문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가 곧 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1: 네.
0: 오늘은 큰 방향과 투자 의지를 밝히는 자리고 실제 부지 선정, 인허가, 뭐 전력 용수 확보, 기업별 투자 시기와 규모는 앞으로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용범 실장이 하신 이런 굉장히 낯선 숫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한 두 차례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 내용을 두고 왜 호남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SNS에 7차례나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호남 특혜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0: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논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배분 논리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봅니다. 용인, 평택, 이천 같은 기존 반도체 벨트는 계획대로 가되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생산 거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용범 실장도 용인에 짓는 공장을 호남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벨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정치적 판단으로 호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왜 호남만이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인력, 부지, 협력업체 생태계가 모두 필요한데 이런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호남 투자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닥치고 호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남 지역 용수의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계속 글을 여러 개 올리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이 호남 반도체 구상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산업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투자원을 제대로 배치하면 하루 100만 톤 산업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도 반박을 했고요.
1: 네.
0: 또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의 설득에 따라서 기업 CEO들이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면서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세부 구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역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영남권에서는 반도체는 호남으로 가는데 원전과 전력 부담은 영남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왜 호남은 늘 가난해야 하느냐, 첨단 산업은 항상 수도권과 영남만 가져가야 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호남 반도체 논란은 단순한 공장 입지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첨단 산업을 어디에 배치할지, 지역 간 형평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모두 걸린 문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돼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무슨 뜻을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정부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로 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논리입니까?
0: 네, 김성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놓은 설명을 보면요. 광주, 전남 등 서남권이 전력 자금률, 용수, 연구 인재 기반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당연히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글로벌 고객사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서남에 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조달하기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부지 측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반도체 투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땅값과 인허가, 전력만 부담이 큽니다.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넓은 산업 용지를 확보할 여지가 있고 대규모 클러스터를 새로 설계하기 쉽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지진 위험이 낮다는 점도 논리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건 산업 다극화 측면인데요.

0: 유명한 반도체 공장을 계속 몰아넣으면 전력난과 용수, 부지 문제가 병목이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어렵다는 겁니다.
1: 그렇죠. 네. 네,
0: 다만 이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숙련 인력과 협력 업체 생태계도 필요하고요. 전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용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남도 가능하다, 이런 선언적인 말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전력망 확충 계획과 용수 확보 방안, 인력 양성 계획, 소부장 기업 유치 전략이 같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떤 공정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는지가 나와야 시장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데요. 정말 가능한 내용인지 이번엔 현실화될 수 있을 건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칩을 사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0: 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메모리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DRAM 업체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간의 과의 연계 의혹을 이유로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려둔 회사입니다.
1: 네.
0: 네, 법적으로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이 실제로 거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평판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데도 애플이 이 회사 칩을 사겠다고 검토하는 이유는 메모리 가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DRAM과 NAND 수요가 크게 늘었고요. 메모리 업체들은 그런데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생산 능력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스마트폰 업체들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애플은 최근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리면서도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가격 인상 발표 이후에 애플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 증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제품 가격 인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겁니다. 이 흐름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양면적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수요가 HBM뿐만 아니라 일반 DRAM과 NAND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이 중국산 칩까지 검토한다는 뜻은 공급망 다변화 압박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1: 네.
0: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의회에서는 중국 군 관련 기업과의 거래가 미국의 공급망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가격으로 이어지는 칩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실적 호재가 될 수가 있지만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슬슬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은 아닌지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1부의 마지막 순서 퀴즈 시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이것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홍명보 감독이 결국 감독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한국은 체코와의 조별리그 2-1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남은 두 경기를 다 패했고요. 최종 순위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제축구연맹 FIFA의 주최로 4년마다 열리는 축구 경기를 의미하는데요. 배구, 스키, 골프 등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아울러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월드컵, 2번 올림픽. 1번 월드컵, 2번은 올림픽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서 우물정에 공구서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없이 머리 없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어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월드컵, 2번은 올림픽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낯설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입니다. 대단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부, 기업들이 협력해서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호남이냐? 경제적으로는 호남이 적절한 곳이냐? 이런 논란이 큰 건데요. 반도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이게 너무 자주 뵈면 안 되는데 그렇죠?
1: 아, 옛날에 매주 오기도 했었어요. 아, 2019년 말 예. 이때쯤에는.
0: 좋은 소식으로 근데 모셔야 되는데 예, 오늘도 한번 이걸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호남 쪽의 반도체 대규모 생산 라인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1: 지금 사실은 SK나 삼성그룹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온 게 없고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 대해서만 이제 합의 사항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부랴부랴 뉴스를 보니까 뭐 2천조 원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반도체만 한 건 아니고 네. 전반적인 네. 투자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 네. 거고 호남 지역에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뭐 1천조 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워낙 요즘 반도체 그 공장을 짓는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금액이 과거보다는 많이 커진 건 맞긴 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장 정도 규모의 팹을 이제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는데 팹을 만드는데 사실은 10조 원도 채 안 됐었는데
0: 그랬었어요. 맞아요.
1: 15조 원에서 예. 20조 원까지 얘기를 듣는 게 EUV 장비가 비싸서
0: 현대가 그 노광 장비 이런 것들
1: 노광 장비인데 예.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미세한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네덜란드 ASML에서만 유일하게 네. 독점 생산하고 있는 EUV라는 장비.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낮은 거죠.
0: 네네.
1: 그 장비는 뭐 가장 비싼 모델은

0: 30조 원만 된다고 해도 공장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조 원이 되는 거고,
1: 네네.
0: 인프라라든지 이제 협력 업체들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은 천조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몇백조 원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단한 규모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호남이 처음에 거론됐던 것도 그렇고요. 후공정 위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갑자기 펩 전체 건설로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후공정, 전공정, 펩 뭐가 다른 겁니까?
0: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익숙한 거는 TV에도 많이 나와서 둥그런 실리콘
1: 네.
0: 웨이퍼.
1: 둥그런 거.
0: 예,
1: 예.
0: 웨이퍼. 웨이퍼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반도체 제조가 시작이 되고요.
1: 네.
0: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보통 한 옛날에는 한270 스텝 정도인데 지금은 더 늘어 한300 스텝이 넘을 것 같은데 꽤 정도의 공정을 거치면 이제 칩이 완성이 되죠. 둥그런 웨이퍼 안에.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제로 팔 때는 네모난 칩 형태잖아요.
1: 그렇죠. 그걸 그대로 팔수
0: 잘라야 돼요.
1: 없으니까.
0: 그걸
1: 예.
0: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는데 그 자르기 전까지가 전공정. 자르고 나서를
1: 예.
0: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1: 예.
0: 자르고 나면 이미 칩은 다 완성된 거고요.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테스트하고 패키지 하는 거를 후공정. 그래서 우리 돈 전공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기술과 그다음에 펩 제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1: 굳이 따지자면 전공정이 더 중요하다.
0: 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1: 네.
0: 훨씬 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1: 예.
0: 그래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패키지의 절반 정도는 외주를 줘요. 절반 정도는 인하우스로 진행을 하고 그건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네.
0: 그래서 OSAT라고 패키지만 전문으로 하는 산업이 따로 있고요.
1: 네.
0: 미국, 대만, 중국 세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지 못하고요.
1: 처음에 뭐 말레이시아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데.
0: 말레이시아에
1: 예.
0: 그 공장들을 짓고 있다라는
1: 아하.
0: 것들인데 말레이시아에 사실은 최근에 뭐 인텔,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패키지 공장들을 많이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본인들의 아주 중요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다
1: 네.
0: 보니까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잖아요.
1: 예.
0: 인프라 물류도
1: 그렇죠.
0: 그렇고 여러
1: 네네네.
0: 가지 용수나 전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쪽에 일단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인도, 베트남, 중국 쪽에도 패키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1: 여전히 그쪽이
0: 예.
1: 강자고요.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대만, 뭐 미국, 한국이잖아요. 결국에는
1: 네.
0: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이 전공정은 대부분 자국 내에 많이 짓습니다.
1: 그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0: 중국에 옛날에
1: 거니까.
0: 많이 지었지만 중국에는 장비 반입이 많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일단 전공정 쪽은 새로 짓는 공장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 전공정은 미국, 일본, 대만의 자국 내에 짓고 있고 패키지만
1: 네.
0: 여전히 중국에도 짓습니다. 마이크론도 최근에
1: 네.
0: 중국에다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일본 뭐 이런 곳에 그다음에 동남아에 많이 씁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70%는 동남아 쪽에 신규 플랜들이 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었을 때 패키지는 사실은 기존 전공정 클러스터랑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1: 그러네요.
0: 외국도
1: 네.
0: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공정을 외국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그러면은 이게 후공정을 세운다랑 전공정까지 해서 펩을 세운다. 이거는 주변에 인프라라든지 투자라든지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0: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1: 네.
0: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전력, 인력, 뭐 용수 같은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용수나 전력 충분하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 네.
0: 그러면 용수와 전력이 있으면 아무 데나 공장을 짓는 게 맞느냐가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1: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조금씩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 예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먼저 호남이, 왜 호남이냐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용수 문제 없다, 전력도 문제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진짜입니까?
0: 그거는 사실은
1: 예.
0: 얼마만의 규모로 얼마만큼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주 작은
1: 네네.
0: 규모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1: 예.
0: 정말 천조 원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뭐 기존에 언론에도 보니까 이전에 과거의 용역 결과로 문제 없다고 했을 때는
1: 예.
0: 패키지 공장만을 염두에 둔 계산이었다라는
1: 그때는
0: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1: 후공정만이었고,
0: 후공정만.
1: 예.
0: 근데 전공정하고 후공정 말씀드렸지만
1: 네.
0: 비교가 안될 정도의 전력이라든지 용수 사용이. 그래서 전공정을 클러스터 상태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장 하나 딱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1: 예.
0: 규모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진다. 그래서 과연 용수와 전력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1: 그래요?
0: 된다고
1: 네.
0: 치면. 그럼 거기다 공장 지어야 되느냐 반도체 기업들이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할 때
1: 예.
0: 애초에 정부나 언론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면 광

0: 홍준표가 후보지에 있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최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1: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 누구랑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본사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수원으로 옮겨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원으로 옮겨가면은 핵심 인력들이 다 빠질 것 같아서 못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력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0: 지금도 사실은 삼성을 잡으면 서초 사옥이 있고 또 본사는 공식적으로는 용인 수원 쪽에
1: 네,
0: 있죠.
1: 그렇죠.
0: 예, 용인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큰 규모의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그래서 주로 전략이나 마케팅 쪽은 다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제가 반도체에 있을 때도 서울로 좀 서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공정을 하다가 마케팅 쪽으로 많이 이전했어요.
1: 그쪽에 있고
0: 맞습니다.
1: 싶으니까.
0: 그래서 확실하게 지역에 따른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용인 수원 평택만 하더라도 이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지역이 돼 있고 특히 수원 뭐 동탄 이런 데는 이미 신도시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광주는 사실은 도청 소재지가 있고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제 메가 시티랑 비교를 해보면 저도 몇번 가봤지만 정말 초라할 정도의 규모거든요.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 사실은 정부가 이제 세종의 청사 지을 때 처음에 우려와 비슷한 상황인 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많은 여직원들은 어차피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광주나 호남 지역에도 고등학교들은 있을 테니까 그 인력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지만 엔지니어, 고급 연구원들, 석박사는 사실상 애초에 공장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1: 그렇죠.
0: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거기다 짓다는 얘기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대졸 사원들이 남직원이 좀 조장급 이상, 반장급은 필요할 텐데 아마 지역 대학 출신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인력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 고급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R&D와 핵심은 다 여전히 본사에 있겠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생산 라인과 R&D가 완전
1: 너무
0: 절연이 되는
1: 떨어진다.
0: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공장을 중국에 짓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절연이 되는 거죠.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같은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1: 어차피 화상회의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1: 거니까.
0: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고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절연될 거면 굳이 한국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1: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0: 인건비도
1: 것이고.
0: 훨씬 싸고 정부의 지원도 파격적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함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고객도 가까이 있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아마도 국내 호남 지역은 애초에 선택지 후보 중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거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우려 포인트인 거고
1: 뭐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조사라는 게 원래죠.
0: 뭐 울며 겨자 먹기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목적이 크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특히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두 개를 묶어서 하려는 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닐까? 따로따로 추진을 하되 우연히 공통분모가 있으면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두 개를 처음부터 묶어서 가기 위해서 반도체 용량 호남을 제외해야 됐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 살펴봤고요. 그 앞에 인프라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인프라, 용수나 발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방금 말씀드렸지만
1: 그런 부분들?
0: 다른 팹과 팹 사이의 연계, R&D 조직과 팹 사이의 연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7, 8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소에 있었지만 양산 이관까지도 했었고 양산 팹의 파견 부분도 했었고 연구 개발이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반도체에서 결국에는 메모리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겠지만 비메모리랑 달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결국에는 돈과 시간 싸움인데 시간 싸움이라는 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이관했을 때 초기에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 가지고 여기서 승자 결정되는 건데 그러려면 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양산 이관을 할때 사실은 파견을 10개월 동안 나갔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개발 기간을 단축 시간이 위해서 원래 한 75개월이 걸려요. 실리콘 웨퍼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칩이 나올 때까지. 그걸 연구원들이 새벽에 교대, 3교대, 2교대를 하면서 밤 2시에
2: 페이퍼를 갖고 뛰어다녔어요.
1: 그럼 결국엔
2: 영수에도 떼면서 왔다 갔다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38일 만에 끝냈어요. 네. 그러면 절반으로 단축되는 거죠.
1: 아,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2: 근데 만약에 예. KTX를 보낸다 하면 이틀이 걸리는 예. 거예요. 네네. 갈 때 올 때 하루씩.
1: 그럼 연구소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다
2: 그러면 연구소를 독립대모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1: 아, 또 그런 문제 되네요.
2: 그렇죠. 예. 연구소 연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한 팹들은 다 본사 근처에 자기 나라에다 짓는 거예요. 어느 반도체 회사나. 예. 패키지는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독립된 개념이에요. 칩을 다 만들고 나서고 어차피 절반은 외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 호남시장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1: 보내서 거기서 패키징을 하면 되는 거니까.
2: 전공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 아, 자, 근데 전공정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공정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그 두 회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떤 소부장들, 협력업체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도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보면은 수원이나 이천 쪽에 보면은 본사는 대부분 천안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다 사무소들이 있어요. 상주 인력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장비에 트러블이 생긴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1: 아, 바로 가서 해주니까.
0: 즉시로 랩에 네. 투입됩니다. 한 시간 이내에. 그래서 상주 인원이 항상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같은 미국 기업들도 본사는 천안 쪽에 있지만 사실은 이천과 수원 반도체 고객사 옆에 그냥 상주 인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광주에까지 그 오피스를 운영할까? 외국 장비 업체들과 소자의 업체들이.
1: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구나.
0: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규모가 네. 작기 때문에 사방에 흐트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공장이나 오피스들을. 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죠.
1: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점으로 한번 대화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용인도 잘 끝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2028년 이후에는 약간 다음 사이클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도 계속 언급을 해주시다시피 지금은 수요 문제도 있지만 공급을 통제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공급을 와장창 늘리는 게 괜찮냐라는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사실은 이미 최근에 데이터를 다시 지난번에 출연한 예. 이후로 최근 데이터를 다시 업데이트 했을 때 이미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1: 아, 벌써요?
0: 상반기에.
1: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2028년 이 다운 사이클도 아니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0: 올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올해 안에 다운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3분기. 조금 지연되면 4분기 정도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놓은 공장도 이미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낮은 상태인데 1, 2년 내에 완공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이미.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서 10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공장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두 배의 공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공급 과잉은 무조건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공급 과잉이 시작이 되면 제가 볼 땐 과거 한 10여 년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는 속도는 오히려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1: 아, 오히려 더 늦추든지
0: 네.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미 제가 앞서도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이거는 지금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0: 그게 사실은 현실인 거예요. 아.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 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 가장 큰 게 용수 문제였을 거예요. 전력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이 문제들은 사실 전력 문제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용수 문제는 지역 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인근이기도 하고 용수를 끌어오는데 그 용수를 그 근처에 다 농경지거든요.
1: 아, 또 물도 좀 써야지 반도체가.
0: 용수를 이미 쓰고 있어요. 예, 예. 농업 쪽에서. 근데 그거를 그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본인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네. 전력 문제는 고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건강 문제, 환경 문제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대가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네. 첫 사업을 뜨는데 5년이 지연됐어요. 용인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이게 광주에는 없을까요? 광주에도 분명히 환경 문제가 있을 거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용수와 전력 문제 거기에 더해서 계속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허와시를 나눠봤으니까 오후 2시에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와야 되는데 아직 비가 안 내리네요. 장마가 10월 초로 좀 늦은 장마가 될 것 같은데 늦은 장마, 무더위, 이게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1: 네, 지난주는 파프리카, 체리, 감자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파프리카는 전라도와 경상도 및 강원도 중심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출하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 고온 현상으로 생육이 양호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183원으로 전주 대비 17.1% 낮았습니다. 체리는 지난주에 이어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당 2,419원이었습니다. 여름엔 하지 감자가 간식으로 빠질 수 없는데요. 이번 노지 봉감자 생산량은 37만 톤 내외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고랭지 감자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주 수미 노지 감자의 가격은 100g당 329원으로 전주 대비 13.4% 하락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가격이 내린 품목도 살펴봤고요. 가격이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지난주는 다다기 오이, 브로콜리, 미나리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다다기 오이는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산지 우청과 흐린 날씨로 반입량의 감소에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5,081원으로 전주 대비 3.2% 올랐습니다. 슈퍼푸드 브로콜리도 지난주 한 개당 가격은 2,196원으로 전주 대비 3.1% 오름세를 보였고요. 미나리는 100g당 지난주 가격이 1,393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올랐지만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소비 감소로 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과일류도 한번 살펴보죠. 어땠나요?
1: 네, 망고는 항공 운송료 등의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골드망고 기준 한 개당 5,847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니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외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출하량도 증가했지만 소비도 함께 증가해 지난주 10개당 가격은 16,783원으로 전주 대비 3%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멜론의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11,819원이었는데요. 앞으로 출하량도 증가할 것이고 자두, 복숭아 등 다양한 여름 과일류로 소비가 분산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는 생으로 먹어도 얼려 먹어도 좋은 블루베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블루베리를 고를 때는 무르지 않고 표면에 은백색 가루가 묻어있는 것이 좋고 냉동 보관할 때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해주세요. 또한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는 것이 좋은데요. 표면이 매우 약해서 물에 오래 담가두면 보호층이 손상되고 과육이 물을 흡수해 쉽게 무르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안토시아닌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시력 저하 및 안구 건조증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페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 피부 주름도 개선해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블루베리는 특히 냉동으로 즐기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고 하니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이번 여름에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도 다양한 물가 정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월드컵이었습니다.

0: 7696번 쓰시는 분, 4486번, 3145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7번 쓰시는 분, 쏙쏙 들어오는 경제 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 감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들으시면서 돈을 버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696번 쓰시는 분,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어준 대표 선수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대한민국 이거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는 아마추어들은 열심히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프로는 이기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시점에서 프로 자격 실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능력만도 못했으니까요. 뭐 많은 평가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0558번 쓰시는 분, 이토록 실망스러운 경기 처음 봤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지 참나 답답함이 느껴지는 문자도 봤습니다. 1307번 쓰시는 분, 월드컵 얘기만 하면 화가 나신대요. 시장에 다녀왔는데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아, 이 후폭풍이 거셀 것 같습니다. 정치권까지 참전을 했어요. 오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한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6% 넘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오르고 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5: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고요. 어제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청주와 김천도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노원로 화랑대 사거리에서 원자력병원 입구 쪽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위 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고 교차하는 화랑로도 갈매 교차로에서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이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하위 차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더불어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진출하는 진출램프도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시계에서 하월고까지 쭉 밀립니다. 올림픽대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공항 쪽으로 광진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했습니다.
2: 네. 네. 취재기자와 그리고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빈 기자 그리고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앞서 보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3: 사실 남아공전이 끝났을 때는 예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9가지 빙고판 중에 3가지를 통과해서 32강을 갔다면 저는 사퇴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우의 수를 통과 뭐 운 좋게 32강을 갔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거고 이게 이제 모든 가능성이 어제 사라졌잖아요. 네. 어제 오전에 사라졌잖아요. 공고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이제 모든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진 이후에 또 대통령까지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어제 기자회견에서의 태도입니다.
0: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입니다.
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그때 기자회견에서 자기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번 사퇴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축구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사퇴 선언문을 읽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나간다면 앞으로 K리그라든지 한국 축구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고 당장 K리그의 지금 시민구단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구단들 혈세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의 후폭풍 어떻게 보면 축구계의 선배이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의 영웅 레전드잖아요. 레전드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 기자회견이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2: 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인가라는 네. 비판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4: SNS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그리고 내용에 대한 비판도 많을 것 네. 같아요.
4: 기자회견 때는 뭐 짧게 일단 그 한번 얘기하고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묻고 싶은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오히려 이번에 그 박항서 전 감독이 그 단장으로 갔는데 오히려 박항서 그 단장 이 이제 사과하는 것이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고 사과의 마음도 느껴지고 근데 아마 팬들은 정작 그 홍명보 감독이 퇴진하는 그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는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아까 화면에서 나왔지만 퇴장할 때 이렇게 그 마지막에 그 문에서 주머니에 손을 놓고 나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에서 예. 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 홍명보 감독 입에서 국민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3: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죠.
2: 네.
3: 어떻게 보면 어제 기자회견 전 뭐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켜보고 기자회견 사실 1분 40초 정도 했잖아요.
2: 그렇죠.
3: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한 2시간, 3시간까지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2: 그러니까요.
3: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진정성 있는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은 아, 나 사퇴한다. 나 기분 무지 나쁘다. 이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1: 예.
3: 내가 기분 나빠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자회견이 무슨 사죄 기자회견입니까?
1: 예. 자, 근데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앞서 뭐 SNS에 김동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대 최악의 월드컵 경기였다, 졸전이었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 이유도 1승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4: 뭐 가장 큰 이유는 예. 기대치와 결과가 예.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시작부터 굉장히 기대치를 높이게 하는 거 많았잖아요. 일단 예. 본선 조 추첨도 뭐 우리가 2포트인데 1포트에서 예. 강팀이라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이런 강팀들을 다 피하고
1: 예.
4: 멕시코를 만나고 그리고 3포트에서 혼란이 있는 노르웨이 이번에 잘하잖아요.
2: 그렇죠.
4: 혼란 노르웨이도 예. 빠지고 코트디부아르 우리 이제 평가전 때 대패했는데 팀 빠지고
1: 예.
4: 4포트에서도 유럽을 이제 유리하게 만나는데 유럽도 덴마크가 아니라 체코였단 말이에요. 승부차기 끝에 예. 사실은 역대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은 조편성이 있었나? 하늘 정도로 이런 조편성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48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2개가 예. 가잖아요. 그러면 확률로 계산하면 세 팀 중에 두 팀은 갑니다.
1: 예.
4: 66%의 확률이

0: 근데 그것도 아, 또 홈이에요, 홈. 거의
1: 그렇죠.
0: 과달라라 클럽팀이 쓰는 훈련장과 경기장도 쓰니까 그 잔디도 익숙하고. 그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패배하고 뭐그 경기에서도 뭐 이야기할 건 엄청 많죠. 그 남아공전 경기에서도 뭐 가장 큰건 선발 명단, 뭐 선발 명단도 있겠고 뭐 중원에서 공수 역할에서 왕성한 살림꾼 하는 이재성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골을 그 역습을 허용하면 계속 우리 뒷공간을 노리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주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되면 감독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선수도 그 지시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 계속 저렇게 뒷공간에 계속 뚫리고 그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위협을 당하는데 그게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골을 먹었을 때도 골을 먹고 난 뒤에도 아니 미드필더를 미드필더로 바꾸면 안 되죠. 그 박스 안에 다른 팀들을 경기를 보면 보통 지고 있는데 골이 필요하면 일곱 여덟 명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나 박스 근처에 있습니다. 다 몰려. 우리는 없어요. 공을 줄또 혼자 있어요. 둘이 있고. 그러니까 수비는 여전히 수비하고 있고 지고 있는데 그런 약간 전술적인 유연한 대처 능력 뭐 엄청 많죠. 이야기할 그런 그 것들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쌓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잊고 싶은 체코전은 이겼지만 체코는 고지대 적응이 안 됐잖아요. 고지대 적응이 안된 문제는 이건 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후반에 실제로 못 뛰었고 그 1, 2차전에서 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3차전에서만 나왔어도 저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많이 부실했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사실 강자니까 우리가 수비적으로 맞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남아공은 우리가 뭐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약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공격을 하지 않고 계속 수비에만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2: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보여왔던 전술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남아공전을 앞두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전은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라인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남아공의 문제를 실수 없이 두들기면서 남아공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선 제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홍명보 감독의 이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 3경기를 포함해서 준비해왔던 과정들까지 본다면 항상 수비 안정이에요. 수비를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게임 플랜, 게임 디자인은 이미 남아공을 상대로 무승부를 생각하고 들어갔을 게임 플랜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 한마디로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남아공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감독의 전술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1: 3차전 내내.
2: 1차전 체코전부터 해서 2차전, 3차전.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분명히 3백에 대한 우려를 월드컵 전에 국내에서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습니다. 3백과 4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겠다. 4백 한 번도 안 썼어요. 심지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한 골을 먹었잖아요. 한 골을 내준 상황에서 3백을 쓰는 팀은 한 골을 내준 상황에서는 그다음부터는 4백으로 전환합니다. 일본 대표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대표팀이 네덜란드를 경기할 때 뭐 선제 실점을 했을 때 4백으로 곧바로 전환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K3 감독도 아는 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3백을 고수했어요. 3백을 고수하면서 지고 있는데 우리 수비 숫자가 상대 공격 숫자보다 많게 배치를 해요. 실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연성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우리가 1차전에서 주먹을 냈습니다. 그 2차전 멕시코를 만나면 또 주먹을 내네? 3차전 남아공 감독이 볼때 어떻게 했어요? 주먹부터 내겠네. 주먹을 내니까 보고 내죠? 근데, 이제는 바꾸겠네? 한골 먹었으니까. 근데 또 주먹 내네? 보고 내면 되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끝나고 나서 남아공 감독이 완벽한 전술의 승리였다. 한국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어찌 보면 참 수치스러운 말이었죠.
3: 그 이제 남아공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동민 기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씨 탓이란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주먹만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날씨 탓도 있겠지만 전술이 부족했고 대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감독의 지휘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뛰지 못했던 것이 뭐 일단 너무 달랐기 때문에
1: 예.
0: 뛰지 못했던 것은 일단 날씨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1: 예.
0: 만약에 날씨라면 코칭 스태프의 문제죠. 몸 상태를 다 체크를 하고 고지대는 잘 적응했잖아요.
1: 예.
0: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내려와서 그 고온다습 찜통더위에는 왜 이렇게 뛰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런
1: 예.
0: 만약에 팀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 떨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 관리 미흡이라고 볼수 있고 분명한 것은 날씨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 그러니까 팀이 하나가 돼서 뛸 수 있게 하지 못한 다른 요인도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1: 예.
0: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2: 네.
0: 그냥 이렇게 선수들이 클래스가 이 정도 뛸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네.
2: 그렇죠. 이 선수들 움직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남아공전에서 거의 혼자 이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을 다른 선수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술이 부재해서입니까? 아니면 선수들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3: 전뭐두 가지 다라고 봐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쓰리백, 그러니까 그 쓰리백을 고수하는 그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로 본다면 사실 홍명보 감독의 쓰리백은 참 난해한데요. 왜 난해하냐면 현대 축구의 쓰리백이라기보다는 20년 전의 쓰리백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게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홍명보 감독이 전술 지시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포켓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움직이지 마. 참아. 끝까지 인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그다음에 컨디션도 나빴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축구를 20년, 30년 한 선수들이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몸이 또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겹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혼자 뛰어다닌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뒤에 7명, 8명이 있는데
1: 네.
3: 이강인 선수가 원톱 스트라이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프라인 밑에서 잡고 있는 상황.
4: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동민 기자, 이종은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4: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5: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6: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불볕 더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평년 수준을 5도가량 크게 웃도는 거니까요. 무척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도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낮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 될 것 같고 모자나 양산도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달이 바뀌어요. 7월 1일 수요일이면 7월입니다. 7월. 한여름이죠. 한여름.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나기가 좀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쪽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거라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날씨 정보 참고하시면서 우산, 낮에 엄청 더우니까 양산 겸할 수 있는 양우산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네,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7월로 넘어가고요. 왜 제가 마이크를 받았냐면 저희가 개편 안내를 잠깐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YTN 라디오가 개편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개편 홍보하는 스팟을 먼저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일단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니까요. 이번 한 주만 월화수목금 이번 한 주만 10시 15분에 찾아와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0: 내일이면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이맘때면 장마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요. 6월이 끝나가도록 장마다운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고 대신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올해 장마가 역대급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언제쯤 시작될지 기상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죠. 기상청 공상민 예보분석관 전화 연결합니다. 분석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공상민입니다.
0: 네, 6월이 거의 막바지인데 보통 이맘때면 장마가 오는 거 아닌가요?
1: 네, 뭐 평년으로 보면 지금쯤 장마가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0: 아, 그런데 아직 장마가 안 온 게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장마가 오지 않느냐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을 몰고 오는 이런 공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아직 우리나라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고 정체전선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올라와야 할 전선들이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먼저 장마철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나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장마철이 뭔가요?
1: 흔히 이제 장마라고 하면 예전에는 비가 이렇게 자주 오른 이 시기쯤에 자주 오는 것을 장마라고 하는데요. 장마라는 장마철 이제는 이제 장마철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많은 비가 내리기 좋은 이렇게 여름철 기압계가 형성되는 기간으로 저희가 장마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 자체보다는 여름철 어떤 대기의 환경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마철에도 이제 비가 안 오는 날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모두 장맛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예.
0: 그러면 기상청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장마철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저희가 기간을 이렇게 매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얼마 정도다라고 정의를 하지는 않고요. 장마철이 형성되는 기압기가 형성될 때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또 이거에 장마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체전선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라지고 폭염이 시작될 때 그때쯤 되면 이제 기압계가 이제 우리나라가 폭염을 형성하는 기압계로 바뀔 때를 장마철이 끝나는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서 이렇게 장마철 기간이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매해 조금씩 그 기간 자체가 조금 길어질 때도 있고 좀 짧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예전에는 한 6월 하순쯤 되면 장마철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그 기간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기압계가 된 그때부터 그게 마무리되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매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장마철의 그 특징을 단순히 비가 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여름철의 어떤 대기 환경 전반적으로 장마철 개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 주로 어떤 환경들이 그 장마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흔히들 이제 장마 전선 우리가 기상에서는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정체전선이 이렇게 북상할 때를 장마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정체전선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기압계가 있습니다. 이 기압계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들을 끌어올려서 이제 정체 정선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압계가 형성이 될 때를 저희가 장마철에 어떤 기압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조금 아직까지 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있는 상태고요. 정체전선 자체도 제주도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비도 내리고 또 뭐 습도 같은 경우도 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습도를 딱히 뭐 이렇게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0: 아, 그렇군요.
1: 저희가 예 지금 아마 최근에는 아마 습도가 그래도 조금 밤이 되면
0: 맞아요.
1: 높아지는 지만 네. 기온 좀 내려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남쪽의 어떤 덥고 습한 공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조금 차고 건조한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어떤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바뀌어야 그 장마철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그 정체전선의 위치 얘가 어느 정도로 북상하느냐에 따라서 장마철이 달라지는 거면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주는 먼저 지금 장마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1: 아마 이런 점들이 좀 국민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거나 자주 온다고 장맛비가 아니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장맛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거나 비의 양보다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압계가 내려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장마철을 정의를 하고 있고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장맛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나 겨울철에도 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장맛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장마철에 들어갔을 때 내리는 비, 다양한 원인으로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내렸던 그 제주도의 비는 아직까지는 장마철에 들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0: 네. 보통 이맘때 왔던 장마를 불러오는 정체전선이라든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든가 얘네들 제 위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시기에 와주면 우리가 예상했던 장마철이 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안 왔다 그랬잖아요.
1: 네네.
0: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거겠네요.
1: 네, 기후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네. 아직 전체적인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0: 그래요?
1: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으로 충분히 확장하지 못했느냐는 뭐 기후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짧은 기간 지금까지의 기간만으로 이것이 어떤 좀 더 큰 규모의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이러한 전체적인 기후학적인 환경을 조금 특성을 분석해서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예.
0: 그러면 올해는 왜 늦어지는 건가요? 그 원인은 뭐로 보고 계세요?
1: 아직까지 저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를 분석할 수가 어렵고요.
0: 아직 기간이 다만,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군요.
1: 네네네. 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조금 강해서 그 영향을 주로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더 확장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체전선도 제주도 남쪽으로 형성돼 있고 북태평양도 고기압도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7월 1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거 장마 시작으로 뭐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1: 네.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0: 네.
1: 북태평양이 이번 주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성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그 정체전선도 북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이 두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해서 일본 남쪽으로 지나간 것처럼 이 태풍이나 열대요란들에 의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의 변동성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장마철이 그 7월 1일에 시작될 것이라 좀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근데 모레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죠. 네네네. 전국 뭐 비 소식 있고 제가 그 예보는 본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비 내리는 거예요.
1: 예, 어떤 기압골에 의한 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북쪽에 있는 어떤 동풍의 기류랑 어떤 그 중국 쪽에 있는 쪽에서 기압골이 발달해서 접근하는 형태라서 이것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비로 내릴지 아니면 단순히 기압골 형태로 지나면서 비가 내릴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사실 7월부터 본격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장마철이 늦어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이 조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강수의 어떤 형태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예보돼 있다가도 비가 또 사라지고 비가 없다가도 내리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정보가 바뀌곤 하고요. 또 중기 예보도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조금 확인해서 스케줄 하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기압계의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래도 이 강수의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0: 정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그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뭐 7월 달 날씨가 어떻겠다 이런 거를 지금 전망을 여쭤보기는 조금 이른가 봐요.
0: 그죠. 예.
1: 앞서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그때부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군요.
0: 여전히 변동성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뭐 저희가 그
1: 날씨 예측하시는 거 되게 힘들 거라는
0: 장기적인
1: 짐작은 됩니다.
0: 예.
1: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날씨를 고려를 하시겠어요. 어디로 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뭐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나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데.
0: 네.
1: 요즘엔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잖아요. 올해도 좀 그게 이어질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장마가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면 또 한 번에 많이 오는 비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최근 여름철의 강수의 특징 자체가 한번 비가 이렇게 시작되면 매우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여름철에는 대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비구름이 한번 발달을 하게 되면 뭐 시간당 5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마철이냐 아니냐 보다 국지적인 집중호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항상 염두해 주시고요. 또 최신 기상 정보를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올여름 태풍 전망은 어떻습니까?
0: 현재 이제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좀 높은 편이라서 태풍이 이러한 환경이 태풍 발생하기에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태풍이 몇 개 발생하느냐보다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발생한 뒤에도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나 세기에 따라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뭐 태풍이 몇 개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저희가 태풍이 지금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열안들이 태풍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진로나 강도를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아마 가장 또 많이 받는 질문에 폭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 올해도 그동안처럼 극한 폭염이 찾아올까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6월은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감도 느껴지고 막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떨까? 장마 지나고 나서 한여름에 폭염이 올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어요?
0: 네, 아마 유럽에도 막 40도 이상까지 이제 폭염이 오다 보니 올여름에 40도까지 이렇게 뭐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최고 기온이 몇 도까지 오를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폭염의 강도와 이렇게 지속 시간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전체 어떤 날씨를 좌우할 수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강하고 또 강하게 확장하느냐,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는 올여름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년 수준 이상의 더위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한다. 오늘도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폭염, 더위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올여름 날씨 관련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끝으로 짧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름은 장마철의 시작 시기뿐만 아니라 이제 강수 형태나 더위의 강도까지도 변동성이 큰 여름이 올 여름에 큰 여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요. 최신

0: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감시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기상청 공상민 예보분석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보통 이맘때면 우산 없이 집을 나서기가 영 불안하시지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상합니다. 6월 말인데도 비 한 방울 없이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요. 평년 같으면 벌써 시작됐어야 할 이것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무려 53년 만에 세 번째로 7월에야 이것이 시작될 거라는 예보까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 그만큼 더 강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 넘게 흐린 날씨와 함께 장대비를 몰고 오는 올해는 유독 늦게 찾아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미, 2번 장마, 3번 장구경, 4번 장조림. 1번 장미, 2번 장마, 3번 장구경, 4번 장조림.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앞서 이것에 대한 인터뷰를 실컷 하고 나서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맞히셔야 돼요. 그렇죠. 보통 6월 말이면 이게 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왔다고 하네요. 아직은 뭐 정체전선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않아서 안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이것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 곧 오겠죠? 항상 좀 우산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낮에 서울 33도까지 오른다잖아요. 자외선 지수 아주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산, 그러니까 양산과 우산을 겸할 수 있는 것좀 챙겨 오시면 훨씬 더 언제든 이게 시작돼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양우산 하나 갖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 선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백에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이번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1069번님이 장국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나올 수도 있죠. 네. 슬라생에선 뭐든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에. 7110번님은요. 좀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죠. 0379번님, 늘 방송 듣고 있지만 운전 중이라 참여가 어려웠는데 잠시 주차 중에 참여해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동안은 10시 1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10시 15분에 여러분 만날 거고요.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YTN 라디오 개편을 합니다. 개편되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 시간이 바뀝니다. 15분 늦게 여러분 만납니다. 10시 30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30분에 찾아올 거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프로그램 시간이 줄어드나요? 라고 하실 텐데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여러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보통 11시 반에 저희가 프로그램 마무리를 하는데요. 7월 6일 개편 첫 주부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오후 12시에 끝이 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늦게 만나지만 더 오래 만나게 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뭘까요? 앞서 기상청 연결해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53년 만에 세 번째로 7월에야 이것이 시작될 거라는 예보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6월 말 이쯤이면 시작됐어야 되는 건데요. 한 달 넘게 흐린 날씨와 함께 장대비를 몰고 오는 이것. 1번 장미, 2번 장마, 3번 장구경, 4번 장조림.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신청곡이 아니라 힌트송이 나갑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늘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에픽하이 유나 함께했습니다. 우산.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예비 부부들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요. 합리적인 결혼식 비용도 설계해주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올해는 특색 있는 결혼식장도 늘고요. 또 첫 예식 연출 지원, 첫 웨딩 촬영 이벤트 함께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가족 담당관 박정현 결혼문화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결혼문화팀장 박정현입니다.
0: 사업의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 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결혼식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결혼식장 예약과 비용이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싼 웨딩홀 대신 공원, 산옥, 한강 등 서울의 대표 명소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대여해드리고 웨딩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마디로 서울시가 도와주는 가성비 웨딩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오, 서울의 명소나 공공시설을 식장으로 대여를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나요?
1: 네, 서울 전 지역에 다양한 테마를 가진 결혼식장이 참 많은데요. 짧게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자면 한옥 뷰를 느낄 수 있는 서울 한방진흥센터와 성북 예향제, 또 남산뷰와 함께 프라이빗한 하우스 웨딩이 가능한 남산 한남 웨딩가든, 드넓은 공원의 야외 예식장인 용산 가족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아름다운 야외 데크와 고풍스러운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시 일대 자작마루, 그리고 지하철 대방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호텔급 웨딩홀로 리모델링한 서울 여성프라자 피움서울, 이외에도 한강뷰를 보면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곳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과 특색을 가진 결혼식장을 매년 늘려서 현재는 총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총 61개소입니다. 지금 몇 군데 꼽아주신 곳들 보면 굉장히 그 웨딩식 그 결혼식장의 모습이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1: 네. 저희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2023년에는 예식 건수가 75건 정도였는데요. 이용한 부부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예식 및 예약이 무려 548건이나 되고요. 2027년인 내년 예약도 5월 말 기준으로 418건에 이르면서 몇 년 사이에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결혼식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내년 예약도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400건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걸 알려주시면 지금 예약해도 가능합니까?
1: 예, 예, 가능합니다.
0: 예, 신청 조건, 예약 방법 어떻게 되나요?
1: 네, 우선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서울 생활권자 그리고 예비 부부의 부모가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고요. 예약은 인터넷 검색창에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검색하신 뒤 유리집에서 상담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제 상담센터 전화번호인 1899-1

0: 5454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1: 네,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인터넷 검색창에 더 아름다운 결혼식 검색하시면 그 홈페이지 누리집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 이번에 신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벤트가 있나 봐요.
0: 예, 저희가 신규로 예식 공간 등을 마련했지만 이용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일부 예비 부부들이 이제 예약을 주저하고 있어서 이용 사례를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발굴된 결혼식장에서 첫 주인공이 되는 예비 부부들에게는 연출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또 기존의 결혼식장으로 개방된 시설 중 일부를 웨딩 촬영지로도 개방할 계획인데요. 다섯 개소에 대한 오픈 이벤트로 장소별 예비 부부 한 쌍에게 촬영 연출비 등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웨딩 촬영 이벤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예식 공간이 기존보다 늘어났는데, 사실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장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0: 예.
1: 그런데 신규로 새로, 이제 된 결혼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이벤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첫 예식 연출 지원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부부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약을 마친 후 누리집에 연결된 신청 양식을 통해 첫 예식 연출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요. 첫 웨딩 촬영 이벤트 역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약을 마친 후 누리집에 연결된 신청 서식을 통해 첫 웨딩 촬영 이벤트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벤트 신청 시 예비 부부는 결혼식 또는 웨딩 촬영 사진을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홍보 자료로 활용함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8일 수요일까지이며 첫 예식 연출 지원 이벤트는 2026년 7월 이후 예식자 26쌍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첫 웨딩 촬영 이벤트는 결혼식 날짜 기준으로 2026년 9월 이후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이면 됩니다.
1: 네. 더 아름다운 결혼식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웨딩홀 대신에 공원이라든가 한옥, 한강뷰 카페 이런 데를 서울시 명소라든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대여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소도 장소인데 비용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무료입니까?
0: 네, 저희가 대부분의 장소들은 이제 대관료가 무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예식자 보니 예식 진행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제 서울시 거주자이신 예비 부부분들에게는 이제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0: 네, 저희 이제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비품비 지원은 24년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1: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0: 예.
1: 어떠세요? 반응들이 어떠세요?
0: 예,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부부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남산 같은 서울의 상징적인 곳에서 결혼할 수 있어 특별하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유도공원 같은 연애 시절 데이트했던 곳에서 결혼식을 할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서울의 매력적인 도시 공간들을 활용하여 결혼식장 선택의 폭을 넓혀 합리적이고 특색 있는 결혼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며 예비 부부들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 예.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예비 부부들 상담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가족 담당관 박정현 결혼문화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워.

0: 내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을 앞두고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땡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노원로 화랑대 사거리에서 원자력병원 입구 쪽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마무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화랑로가 갈매교차로에서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하위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더불어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에서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진출하는 진출램프도 부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본선상의 흐름을 보면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 하월곡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작업으로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현재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민관 합동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오늘 공개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전초 기지를 호남과 충청, 경상권 등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산업지형 재편 프로젝트입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며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대표팀을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34위라는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별도 행사 없이 귀국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이강인과 서령우 등 선수 8명이 먼저 미국을 경유해 귀국길에 오르고 주장 손흥민 등은 따로 이동해 다음 달 1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갑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두 곳에서 투표관리원과 간사, 서기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현재 1억 원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대신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 달부터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식용란 유통 판매업체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달걀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세척솔의 세척 살균 여부, 달걀 세척 시 적정 물온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0: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대부분 평년 수준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쪽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오전 10시 15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10시 15분에 만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 월요일부터는 라디오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요. 시작 시간이 15분 정도 늦춰지고요. 대신 끝나는 시간이 11시 반이었는데 1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주는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편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9421번님이 농장에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남겨주셨어요. 꽃이네요. 꽃 너무 예쁘네요. 이게 무슨 꽃인가요? 무슨 열매도 달린 것 같은데.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 계절의 어떤 풍성함이 예, 느껴지는 그러네요. 5275번님은요. 저는 슬라생 시간 10시 15분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지루해서 9시 반에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더 늦어지네요. 유유. 하지만 더 오랫동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SAT 정답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원래는 6월 말 이맘때 이것철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인데도 비 한 방울 없이 지금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한 달 넘게 흐린 날씨와 함께 장대비를 몰고 오는 올해는 유독 늦게 찾아오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장미, 2번 장마, 3번 장구경, 4번 장조림.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네, 앞서 1부에서 기상청과 함께 장마와 집중호우 올 여름 날씨 전망해봤는데요. 사실은 이 여름 날씨로 인해서 너무나 변화무쌍하잖아요.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비롯해서 풍수의 대응체계 강화, 또 처음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행정안전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저기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김용균입니다. 올여름 풍수와 폭염 그리고 하천계곡 정비 등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본격 여름이 시작되면서 재난안전 대응 때문에 진짜 많이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시려고 나와주셨는데요. 한 달 전쯤에 본부장

0: 후보님 나오셨었어요.
1: 네.
0: 그래서 당시에 하천 계곡에 있는 불법 시설 철거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1: 네, 제가 올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6월 26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81,815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고 특히 이 중에서 음식점이나 펜션처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상행위 시설의 불법 행위는 총 3,15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6월 26일 기준 1,149건 약 36%의 불법 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정비된 시설은 대부분 자진 철거한 것입니다. 자진 철거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자진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름 행락철 전에 최소한적으로 정비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0: 네. 사실 이게 수십 년간 이어졌던 관행을 정리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거기서 직접 생계를 꾸리셨던 분들,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반발도 하셨을 것 같고 그거 어떻게 푸셨어요?
1: 맞습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생계 등 이유로 영업을 하시면서 또 철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자진 실구와 철거를 위한 계도 기간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이 기한 내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형사 책임 면책 등의 혜택도 부여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많이 설득도 하고 많이 협조를 해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건 이상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했고요. 반면 이 6월 30일까지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법정 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영업정지 같은 추가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활안전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사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전 SOC 등 환경 정비라든가 마을 공동수익 사업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전면 다 철거 이거는 아니고 좀 그 기준을 따져서 어떤 것들은 철거를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그동안의 규정상은 불법화였다가 이거를 합법적으로 좀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그때 추진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현장을 실제 가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노력을 했고요. 먼저 첫 번째 원칙이 하천 계곡의 기능 유지 그리고 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자원을 무단 점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 시설은 엄정 조치한다는 원칙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하고 이 자진 철거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반면에 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비를 하고 또한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하천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해 후에 합법화를 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이나 쉼터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까지 유예하고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점용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 또 소하천 구역 내 농막과 같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또 경작 행위는 하천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해지의 경우에는 수확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0: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합법화로 유도를 하고 그죠? 그 외에 뭐 사적 이용, 상행위 네. 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이제 철거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한 예로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기존에 저희가 원래 불법 시설로 규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법 시설로 말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도 있고.
1: 네.
0: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기존에 거기 계셨던 주민분들이 좀

0: 반발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조금 더 뭐 쾌적해진다거나 조금 더 편리해진다거나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되신 주민분 중에 혹시 어떤 뭐 반응, 뭐 좋았던 반응,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던가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포천 백운 계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포천 백운 계곡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정비하기 전에는 실제 이 상가에서 실제 식당에서 평상을 좀 설치를 하고 그 자기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분기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 20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성을 해서 지금 그곳은 이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평상 같은 경우도 실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처음에는 상인분들도 반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시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니까 지금은 그 상인분들 상인조합에서도 만족을 하시고 그런 상생모델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사실은 하천이나 계곡은 공공재이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공재를 불법을 점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익을 취하는 얘기는 반드시 엄단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주민 뭐 하천 계곡의 흐름이 이제 법을 잘 몰라서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시설들은 저희가 현장 여건을 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0: 네.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경험을 하시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셨던 사적 이용, 사적 이득을 위해서 불법 시설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엄정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 정비를 해놔도 나중에 또 불법 시설을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철거 후에 다시 또 설치를 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신고 또 정기 점검 이런 걸 통해서 불법 시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CCTV라든가 단속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상습 감시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네. 국민 모두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그런 신고 체계도 만들고 또 휴가철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안전감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불법 시설을 보시면 이용하지 마시고 안전신문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철거나 정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주민들이 항상 그곳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정부에 알려주시면 이제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불법시설인지를 시민들이 어떻게 아실 수가 있죠?
1: 저희 그 행정안전부에서 뭐 국토정보지리원이라든가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가 국토정보공사는 공공협협업을 해서 실제 하천 구역에 있는 불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저런 그 URL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했고 지금은 이제 물론 그거를 이제 단속하는 공무원들만 보고 계시지만 이제 누구나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이게 불법 시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안전신문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신문고와 좀 다르고요. 네. 안전신문고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께서 신고를 하시면 그 위치 기반으로 이제 접수가 되고 그래서 이 접수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곳에 갔더니 시설이 좀 낙후되었다. 잘못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안전신문고 앱을 까시면 그걸로 바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 뭐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고요. 또 하천 계곡에 이런 불법 시설을 발견하셨거나 또는 뭐 빗물받이 시설 같은 게 막혀 있다. 담배공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신고를 해 주시면 지방정부에서 바로 현장에 가서 하고 일주일 안에 또 답변을 드리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신고하셔가지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신 분들은 뭘 좀 드리나요?
1: 저희가 포상도 네.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안전신문고를 네. 안전신문고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말에 이제 선별을 해서
0: 그렇군요.
1: 일부 아주 소정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0: 아, 왜냐하면 물

0: 물론 신고하시는 국민들이 그거를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해
1: 네.
0: 주셨는데 기여 안전에 기여하셨는데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뭔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저희가 더
0: 여쭤봤고요.
1: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0: 네.
1: 하고
0: 많이
1: 있습니다.
0: 높여 주세요,
1: 네.
0: 실장님. 자, 이제 여름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올 여름 날씨를 기상청 연결해서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휴가철도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폭염, 폭우, 이제는 극한호우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정부 차원으로 관련해서 무언가를 준비 중이실 것 같습니다. 좀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1: 네, 먼저 풍수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 시간당 100mm 이상 총 15회 관측되는 등이 짧은 시간 동안에 특정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올해도 6월 19일과 20일 강원 속초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단기간에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저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방댐, 급경사지 정비, 그리고 하천 준설과 같은 예방사업도 확대하는 한편에 빗물받이 정비와 같은 이런 시설들에서 조기에 완료하는 등 올여름 풍수의 대응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10년간 풍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와 같은 3대 유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의 93.5%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사전 대피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관계기관 간 재난 상황 신속 공유, 또 재난성 호우와 같은 이 아주 극한 호우에 대해서는 긴급 재난 문자나 민방위 사이렌과 같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국민들이 알릴 계획입니다. 또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요. 고령자 등이 취약자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주민 대피 지원단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도 여름철 예측 가능한 사고에는 엄히 책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별히 행안부에 주문하신 게 있나요?
1: 네, 대통령께서 수차례 저희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에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는 그래서 빗물바지 정비 같은 경우도 빗물바지 같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데 전국에 400만 개가 넘는 빗물바지가 있는데 이 빗물바지가 막혀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건 저희가 기후부와 함께 이제 공동 TF를 운영하고 저와 이제 기후실장께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보다 훨씬 빨리 이번에는 저희가 6월 말 안에 다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생명만은 저희가 지키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점검하자.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0: 네.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워낙 날씨가,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사태라든가 하천 범람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정말 인명피해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쳤다, 그런 위험이 닥쳤다, 우리 국민이 꼭 기억하셔야 될 어떤 대피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국민 행동 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산청 때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 피해를 보면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 아주 좁은 구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위험 상황이 되면 최대한 빨리 대피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방 정부별로 또는 이 시군구에서 또는 읍면동 단위까지 그래서 이 통장님들과 협조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예측이 되거나 감지가 되거나 정말 갑자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주민 대피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국민분들께서도 이 재난성 호우 같은 거는 기상청에서 직접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5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사실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걱정, 우려,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차도나 특히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 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이 2000...

0: 2023년 오송 지하차도로 14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1097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이 지하차도별 사인 담당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차단 시설이나 대피 유도 시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미관 등을 이유로 좀 설치를 꺼려하는 가구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방자재를 사전에 전진 배치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침수 상황 자동 알람 시설 설치라든가 지하차도 통제 현황, 내비게이션 시범 안내 등이 거주자와 이용자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서 다시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도가 지금 침수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국민이 아셔야 될것 같고 그 지역을 좀 가시는 분들 그리고 바로 그 차단 통제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바로 신속하게 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 부분을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수해뿐만 아니라 이제 폭염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폭염 같은 경우 일어나도 이것도 온열질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매년 이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 도입됐다고 합니다. 뭐 어떤 것들인가요?
0: 네, 올해도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전국 평균 기온이 한 전년보다 0.7도씨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정부도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폭염 중대경보처럼 올해는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등 저희 기상특보 체계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섭씨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또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발령합니다. 오늘도 지금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11시를 기해서 전국 24개 특보구역에 서울, 경기 등 43개 시군구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맞춰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장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이 고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이 옥외 노동자, 이 농업인 분등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운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른 무더위로 7월 말까지 이 가축 피해 67%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산의 환기시설, 차광막 등 폭염저감 설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이 19개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도서관이나 은행 등 과거에는 이제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 쉼터였다면 올해부터는 도서관이나 은행 등도 좀 추가를 해서 총 9만 3천 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해서 국민들께서 폭염을 좀 피해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 종사자분들도 폭염이 아주 위험하신데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고 특히 이분들은 정부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더 세심하게 살펴봐
0: 네.
1: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네, 오늘 SAT 정답은 장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오늘 회의는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망을 직권남용이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한 것을 두고 관치 개입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이유가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때문인 걸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절차로 결정된 건지 묻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는 특혜가 아니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역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 이후 며칠 동안 공습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8일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모든 물리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했고 오는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30일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개최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회담 장소와 논의 주제를 바꿨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06일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값 평균이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8.53원 내린 1,987.5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7.19원 내린 2,025.19원으로 여전히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은 1,978원,

0.06% 급증한 97.4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개장부터 5.7% 치솟으며 97.99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5일에 83.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거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의 동반 강세 속에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크게 늘면서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중에도 늘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대 은행의 이달 개인 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약 2조 2,120억 원으로 2021년 4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B2 수요가 은행권을 넘어 보험 카드사 등까지 확대돼 이달 중 해당 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에 이어 이번 주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로 불어나는 등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43조 3,363억 원으로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했을 때 2022년 10월 말 43조 6,609억 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5%대 반등을 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B2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이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BIS는 현지 시간 2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잠재적인 금융 취약성을 안고 있어 과거 2008년 금융 위기와 맞먹는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AI 업계에 순환금융 거래를 꼬집으며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약정이 복잡하게 얽힌 불투명한 자금 조달 구조가 심각한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지난 10일 반일 파업에 이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둘러싼 사측과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2,1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다며 오늘 참여를 신청하는 노조원도 있지만 추가 집계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대표팀을 응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한국 축구였다며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34위라는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30일 새벽 별도 행사 없이 귀국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이강인과 서령우 등 선수 8명이 먼저 미국을 경유해 귀국길에 오르고 주장 손흥민 등은 따로 이동해 다음 달 1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축구협회는 별도의 귀국 행사는 없다고 밝혔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으로 치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항 행사 없이 귀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최종 무산되자 식당가에 홍명보 감독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고 온라인에는 살해 위협글까지 올라오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진 40대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서

해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에 대해서 협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인천공항 등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1,45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종전 발표보다 20명 증가한 1,450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약 5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3,880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후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72시간이 이미 지나면서 현장의 초조함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도, 습도는 6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7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든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살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고 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텅 빈 집이라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우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네.
2: 이론상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병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같이 취득한 물건이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 재산인 가전 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1: 네.
2: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네. 근데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도 그냥 아무 상의 없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하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2: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네.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이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이제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뭐 이런 거 아니면 위계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비밀번호 바꿔도 문제는 없을까요?
2: 살고 있는 집이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네.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1: 네.
2: 따라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 내지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은
1: 네.
2: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1: 네.
2: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을까요?
2: 네,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뭐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은
1: 네.
2: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1: 네.
2: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짐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뭐 거기에 거주할 의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긴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분 이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매각했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2: 사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투기 재산이기 때문에
1: 네.
2: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해당 주택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1: 네.
2: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한 일단 뭐 법적으로는 처분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결혼 반지, 아이 돌 반지 이런 거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거 사실 요새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2: 네, 결혼 반지는 이제 부부 상호 중요한 물건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아이의 돌반지 또한 아이를 위한 마련한 것으로 아이의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결혼 반지 및 돌반지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1: 네.
2: 법원에서 재산 분할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거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요즘은 금값이 비싸서 그런지 다들 이제 돌반지 이런 거 다 챙기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집안 살림을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로는 좀 처벌하기는 어렵고 결국 재산 분할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라고 하 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이런 사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현관 비밀번호는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우나가 아주 인기라고 하죠. 커피숍이나 술집 대신 사우나에서 모임을 가지는 게 새로운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왜 사우나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욕실에 익숙한 세대에게 대중 목욕탕과 사우나는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목욕탕을 찾아다니는 모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메시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쇼폼 영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나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려면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공중 목욕탕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술에 심하게 취한 만취객입니다. 만약 업주가 이런 이용객을 방치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좀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 제주는 자외선 지수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발표됐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대전은 32도, 광주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로 못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뒤쪽으로 동작대교 이전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건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녹지 관련 작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부근 3차로에서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계적 중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고통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네네.
0: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1: 지나고 난 뒤에 이번 일로 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말을 직접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를 했죠. 근데 깨달았다고 얘기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감독으로서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월드컵에 어떻게 도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 인간으로서 최상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난 뒤에 겪게 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인간으로서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아진 걸 보여준 적이 없죠. 심지어 남아공의 그 브로스 감독이 한국은 내 예상한 대로 뛰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상대 팀인 우리 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손바닥에 이 손오공처럼 한국 홍명보 감독 어떤 일에 다 알고 있어.
2: 반면에 우리는 분석이 부족했던 거군요.
1: 그렇죠. 예.
2: 상대 팀.
1: 이 정도로 이 브라질 2014년의 경험이 있는데도 감독으로서도 좀 성장하지 못했고 주머니에 손 넣고 오늘 소감문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 A조 최약체로 꼽혔던 남아공전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홍명보 감독의 전략에 대한 문제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홍명보 감독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 그 내용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0: 홍명보 감독
3: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에 저희 코칭 스태프 뭐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이 할 때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꼭 이겨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어떤 심리적인 면, 그 다음에 날씨가 확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선수들이 잘 맞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뭐 날씨가 더워서 지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당황스러웠다는 그 감독의 발언이 참 당황스러웠다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2: 예.
1: 그리고 눈앞에 이 결과가 보이는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이 3차전의 그 졸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죠. 1, 2차전 대표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한두 명의 부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5월 18일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발해서 그때부터 2차전 끝날 때까지 고지대, 오직 고지대였습니다.
2: 예.
1: 고지대 적응 훈련을 했거든요.
2: 예.
1: 성공적이었다라고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전은 고지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2: 예.
1: 혹시라도 고지대 적응 훈련의 후유증이 아닐까. 고지대에서 생활하다가 해발 고도가 낮은 데로 내려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대응 방법들을 고지대 적응에만 신경을 쓰다가 우리 대표팀의 스태프들이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 막상 습한 더위에는 좀 무기력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분석이
1: 그렇죠.
2: 있습니다.
1: 예. 거기에 또 하나는 대표팀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2: 예.
1: 그러니까 2년 전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4강의 졸전 끝에 탈락했을 때 나중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구 세대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강인과 송민 선수가 충돌했었죠.
2: 그렇죠.
1: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런던까지 가가지고 사고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진 않지만 지금 대표팀 내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2: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3차전 때 홍명보 감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유일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타이밍, 오는 패스 타이밍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
2: 예.
1: 그래서 열심히 뛰고 돌파는 하고 있는데 성과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한 거다. 근데 이 호흡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 호흡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4: 그러면 혹시 옌스를 넣지 않으려고 같이 좀 훈련을 호흡을 안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혹시 말씀이신가요?
1: 이 감독 입장에서 옌스를 넣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네. 다 이제 기용하고 기회를 주려고 다 불러 모았는데 네. 생활하면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을 못 맞췄다는 얘기죠. 왜 못 맞췄냐는 조금 좀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좀 밝혀지겠죠, 정확하게.
2: 뭐 선수들만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홍명보 감독의 이제 문제점으로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도 뭐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했던 것도 크게 비판을 받았었고 본인의 호불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가장 그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처음 맡았을 때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는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그럼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첫 번째 과제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어떤 손흥민을 빛내줄 수 있는 자리보다는 원톱을 고집했습니다. 근데 첫 1차전에서 원톱 고집했을 때 감독으로서 승부수를 걸 수도 있다고 보지만
2: 예.
1: 2차전까지 해서 두 번의 기회로서 원톱 손흥민은 이미 효용이 없다는 게 경험적으로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플랜 B가 가동이 됐어야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자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리도 전부 다 홍명보 감독은 플랜 B가 없더라.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의 그 입에서 이게 인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현지에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왜 그 1차전, 2차전, 3차전 팀의 특성이 다른데 왜 똑같은 전수가 똑같은 선수들이 나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변화를 주면 선수들이 헛갈려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변화를 주면 헛갈려하는 건 맞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3백을 기초로 한 뭐 3-4-3이나 3-5-2나 이건 그대로 가되 체코는 피지컬이 좋고 높이가 있으니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화를 줘서 상대팀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게 세세한 면에서 패턴을 바꾼다는 뜻이지 3-4-2 기본 홈에서 바꾼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2: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팀의 특성조차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얘기가 본인 입에서 직접 나왔을 때
2: 팀별 전략이 없었다.
1: 그렇죠. 한 가지의 전술만 가지고 계속 갔다라고 봐야 돼요.
4: 많은 팬들이 또 좀 이렇게 붕괴하게 만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라고 했더니 선발에서 제외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붕괴를 하더라고요.
1: 고집스럽죠. 왼쪽 자리는 왼쪽 윙포드는 끝까지 세우지 않고 딱 보니까 선발이 오현규 선수였고 후반으로 돌렸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고 내가 오라 이걸 끝까지 갖고 있는 걸로 보였죠. 물론 뭐 나름의 그 이해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현재가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손흥민을 상대방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때 그때 투입해서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아는데 이 전체 맥락으로 보면 꼭 어렵게 만들고 후반에 뒤집어야 됩니까? 이기기 쉽게 나가고 완전히 후반에 이기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전개가 많이 있었을 텐데 꼭 고집스럽게 또 후반에 넣는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었죠.
2: 네,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한두 가지는 아닌데 지금 뭐 황금 세대 선수들을 다 품고 쓸쓸한 퇴장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번에 조별리그 총 이동 거리를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국이 48개국 중에서 7번째로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도 훨씬 적은 여건에서 경기를 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여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2: 예.
1: 한 가지 제외한 거는 감독 리스크죠. 감독 리스크를 제외하고 일단 뭐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황인범 선수 등등이 있어서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추첨을 딱 해보니까
2: 예.
1: 우와, 체코, 남아공, 그리고 멕시코. 남아공은 16년 만에 본선에 올라왔고요.
4: 네.
1: 체코는 26년 만에 올라왔고 뭐 이런 팀이거든요.
2: 예.
1: 우와, 꿀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축구협회는 야, 이 멤버들이 좋으니까 이번에 8강 갈 수도 있다. 8강을 목표로 제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 월드컵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그랬군요.
1: 해외 전지훈련은 하루하루가 전부 다 협회 입장에서는 돈이거든요. 근데 5월 18일에 출발해가지고 한 2주 넘게 이 적응훈련을 했고요. 또 이 과달라하라에 가서도 그랬고 몬트리에서도 그랬고 우리 베이스 캠프를 적절하게 참 잘 잡았다. 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부는 이제 협회에서 신경 써서 해준 건데 감독 리스크 하나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한 여건이 딱 맞춰졌는데 아, 결국에는 감독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거죠.
4: 손흥민 선수가 뭐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일반 팬들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뭐 다음번에 더 뛰면 좋겠다, 더 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결정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게 됐죠. 뭐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자기 관리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생님이 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죠.
2: 네, 캡틴의 모습을 더 보고 싶다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 보겠고요.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제 연봉도 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공분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좀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1: 한국 축구이죠. 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이 졸전의 원인은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 말고 본질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감독 리스크가 있고요. 감독 리스크를 발생시킨 게 무엇이냐를 보면 이게 협회죠.
2: 그렇죠.
1: 협회. 예. 축구 협회가 변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은 됐지만 축구협회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장을 선거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회장을 뽑기가 쉽지 않다. 왜냐? 축구협회의 회장 선거는 체육단체의 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축구협회는 한 200여 명 정도의 선거인이 구성이 됩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선거인단의 표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224개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의 축구협회 협회장입니다. 이 협회장들이 어떤 분들이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김포시나 아니면 뭐, 전남의 어느 지역에 장흥군의 뭐, 축구협회장이다. 누가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직을 맡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지를 지내면서 뭔가 축구협회장 자리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두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축구협회 개혁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지만 문체부와 갈등을 겪었었죠. 때문에 체육단체의 회장이 이 상식과 벗어날 때 강하게 제어할 수 있고 징계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2: 예, 어쨌든 뭐 지난 주말 내내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다른 나라 경기 보는 게 참 자괴감 느껴졌다라는 국민들 많았는데요. 이번이 좀 쓴약이 돼서 협회 근본적 개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네, 지난주 8,400선으로 내려앉았던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 출발해서 한때 8,200선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4: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했죠?
5: 네, 오늘 코스피는 0.91% 내린 8,334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낙폭이 더 커지면서 지수는 8,127까지 내리기도 했고 현재는 8,200대에서 횡보를 그리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대의 하락세를, SK하이닉스도 3%대의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수로 보면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6배가량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피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날지 혹은 지난주처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며 향후 30일간 주식시장의 변동 기대치를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오늘 97.99로 개장하며 지난 2009년 4월 13일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6% 오른 860으로 출발한 뒤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코스닥의 상승폭은 더 커져서 7%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수급을 보면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5원 오른 1536.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도 올라서 154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행동을 재개하는 등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부상하고 오픈AI 상장 지연 가능성에 기술주 매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도 각각 전장 대비 1%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0: 달러 인덱스도 101.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이후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995원, 1,981원으로 둘 다 두 달여 만에 1,9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현우 기자, 서울 지역 주유소가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경유 리터당 가격은 2,000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은 1,9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2,000원 아래로 내려온 건데요. 오늘 아침 9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9.2원 내린 1,995.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경유 가격도 28.8원이 내려간 1,981원으로 2,000원 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싸게 파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1,800원대 후반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75.7원으로 어제보다 11.87원이 내려갔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도 비슷하게 11.79원이 떨어져서 1,96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며 1,900원 중반대로 진입하는 추세인데요. 정유업계에선 이 같은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며 일주일에 50원씩 기름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지역 분쟁 국면에서 높은 가격에 산 비축분의 소유를 고려하면 소비자 체감은 더딜 수 있습니다. 또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이란 전쟁 이전보다 아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카카오가 지난 10일 4시간 파업에 이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 현대차 노조 역시 순이익의 30%를 이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쟁의 절차를 받는 등 경제계 전반으로 성과급 투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오늘 카카오 파업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박기원 기자.
1: 네, 지금 박기환 기자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일 4시간 파업에 이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요구하면서 쟁의 절차를 밟는 등 경제계 전반으로 성과급 투쟁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 파업 관련 문제가 여파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취재 기자가 잠시 연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연결이 되면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오늘 카카오 파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4: 네, 카카오 노동조합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함께 파업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화성식품노조 카카오 지회는 오늘 하루 연차 또는 오프를 통해 업무를 하지 않는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IT 기업인 만큼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나선 셈입니다.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모두 5개 계열사에서 2,1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셈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기존 주식 보상과 함께 카카오 영업이익의 13%에서 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부분 파업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등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 만큼 카카오 사측은 실제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이 성과급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노조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역대급 호황을 맞은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 요구인데요.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건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도 750%에서 800%로 인상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노조는 사측과의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고 이미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파업 과반 찬성도 확보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노조는 내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파업 일정과 방식, 투쟁 수위 등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파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0: 네, 각계에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삼전익스의 호남 행인데
1: 네.
0: 오늘 이 자리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도 같이 참석을 해서
1: 네.
0: 마이크를 잡는다고
1: 네,
0: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미래 산업 지도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요, 초기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회수 기간은 길고, 그다음에 어쨌든 경기 변동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부 환경 요소, 이제 기후,
0: 예.
1: 규제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스스로 혼자 투자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정치는 정치적으로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0: 예.
1: 지방 균형 발전 부분을 좀 성사시키고 싶은 어떤 목표,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앞으로 미래 산업 투자에 있어서의 리스크 해징이라는 부분이 맞닿아서 호남행을 결정하는 자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야권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큰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기업 이사회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발표하는 게 맞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왜이 투자가 호남 지역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일 집중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설명하면 된다고 봐요. 왜 호남에 가야 되는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또 필요할 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0: 예.
2: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상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 상법을 개정했잖아요. 근데 이 결정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주주의 의견을 들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장.
0: 예.
2: 그럼 이제 이사회 의장이냐? 이사회 의장은 아니에요. 회장이라는 직함은 그냥 역할에 있어서 있는, 그냥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부회장이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되기에는 좀 연배가 안 된다. 그럼 부회장 붙이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총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0: 예.
2: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생각하는 바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 큰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끌고 간다? 누구에게 절차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여권에서, 죄송합니다. 지금의 여권, 소위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러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권력과 재계가 뭐 결탁을 해서 뭔가 일을 한다. 항상 그렇게 공격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왜 이재명 정부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오고도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0: 예.
2: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이 의문에,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하시고 2시에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어쨌든 삼전익스의 호남행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과
4: 한병도
3: 청와대가
4: 더불어민주당
3: 멱살을 잡아걸었다느니
4: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3: 사명했다느니 직권 남용이라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악질적인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정주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본능입니다. 세상 만사를 구시대적인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바라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5: SK 그 최태원 회장께서 한중
4: 고동진
5: 의원님의
4: 국민의힘
5: 주말에 그
4: 의원입니다.
5: AI 특별 강연을 국회에서 했었고,
2: 네.
5: 그때 민주당의 그 광주 지역구 그 모 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호남 쪽 전기가 풍부한데 반도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의문이네요. 당 전남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대답이었고 저도 뭐 이야기를 들었어요.
6: 네네.
5: 이게 두 달 만에 뭐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뭐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7: 개인적으로
4: 이성현 전 국민의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입니다.
7: 를 하나 걸고 싶어요.
6: 네.
7: 하나님 삼성 SK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7: 통합시민 국민의힘 당원 이정현
6: 네.
7: 이 이름으로 큰 정말 프랜카드를 하나 걸고 싶을 정도로 저는 아주 정말 좀 반가운 그리고 기쁜 저는 소식이라.
0: 네, 정치권의 갑론을 박을 들어봤는데 핵심적인 질문이 거겠죠. 왜 호남이어야 합니까?
6: 네.
0: 이 부분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1: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국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미래 산업
4: 정치평론가입니다.
1: 것입니다.
0: 예.
1: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까 그 고동진 사장의 이야기는 제가
0: 네.
1: 볼 때는 좀 약간 좀 너무 축소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호남 가라면 안 가죠. 수도권에서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수도권이 아닌 뭐 제주로 가든 호남으로 가면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시켜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의 초과밀을 해소하는 게 시대적인 큰 과제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대기업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0: 국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1: 국가와 예. 기업이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국가는 이런 국가의 어떤 미래 전략이 존재하는 거고 산업계는 또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0: 예.
1: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에 갔는데 산업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0: 예.
1: 상법 개정에 의해서 이재용 회장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0: 예.
1: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그냥 재벌들이 국가만 하라는 대로 시켜가지고 이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저는 어려운
0: 예.
1: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반도체 단지를 짓기 위한 필수 조건의 호남이 맞느냐 이 부분을 놓고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이런 부분이겠죠. 부지, 전력, 용수, 인재, 협력사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래도 전력하고 인재 부분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용수 문제도 커요.
0: 용수
2: 지금
0: 문제.
2: 영산강역은 예. 용수가 항상 부족해서 섬진강 쪽 물을 갖다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수 산단에도 영향이 미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0: 예.
2: 자, 용수 문제 그렇다 치고요. 뭐 부지 문제 다 좋은데 이제 전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정전이 순간적으로만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뭐 R200 그래가지고 뭐 재생에너지
4: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 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차원으로 이 호남권에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걸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좋습니다.
0: 예.
2: 중요한 건 전력만 생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송전하고 배전하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과연 그게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
0: 태양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카멀 커브라고 해서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때만 그게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그냥 전력만 생산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송배전한다 이런 게 말처럼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이 과연 그런 호남 지역에 내려가서 일을 제대로 할 거냐. 그럼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기지와 호남권에 있을 반도체 기지 사이의 기술 격차 같은 것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소위 말하는 수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완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얼마나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많이 만들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정부가 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오늘 발표하는 과정까지 왔느냐, 예. 저는 의문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한계와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도권에 한다 그래도 부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밀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 부족 부분, 모든 것이 다 존재를 합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호남은 현재는 부적합한 입지겠죠.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수도권과 충청권 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협력사들이 거기에 또 몰려있기도 예. 하고.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간다면 지금 용인에 클러스터 짓는 거를 하면서 나중에 그 후공정도 들어오고 뭐 그 확장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시키기 좋은 입지인 것은 또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의 잠재력도 있고요. 뭐 송배전의 문제가 지금 있지만 그거는 예. 전력망 그리드를 또 확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산업 전략에도 꼭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저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 어쨌든 2시 발표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또 기업들이 어떤 평가를 했다는 것을 밝힐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지금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벌을 이용할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처럼 차라리 떡볶이나 같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진성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겁박이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바쁜 기업 총수들 데리고 시장 가서 떡볶이 먹방 시킨 윤석열의 행태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반박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 괴롭히고 싶으면 떡볶이를 드세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화면도 좀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2023년 12월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민심 달래려고 이재용 회장 떡볶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떡볶이 회동으로 부산 민심 달랬던 저 장면을 놓고도 민주당이 상당히 좀 비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2: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떡볶이라도 드세요, 떡볶이만 드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피해가 거기에 국한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하는 어떤 대통령의 이러한 오늘 발표가 재벌 총수들을 겁박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문진성 의원 발언을 얘기한 겁니다.
0: 예.
2: 겁박이 아니라 이 과정 관리를 왜 잘 못하고 있냐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주체성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익이 안 나면 안 갈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빵 지르고 옆에서 총수들이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행위들을 답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야당일 때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지 않아요? 지금 떡볶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걸 하고 있냐는 물음을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국가가 앞장서서 이렇게 큰 계획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가 400만이 넘어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영을 좋아하시는 개딸들도 상당수가 삼성전자 주주예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게 소액주주 운동 아니에요?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에도 들어가서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예. 이상한 일을 하는지 이해를

0: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재용 부회장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회에 얼마를 어마어마한 큰 투자를 하겠다. 내지는 뭐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해왔습니다.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약속들이 나왔을 때 이거 배임이라고 왜 얘기 안 하나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 산업 전략을 저는 밝히는 거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설명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그게 있어야 실행을 잘할 수 있어요. 발표만 하면 정치적 성과만 되는 것이지만 실행을 해야 실질적인 성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설명의 의무는 남아있다라는 부분에는 동일합니다.
1: 네, 오늘 발표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크를 잡는 이재용 회장은 참 떨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유시민 의원의 이른바 재건축론 발언이 개파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2: 대중이 원하는 것은
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2: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4: 민주 세력의 중심을
3: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4: 외연을 확장하고 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쭉 해오신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는 일이다.
2: 100% 지지하는 대통령일 수 없다.
3: 작가입니다.
2: 어디까지 할 건지를 설정을 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5: 과한 언어나 태도, 대통령 현재
3: 김민석 총리입니다.
5: 자칫 잘못하면 과한 자신감에 의한 난, 옆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7: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7: 올리면은 돼진 거예요. 돼진 거예요.
6: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2: 이 촉법들이 문제 틀레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1: 안 그래도 뜨거워진 전당대회인데 유시민 작가까지 본격 등판했습니다. 재건축론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가 바로 이거 조선시대도 아닌데 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8: 언어가 이제 점점 더 거칠어지는 모습이어서 예. 상대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권이 분열한다는 게 국가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여권이 분열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이념적인 노선 갈등이라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거졌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1: 네.
8: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의아합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씨를 중심으로 또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분들이 이제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민주진보지역 내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특히나 한 40년 전, 50년 전 학생운동 때부터 뭔가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주인의식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내부에서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시작해서 결국 노무현 정부가 좀 끝을 제대로 못 맺었던 그런 과정도 내부의 분열이었다고 보는데 이유가 학생운동권과 거리가 먼 분이 대통령이 돼서 결국 흔들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본류인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1: 예.
8: 뭐 이런 내부의 갈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은 토론으로도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나고 있고요. 결과가 나서 당선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1: 예.
8: 이런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김장일 평론가님.
0: 네.
1: 자신감이 지나쳤다. 재건축하려면 입주민 동의 받아라.

0: 선 넘은 발언입니까?
1: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
0: 예.
1: 이거를 증축 재건축에 비유하는 것도 저는 적절한지 잘
0: 예.
1: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을 언제 나가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유시민 작가 중심으로 한 일부 소수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0: 네.
1: 근데
0: 본인들이
1: 그렇게
0: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1: 그렇죠. 그 얘기를
0: 설명이더라고요.
1: 하는 거죠.
0: 예.
1: 그 얘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걸왜 하냐 이 얘기지 무슨 저걸 재건축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민주당이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0: 예.
1: 아니 재입주가 가능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재건축을 하겠지. 그리고 자산 가치가 상승시켜주는 재건축을 하겠지. 기존 입주민을 쫓아내는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에 너무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쪽을 너무 이렇게 공격하는, 궁지로 모으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규정을 해요. 자격과 조건을 다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용역 평론가, 촉법
0: 예.
1: 평론가 뭐 이래가지고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구절절히 위법이거나 내지는 뭐 용역을 받아서 이익을 위해서 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그냥 규정해
0: 뭘
1: 버려요.
0: 받은 게
1: 아니
0: 없으시잖아요.
1: 전 전혀 없어요.
0: 예.
1: 그리고 있다면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훨씬 더 많겠죠. 자리도 많이 했고 저는 자리 오퍼도 그동안 다 거절했지 하나 제대로 승낙한 게 하나도
0: 예.
1: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넌 말할 자격이 없어. 누구에게, 어느 국민에게 말할 자격과 아닌 거를 유시민 작가가 줄수 있다라는 그 생각? 저는 거기에 너무 놀랐고요. 아, 이미 철저한 기득권이 되어 있구나. 사고 자체가 철저하게 기득권이 되어 있구나. 이런
0: 예.
1: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 김상일 평론가께서 뭐 워낙 진보 지형도를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면은 김어준 씨가 어쨌든 이 판을 깔아줬잖아요.
1: 그렇죠.
0: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 네,
0: 무대를 마련해 줬습니다.
1: 맞습니다.
0: 김어준 씨야, 유시민 작가,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끝까지 함께 갈 거라고 보세요?
1: 글쎄요, 일단은 지금 상황, 정치적 상황에서는 요 전당대회는 같이 가겠죠.
0: 예.
1: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같이 안 간다면 그 ABC 중에 사익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게 참 애매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문재인 대통령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애매한 거죠. 전직 대통령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애매함을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은 것을 탈피하기 위한 그러한 발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0: 예.
2: 얘기냐면 방금 전에 화면에서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의 문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잖아요. 본인은 왜 본인의 성이 맨 앞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의 전면에 본인이 뒤에 있는 듯한 뭔가 지시하는 듯한 뭔가 그쪽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괜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정치 싸움에 끼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으며 또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차원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실 거고
0: 예.
2: 본인은 뭐 전체 진영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0: 약간은
2: 그것으로서
0: 거리두기.
2: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0: 완전히
2: 거리두려고
0: 거리두기.
2: 하실 텐데 그렇게
0: 예.
2: 되면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괜히 일패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0: 예.
2: 그 발언의 수위나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0: 네.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오늘 아침에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3: 이른바 친노 친문 적통 논쟁, 또 민주당 DNA 노무현 퀴즈.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성을 이제 부각한다라고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4: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 있는 것일 텐데
5: 더불어민주당
4: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 있잖아요.
0: 네. 이것은 송영길 의원의 주장이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100%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려서 반박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뭐 일단 뭐 앞줄에 앉지 못해서 송영길 전 대표 눈에 안 보였다면 뭐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0: 나는 못 봤다.
1: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증인이 있거나 있을 때.
5: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와 민주당 내 고조되는 노선 갈등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나비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Walk it.

0: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0: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6: 피가 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0: 전투에서 악신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강화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30도, 전주 29.3도, 대구 2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둔대분기점에서 안산분기점 구간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울요금소 5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신갈분기점에서 양재까지도 작업 중이고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부산방향은 기흥 동탄에서 안성분기점 구간 진출입로 갓길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작업 구간 주변에서 서행 중인데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올라가는 길 3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생각에도 창이 있습니다. 그 창문이 열고 넓어질수록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게 되겠죠. 저희가 AI와 관련된 다양한 풍경들 생각의 창 AI를 열다 코너에서 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빨리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창을 열 시간입니다. 사막을 가르는 여전사가 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 사막을 휘감는 여전사처럼 AI 시대에 반도체, 신경망 칩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막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래 속에 있는 규소, 거기에 있는 실리콘이 바로 반도체를 만듭니다. 현대산업의 원유화도 같은데요. AI가 부해지도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들,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척박한 사막 같았지만 그 안엔 보물과 인간의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규칙을 바꾸는 귀한 재료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 황무지를 달리는 멋진 전사 같은 사람,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생각의 창 AI를 열다 지금 열겠습니다.

0: 네, 제가 AI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화 얘기로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 사실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를 오늘 모실 텐데요. 세계적인 여러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한민국 땅에서 사실은 조금은 척박한 사막일 수도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매드맥스의 여전사와 이름이 같은, 예, 여전사에서 여는 빼겠습니다. 전사와도 이름이 같은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0: 뭐 전사 여전사 할 것 없이 모든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분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2: 네,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0: 장관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장관님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AI의 창을 열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데 오늘 이분도 놀라운 분이라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네,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하나는 거절을 아주 멋지게 해서 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팍 뜨신 분이다.
0: 네. 와, 멋있는 거절. 이것도 새로운 멋진 표현입니다.
2: 거절. 네, 네. 멋진 거절로 네. 세상을 놀라게 한 분인데요. 네. 제미나이는 이렇게 그 우리 백준호 대표를 소개하고 있네요.
0: 네.
2: 중기부의 R&D 자금 2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조 가치의 유니콘 우와. 기업으로 만들었다. 네.
0: 예, 유니콘 아니라 데카콘.
2: 데카콘
0: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진짜.
2: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AMD 계셨고 삼성전자에 네. 계셨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창업을 한 이유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
0: 이야.
2: 대한민국의 어떤 토종 팹리스로 승부를 해보겠다.
0: 네.
2: 이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분이죠.
0: 예. 네. 여러분 뭐 반도체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많은데요. 여기에서 만들 제품을 설계하고 그 유통까지 다 생태계를 만드는 곳이 팹리스, 뭐 설계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1: 네, 이렇게.
0: 아, 멋있는 거절은 예. 처음 들어봐요.
1: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네. 우리 장관님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1: 네, 네.
0: 자, 멋있는 거절을 할 만큼 용감하죠. 저 같으면요. 아, 1조 드릴게요. 회사 합칩시다 이러면 막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용감하게, 용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회사 이름이 퓨리오사 AI예요. 이건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1: 아,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이제 2017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0: 네.
1: 실제 이제 회사에 대한 구상은 저희 이제 공동 창업자들과 함께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 칩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비행기에서
0: 네.
1: 그 이제 영화를 보고 그냥 임시명으로 정한 거예요.
0: 그냥 아,
1: 약간 우리 내부에 그냥 코드명처럼
0: 네네.
1: 그냥 영화 봤는데 그 되게 그 여전사 퓨리오사가 멋있더라. 영화도 네. 사실 되게
0: 그렇죠.
1: 그 개성이 강한 영화잖아요.
0: 맞아요.
1: 또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법인 시작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좀 진지한 이름으로
0: 네.
1: 바꾸려고 몇 번 하다가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쭉 가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0: 아 이게
1: 네.
0: 장관님 뭐 이렇게 처음에 툭 던지면
2: 네.
0: 그게 본래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0: 네. 네. 네. 네. 저희 언론 쪽에서도 그래서 네. 어떤 사안을 네. 다룰 때 첫 제목이 네.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좀 더 깊이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퓨리오사는 영화 매드맥스의 주인공인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아 영화 보시다가 대표님이 그냥 코드명처럼 썼던 게 이름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생산하는 칩이요.
1: 네.
0: 워보이, 네. 레니게이드. 이건 일종의 매드맥스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1: 네.
0: 근데 워낙에 이게 좀 대단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뒤에 소개할 건데
1: 네.
0: 그 영화의 어떤 연관성으로 좀 만드신 것 같아요.
1: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의 어떤 그 느낌이 좋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처음에 임시로 정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그 이제 그 퓨리오사와
0: 네.
1: 그 이제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제 그린랜드를
0: 네.
1: 찾아서 이제 그 사막을 막 이제 헤쳐나가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뭐 이제 모래 폭풍도 만나고
0: 맞아요.
1: 뭐 이제 뒤에서 이모탄도 쫓아오고 악당 쫓아오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의 여정과
0: 와.
1: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기의 꿈을 향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0: 네.
1: 좀 이제 생존이 언제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질주하는 그 모습이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고
0: 예.
1: 또 동료들과 뭐 티격태격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정신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저는 이걸 발굴하는 것도 하시네요.
2: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0: 네.
2: 건데 이 스타트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0: 네.
2: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0: 네.
2: 근데 사실 이 엔지니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막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상상력 속에서 그런 새로운 네.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0: 네. 네. 뭐 천 개 중에 하나, 10만 개 중에 하나 뭐 네. 이렇게 아까 저희가 유니콘, 데카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에 있을 법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있겠어라는 걸 짜잔 만들어내시는 네, 2억에서 3조 또 메타가 네. 1조 줄 테니까 와라 이걸 네. 다 멋지게 거절하신 백준호 대표님과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경력이 화려하세요. 뭐 AMD GPU 설계팀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그냥 거기서 성공해도 이럴 텐데 앞서 상상력 얘기하셨거든요. 뭔가 인간 백준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안에서 뭐 대표가 되실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데 사막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뭘 그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1: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을 반도체를 전공을 네. 했고요. 언제나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 쪽을 공부도 하고 또 회사도 이제 그 AMD에서 처음에 이제 CPU 설계 그다음에 GPU 팀에서 네. 제가 일을 했었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삼성전자 메모리에서 이제 쭉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0: 네.
1: 이제 새로운 워크로드가 출몰할 때
0: 네.
1: 새로운 반도체 회사가 생겨나는 기회가 탄생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퀄컴 같은 행사는
0: 네.
1: 회사는 이제 통신이라는
0: 모바일,
1: 네. 네, 모바일이 이제 등장할 때
0: 맞습니다.
1: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회사가 등장한 네. 거고 우리 엔비디아도 알고 보면 이제 PC 게이밍이
0: 맞아요.
1: 이제 태동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태동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회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AI 워크로드가 당시 제가 시작할 때 이제
0: 네.
1: 새롭게
0: 네.
1: 제가 이제 2016년이니까 사실 우리가 알렉스넷을 보통 AI의 시작으로
0: 맞아요.
1: 이야기하는데 그게 2012년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새로운 워크로드가 이제 더 이제 강력해지는 것을
0: 예.
1: 보고 AI가 또 강력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0: 네.
1: 저희가 당시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보통 이제 반도체에서 새로운 회사가 시작되는 게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저도
0: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요.
1: 예,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사업에 대한 언제나 꿈은 있었지만
0: 네네.
1: 반도체 회사를 새로 한다는 건 저는 제가 그 기업에 다닐 때 스스로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0: 네.
1: 당시 이렇게 새로운 워크로드가 출몰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좀 그런 또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당연히 그리는 꿈은 이런 새로운 워크로드에서는 또 새로운 이제 강자, 새로운 위너들이 이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 필요사가 또 이런 새로운 지금 AI 반도체 영역에서 그런 글로벌한 리더가 되는 게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런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2년도
0: 네.
2: 남들이 못 봤을 때
0: 네.
2: AI 반도체의 가능성을 본 거죠.
0: 네. 알파고, 이세돌 네. 뭐 이렇게 말해도 벌써 꽤 오래전이잖아요.
2: 그렇죠. 근데 그건 2016년이잖아요.
0: 네.
2: 근데 그전에 2012년에
0: 알렉사,
2: 새로운
0: 네. 네,
2: 워크로드를 보셨다. 이 소리는 AI 반도체의 가능성을 그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로
0: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네요.
2: 네네네.
1: 네. 네. 네.
0: 여러분 네. 이 얘기들에서 오늘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하나 넣어가셔야 될 게 추론입니다. 추론. 여태까지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독서실에서 아주 천재가 되고 있는 하나의 반도체를 생각하셨다면 추론은요 마구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친구입니다. 이제 그쪽 분야를 더 힘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대표님을 좋아하나 봐요. 이 정도까지면 이제 개인적 질문을 그만해도 되겠는데 멋있는 거절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메타가 1조 2천억 인수. 이거는 웬만하면 사실 벤처나 스타트업은 이런 제안이 목표인 경우도 있고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 1조 2천억? 아유 앞으로 천조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으신 건지 이 거절의 배경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0: 네.
1: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자체 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연간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그 쓰는 지금 투자하는 그 비용의 규모가 매년 뭐 거의 한 100조 이상씩.
0: 네.
1: 뭐 각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뭐 구글,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네. 아마존들이 이제 그 정도 규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GPU 구매에 사용되고, 네. 있다 보니 이 회사들은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자체 칩을 내재화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니즈와 또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이제 칩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매치가 잘 맞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이 AI 반도체는 하이퍼스케일러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 우리 모든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우리 기업들, 글로벌한 기업들이 다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 어떤 기술의 어떤 잠재력과 또 현재 우리 칩들이 이미 이제 생산 단계까지 와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큰 임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저희가 저희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여러분 뭐 잘 가고 있는 분들 잘 쫓아간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소버린 AI의 핵심 인물 이렇게 또 백진호 대표를 표시하는데, 뭐 꼭 무슨 대한민국 이런 어떤 국가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맞는 게 있습니다. 공공부문, 뭐 의료부문 굉장히 많이 AI가 앞으로 필요해진 시대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요사 AI 칩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추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사실은 AI 반도체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1: 네.
0: NPU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이 기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NPU는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러면 필요사 AI의 칩은 뭐지? 레니게이드 4000장 TSMC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대중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1: 네. AI 반도체도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들이 있는데요.
0: 네.
1: 저희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추론용 칩에, 네.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고도화된 AI들의, 네.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추론, 네. 칩은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칩이니까요.
0: 네.
1: 아시다시피 이제 훈련 칩은 이제 모델을 개발할 때,
0: 네.
1: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챗GPT나 뭐 최근에 엔트로피 클로드나 뭐 다양한 AI를 쓰면 그 쓸 때는 다 이제 추론 칩이 이제 사용되게,
0: 네.
1: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추론형 칩의 특히 중요한 이유는,
0: 네.
1: 어쨌든 모델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네. 모델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 구동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들도 지금 대부분 아마 우리가 그 AI에게 일을 시키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에서,
0: 네.
1: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칩은 그 데이터 센터의 그런 추론형으로 저희가 이제 추론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0: 예.
1: 엔비디아 GPU가 그 영역도 현재,
0: 네.
1: 가장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높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훈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0: 네.
1: 사실 추론 영역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챗GPT나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 GPU에서 지금,
0: 그렇죠.
1: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론 영역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런 글로벌 회사들과 그런 이제 경쟁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예.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하자면 GPU가 이를테면 모든 걸 다 는 박사님 같은 느낌이라면,
1: 네.
0: 추론은 굉장히 효율성으로,
1: 네.
0: 특정 분야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설계를 추론에 맞게끔 되게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하면 저희는 잘 모르지만,
1: 네.
0: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도 필요사 AI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영역.
1: 네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여전히 그 GPU는 저도 예전에 AMD에서 GPU 팀에서 일을 했지만.
0: 네.
1: GPU는 이제 그 게임 렌더링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 굉장히 많은, 심지어 뭐 우리 마이닝
0: 네.
1: 영역에도 사용되고, 우리 뭐 사이언티픽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도 이제 뭐 과학 영역에도 사용되고,
0: 네.
1: 그러니까 많은 병렬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그 AI 그러니까 심층 인공 신경망의 네. 연산을 가속하는 이제 고영역에 저희들이 그 칩의 설계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GPU 보드 대비해서 저희가 그 AI 워크로드의 AI 모델의 추론 영역에 네. 이제 더 집중함으로써 더 효율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저희가 지금 에너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2: 전력 사용 네,
1: 전력 사용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인데. 그 AI의 가장 근본적인 비용이 사실 에너지 비용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우리가 뭐 실리콘의 원재료 비용도 있고 사실 실리콘은 모래에서 오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제조 비용도 있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그 비용을 보면 그 에너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같은 이제 AI를 돌렸을 때 같은 성능을 낼 때 얼마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I 저희 같은 AI 칩의 네.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저희 설계나 기술 이노 그 이제 혁신을 그 영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데 이러실 수 있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거대한 도서관과 네. 공부 잘하는 환경이 있다면 이쪽은 공유 오피스 같습니다. 그때 와서 새롭게 떨어진 일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쪽으로 되려면 뭔가 구조도 달라야 되고 네네. 가벼워야 되고 네. 그죠 거기에 무거운 책들을 잔뜩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건 네.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로 조금 쉽게 적응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각 기업도 분들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 오늘 발표가 있는데 그 자리에 대표님 가신다고요?
1: 네, 저희도 저희 회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0: 예, 그 자리에서도 사실 좀 이런 미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전기는 공급할 수 있냐, 물은 공급할 수 있냐 어떤 지역을 놓고 굉장히 정치에서 뜨거웠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네. 지금 추론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GPU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성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칩만 똑똑한 칩만 딱 만들어졌다고 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생산 네. 앞거 말씀하셨지만 생산도 있고 생태계도 있고 또 쿠다라고 해서 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환경도 있고 이거는 백준호 대표님 혼자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떡하죠?
2: 그래서 정부에서 저는 이제 이런 칩 개발에 어떤 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드는 쪽 소프트웨어 쪽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GPU로 떴지만 그것이 더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는 개발자들이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네. 이제 돌리면서 아 이게 너무 편하고 좋아
0: 생태계가 막
2: 네, 만들어지는
0: 거죠.
2: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퓨리오사의 그 레니게이드 MPU를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이게 아무리 뭐 전력 효율이 좋고 해도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 컴파일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어떤 그 국민성장펀드가 그런 쪽으로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0: 이거는 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박영수 장관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인 얘기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좀 정부에도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0: 네.
2: 아 그래 퓨리오사 AI 정부에서 이러이런 R&D 자금을 받았다. 이제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도에 네. 아까 그 재미나이에 나오는 그 2억 원이 네. 2019년도에 처음에 그 시드머니를 그렇습니다.
0: 아, 네.
2: 그 시드머니를 준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여기 네. 디벡스 김노건 대표도 네. 나왔었잖아요. 뭐 디벡스 저 리벨리언 해갖고 10개 회사 네. 정도가 그 2억 원을 받아가서 지금 거의 한 5개 회사 정도가 3천억에서 3조 정도의 가치로 컸어요.
0: 야, 그중에 뭐 네. 유독 정말 필요사 이야기인
2: 네,
0: 것 같아요.
2: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R&D 자금 그 2억 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0: 네.
2: 아 정부가 이런 R&D 자금을 준 회사야라는 어떤 그 레퍼런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모은다든지 이럴 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산업은행이 투자하고
0: 보증 같은 역할이군요.
2: 네, 네. 일종의 보증 같은 역할.
0: 아이고 정부에서 2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네. 좀 더 보태주세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2: 그런 것처럼.
0: 네.
2: 이 또 다른 레퍼런스 그러니까 MPU를 국가에서 만드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에 사용을 했다.
0: 네.
2: 라는 어떤 이런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 마케팅, 판매에 굉장히 도움이 그럼요. 많이 되죠.
0: 아니, K방산도 네. 실전 경험의 데이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거 한국 무기 사야겠는데, 자주포 사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미국 정부가 애플이 나왔을 때 아이패드를 네. 초중고등학교에다가 교육용으로 맞아요, 이걸 쫙 깔아줬잖아요. 네. 그게 애플이 스타트업에서 오늘날에 이제 글로벌 회사로 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정부가 그런

0: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네.
1: 인공 부문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네.
2: 저기 그 생태계 관련해서
1: 네.
2: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셔서 제가 좀 추가로 이제 덧붙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우리 칩을 이제 가장 쉽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이 하드웨어 더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만 봐도 저희 내부의 거의 한70% 정도가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라는 건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아까 장관님이 뭐 컴파일러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그 길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들어가서 결국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AI 모델을 가장 최적과 고성능으로 이렇게 손쉽게 이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지금 칩의 소프트 스택 같은 경우는 저희 칩이 지금 이미 이제 원래부터 지금 생산 중이고 지금 판매 중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 칩을 이제 도입하는 곳이 이제 LG, 삼성 같은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을 즉 리더십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먼저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 소프트 스택을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스택과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충분히 도입할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아직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 많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어떤 모듈들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본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퍼런스를 더 확보하고 더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스케일할 수 있느냐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희가 이제 기술도 계속 이제 고도화해 나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과 더불어서 이런 생태계와 그런 사용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HBM 3와 결합한 2세대 LLM 전용 NPU 레니게이드, 이게 이제 저희가 화면에도 띄워놨었고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나 결국은 이 모든 게잘 만들어진 뒤에는 데이터잖아요.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인간 삶에 서로 상호 도움이 되도록.
2: 그렇습니다.
1: 공공부문은 사실 무한하잖아요. 또 한국은 그 공공부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좀 선도적이었었고, 아직은 또 개발할 연기 많지만, 거긴다 레니게이드를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부 당국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러면 또 굉장히 한국적인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 처음에 그렇게 지원했던 업체들 중에 사실은 살아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AI만 해도 2024년은 굉장히 손실도 크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필요사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가슴 떨리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국민들은 뭐 조그만 파란색 떠도 아 이러는데 막 몇백억 손실이 나도 막 뚫고 가시잖아요. 그만큼 어떤 확신이나 혹은 엔비디아 쿠다 이런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청사진이 있으신 거죠.
2: 그러니까 저희가 뭐 표현을 굳이 쓴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술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솔린차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가솔린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는 새로운, 어떻게
1: 맞아요.
2: 보면 그 같은 이제 그 이동을 하지만 그 트랜스포테이션의 그 이제 그 엔진의 방식이, 설계 패러다임이
1: 다르죠.
2: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설계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이제 이 AI 컴퓨팅 시장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역을 이제 새롭게 이제 개척해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한국 증시다라는 말도 있고,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고 실제로도 호황이지만 GPU에서 NPU로, 엔비디아에서 퓨리오사 AI로 변화가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장관님, 이렇게 앞서 뭐 지원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가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인재 부분인데요. 대표님도 당장 지금 인재를 채용해서, 이거 뭐 똑똑한 사람들이 일단 만드는 거잖아요.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인재 확보를 하려고 하면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0: 그렇습니다.
1: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부모들의 관심, 이것도 좀 정책적인 영역이긴 해요.

0: 저는 이제 그 지금 지방대학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이렇게 반도체 계약학과, 뭐 AI 설계학과,
1: 네.
0: 뭐 이런 것을 그 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과를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아예 퓨리오사
0: 네.
1: AI 캠퍼스 이런 게 하나 생겨도 좋겠다 싶은
0: 그렇습니다.
1: 마음이
0: 그러니까
1: 드네요.
0: 예를 들어서 퓨리오사 AI가 어디 지역에 그 지방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1: 네.
0: 여기서 공부한 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 회사에 취직이 가능해.
1: 네.
0: 요즘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것이 반도체 학과
1: 네.
0: 계약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0: 미리 그 학교 졸업하면 삼성이나
1: 맞습니다.
0: SK 하이닉스 갈수 있어.
1: 이것저것 다 하지
0: 네.
1: 말고 우리
0: 네.
1: 기업이 필요한 이 부분만
0: 그만
1: 고도화해줘. 그렇게
0: 그렇죠.
1: 훈련된 인재들이
0: 그렇죠.
1: 나오는 거죠.
0: 분명히 필요사 AI도 어떤 부분의 엔지니어나 인재가 필요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 부분을 딱 특화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죠. 그러면 대학도 살고 회사도 살고.
1: 워보이 같은 친구들이랑 아니 대표님 어떤 인재가 좀 만들어져야
2: 네,
1: 될까요?
2: 반도체 그 우리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 그런 반도체에 특화된 그런 인적 자원들도
1: 네.
2: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AI 반도체는 가장 프론티어 영역이라고 봐야
1: 예,
2: 됩니다.
1: 맞아.
2: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1: 와.
2: 인적 자원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두텁게 그런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밑에 어떤 기술적인 그런 이제 그 깊이 있는 기술 위에서
1: 네.
2: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 어떤 유수 대학들의 그런 그 R&D를
1: 네.
2: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1: 와.
2: 지금 우리 뭐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AI 영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노베이션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동력에는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유수 대학들이 있죠. 뭐
1: 그럼요.
2: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퍼드와 버클리가 있고
1: 네.
2: 또 그런 유수 대학들이 계속 그런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할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만들어 나가듯이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 이제 기록적인 그런 지금 뭐 수익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또 이런 근본 R&D 엔지니어링 R&D 영역을 더욱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또 지원하는 게 저희들도 그런 인적 자원들을 계속 찾기 때문에
1: 네.
2: 매우 좀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인적 자원을 육성해 나가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백준호 대표님도 뭐 조지아 공대 아주 세계적인 공대죠. 거기서 또 공부도 하셨고요. 교보문고에 가면 유명한 글귀가 있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2: 사람은
1: AI 반도체 시장이 교육 현장을 만들고 교육 현장이
2: 네.
1: 다시 AI
2: 네.
1: 반도체를 만들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2: 네.
1: 갑자기 한국 축구가 떠오르면서 좀 씁쓸합니다. 죄송합니다. 금기어를 말했네요. 네, 두터운 그 교육과 인재 풀도 만들어져야 된다. 사용자 풀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조금 이제 얘기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장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나라들은 많고, 뭐 비단 필요사 AI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영역을 뛰어들고 심지어 화웨이는 뭐 추론 가속 엔진 뭐 이렇게 해서 또막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한테 파이팅 열심히 하세요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정책적 지원은 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같이 찍는 북극성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잠깐
0: 네.
1: 부탁드릴게요.
0: 내일 아침 8시에요.
1: 네.
0: 재경부에서 하는 전략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1: 네, 위원장
0: 서울에.
1: 맡고 계시죠.
0: 네, 롯데호텔에서.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전략경제 포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AI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 이 AI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개 아이템을 골랐어요.
1: 네.
0: 근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있어요.
1: 실리콘
0: 네, 이
1: 포토닉스요.
0: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은 뭐 예전부터 있었긴 하지만 요즘 와서 이제 이것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1: 네.
0: 그건 왜 그러냐? 지금은 데이터를 전기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1: 네.
0: 이 데이터를 빛으로 이동시키는 기술. 네, 그러면 이제 발열도 잡을 수 있고
1: 네.
0: 속도도 빠르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정부가 큰 그림 속에서 지원해주는
1: 네.
0: 이런 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 경제가 중요하고 전략 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1: 와.
0: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저는 뭐 네덜란드 그 광학회사 얘기를 할줄
0: ASML.
1: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큰 그림이 있고요. 사막에서

0: 의료사가 길을 잃지 않는 북극성. 네. 대표님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우리가 그 지금 하웨이 말씀을 주셨지만 네. 전 세계에서 AI 반 데이터 센터향 AI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도화된 영역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향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국가적 단위에서는 네.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하고 네.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0: 와.
1: 그만큼 다른 나라의 소브린 AI 대비해서 우리가 HBM이라는 그런 지금 엄청난 그런 맞습니다. 우리의 전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런 AI 반도체를 지금은 생태계를 우리가 아직 얼리 단계에 있지만 네. 사실 근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0: 네.
1: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0: 네.
1: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AI 생태계의 풀스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 이제 리더십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가서 우리가 그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 필요사는 또 우리 필요사대 저희들이 네. 글로벌 이런 출원 영역에서 저희가 기술 영역에 또 선두주자가 되고 또 제품 영역에서도 저희가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뭐 막연하게 희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세계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요. 매드맥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퓨리오사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핍이거나 부족함이 아니고요. 당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모탄을 무찌르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들을 구출해냅니다. 필요회사의 꿈이 영화 같은 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오늘 생각의 창 AI를 열다 백준호 필요사 AI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주식시장 파란색 빨간색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미래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3: 네.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이 코너도 저희가 AI 칩을 AI 수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죠. 오늘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3분짜리 노래로 압축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노래 흥얼거리시면서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정말 대단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도 왠지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0년대에 사우디 사막에서 노동을 하셨는데요.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시를 하나 세우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막에서 싸우고 있던 전사 퓨리오사처럼 또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AI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니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이끌어가려는 분들까지 어떻게 보면요 같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미래로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쩔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7: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음주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는 30일에 출소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만기 출소일보다 5달 먼저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10: 징역 2년 6개월.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하게 됩니다만 그보다 약 5개월 빠른 6월 30일경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김호중 씨가 최근 열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11: 뉴스 봤어? 김호중 가석방 된대.
12: 지난번에 부적격 판정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
11: 응. 그런데 이번엔 통과했나 봐. 기준을 모르겠네. 아무튼 여론이 시끌시끌하던데.
12: 댓글 보니까

0: 사람 죽여도 가석방 되는데 이상하지도 않다. 이 댓글 진짜 공감되더라.
1: 그니까 이 가석방이란 게 일반인 눈에는 참 애매해. 정해진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럼 남은 형량은 사라지는 건가?
2: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남은 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허가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1: 그럼 바로 방송 복귀도 할 수 있는 건가?
0: 에이, 가석방이면 어쨌든 원래 출소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뭐 제한이 있지 않을까?
1: 그것도 그거지만 대중들 반응도 문제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참 애매하다. 그치?
2: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렸던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3: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 앞으로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 그럼 그 전엔 어떻게 했다는 거지? 또 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김호중 씨 가석방 논란부터 김호중 방지법 업데이트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2: 워낙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사고 이후의 행동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워낙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니까요.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4: 네, 이제는 진짜 꽤 된 사건이죠. 김호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어진 분들도 아마 조금 있으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 뺑소니, 경찰이 오기 전에 술 마셨던 술타기, 매니저 대신 자수해달라고 하는 범죄 은닉을 네.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처음엔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는 등으로 혐의로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 CCTV 등 여러 증거들이 나오면서 열흘 만에 범죄를 시인했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작년 4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었습니다. 네, 다만 김호중이 저 술타기를 하고서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빠졌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수준의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돼서 그 당시 선고된 제목은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였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은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징역 2년 6개월을 만든 그 혐의 안에 음주운전 자체는 없었던 거네요?
4: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다른 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 치상죄는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필요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만 인정이 됐습니다.
2: 원래 예정된 출소일이 올해 11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약 5개월 빠르게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 때문이죠?
4: 네. 김호중 씨가 6월 30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 그런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던가요?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꼼짝없이 만기 출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거고 6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졌길래 적격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4: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관련 영상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썸네일에도 김호중이 5개월이나 빨리 나온 이유라고 이제 엄청 크게 써놔서 이제 저희가 네, 봤었거든요. 한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석방 됐기 때문에 5개월 빨리 나온다 이러고 네.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네, 이제 그런 영상에서 설명해주지 못했던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공식적인 가석방 자료는 사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종합심사에서 이제 뭔가 정성적인 요소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처럼요. 가석방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이제 주로 판별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아마 그 크리스마스 때와 지금 사이에 반성도 잘하고 아마 모범수처럼 생활을 했고 재범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져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교도관에게 뭐 금전 강요를 당했다라는 썰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지침은 교정시설의 성적 우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입니다.
2: 네. 그런데 이번 가석방 적격 결정을 두고 여론이 꽤 시끄럽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허위자수, 술타기 수법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가석방 해도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 빼고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슷한 범죄 유형 또 뭐 일반적 가석방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더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4: 꼭 제가 나올 때 이런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법리적으로는요, 이제 가석방에서는 죄질,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가가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이제 선고형, 즉 판결을 선고할 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가석방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구속 생활을 살아왔느냐의 문제만 남거든요. 수감자들에게 이제 열심히 살면 빨리 나갈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는 게 그 수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다 라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질이 안 좋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에서 얌전히 있을까요? 가석방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런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수감 상황 자체만을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 씨의 가석방도 아마 그 안에서 뭔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죄질을 감안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제 어느 쪽 하나가 틀렸고 어느 쪽 하나가 맞았다라기보다는 각자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건가? 일단 대중들 반응은 차치하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가석방 기간에도 방송 출연하고 뭐 공연하고 이런 영리활동 가능합니까?
4: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석방이라는 이제 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글자 그대로 가짜 석방, 이제 진짜로 형기를 다 채운 진짜 석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시 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남은 기간은 집행유예로 진행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 붙고요. 집행유예가 취소되듯이 가석방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통 보호관찰 조건에는 뭐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뭐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금지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는 있는데 생업에 종사한다라는 조건은 보통은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의 본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출연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면 방송활동이나 공연을 허가하게 됐을 경우에 보호관찰관들이 현장에 동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4: 네, 아마 처음에는 동행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보통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재량에 따라서 신고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귀할 때 즈음에 맞춰서 현장에 출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거랑 좀 비슷한데요. 전자발찌의 피의자들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진 않거든요.
2: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복역 중 중에도 김호중 씨 소속 법인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가치가 뭐 수십억 대다. 뭐 옥중에서도 수입 올렸다. 특히 음원 수입이 계속 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따로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죠?
4: 형사처벌이 됐다는 혐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고 도망을 갔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허위자수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였지 저 사람이 재산을 불렸다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2: 그렇죠.
4: 그래서 네가 가진 다른 재산도 압류하겠다라는 거는 좀 인과관계가 끊어진 과한 이야기겠죠.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해서 제가 가진 이제 무슨 주식들을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처분이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4: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싶습니다.
2: 네. 김호중 씨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버리는, 그러니까 음주 단속 직전에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음주 측정 방해, 이른바 술타기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지난 1년 동안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건가? 이 부분 쉽게 설명해 주시죠.
4: 네, 사실 처벌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짐작하시는 대로가 맞고요. 다만 이게 원래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술타기라는 게 이론상 가능했던 기술이었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잘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현장에서 이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은 그 자리에 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불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간다. 그러면은 음주 측정 거부죄는 원래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처벌하면 되고요. 거기서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처벌했고요.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비워서 술을 사러 갔다. 이것도 이제 도주로 봐서 뺑소니로 처리하면 됐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사고가 나서 갑자기 차에 있는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이런 이제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이론상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음주 측정 방해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거죠. 일종의 법령의 사각지대였었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부분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2: 그런데 법이 생기고 양형 기준이 마련이 돼도 이 술타기 수법을 잡아내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어려운 거고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4: 이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술을 추가로 마시고 있는 증거를 채집해 둔다든가, 뭐 경찰이 출동했는데 갑자기 뭐 조수석에서 막걸리병을 꺼내서 마신다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적발 증거가 이제 많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커지진 않았었거든요. 다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도 잘 돼 있고 뭐 경찰도 바디캠을 필수로 하다 보니 그런 증거 확보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게 증명이 안 된다면은 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위드마크 공식을 써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 자체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 법은 그 자체의 처벌성보다도 사고 후 술을 마셔봐야 쓸모가 없다, 그냥 지금 음주운전을 얌전히 받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야지.

0: 출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S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천둥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이 많아서 도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에서 홍제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서초터널 입구에서 출구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성산방향 관악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 1차로 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7: 청구하자.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 돈 이런 것을 총 집결해서 완전히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자는 거거든요.
8: 예.
7: 그러니까 이것은 반도체 업계나 IT 업계의
2: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입니다.
7: 한국 경제의 운명을 거는 한국 경제의 어떤 발전 모델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 예. 지금 화면에 이제 이 시각 청와대 영빈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같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7: 네.
9: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겠죠?
7: 그렇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또 이재용 삼성 회장은 우리나라를 단순히 대표하는 재계 총수를 넘어서서요. 지금 이 시점에 AI 시대에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키맨들이거든요.
9: 예.
7: 그 두 사람 얼굴들이 보이고요. 그 밖에도 저 뒤로 김용범 정책실장,
8: 예.
7: 또 뒤로 많은 재계 총수들 두 회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9: 네.
7: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메가 프로젝트니까 일단 두 회사가 가장 주목이 되지만 다른 회사의 여러 가지 발표, 투자 계획 발표도 같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 예. 자, 지금 이제 현장에서 발표를 할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 여러분, 제가 1년 남짓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나름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해왔고 그에 따른 작은 성과들도 있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표는 물론 기업인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대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다.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에 많은 것들을 이뤄냈지만 오늘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함께하신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함께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대도약을 준비할 또 수행할 주역인 두 분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국정 2년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궈낸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지형의 판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승부의 시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 인공지능 신대륙을 선점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원이 어우러진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은 총력전인 동시에 국지전이기도 합니다. 연산과 추론을 담당하는 반도체, 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구현할 피지컬 AI, 그리고 전력 용수 등 기초 인프라까지 국가적 대경쟁의 전선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눈 감은 착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사이트들 폐업을 신속하게 다 완료하고 지금 오늘 발표하시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속도를 매우 앞당겨서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 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센터로 모여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이러한 삼각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0: 이 지점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시기에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습니다. 물론 영남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투자하기에는 투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올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전력, 용수, 부지가 풍부한 곳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영남, 강원, 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되겠지만 그중에 한 지역이라고 하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그리고 용지,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야 공익적 관점에서 지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죠. 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양자를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세제 지원이나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공직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고 또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과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특정한 이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만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한데, 다행히 또 광주 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린 오늘의 이 청사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첨단 메모리부터 안정적인 전력망, 강력한 제조 기반까지 우리 산업화 역군들이 쌓아 올린 성과가 이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확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책 그리고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이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 약속을 드린다면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설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발표와 토론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계에서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큰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 내용은 자리에 비치된 자료와 전면에 위치한 화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짧은 영상으로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밝힐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이 삼각축이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안정된 용지, 인프라가 구축된 사이트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활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들,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대 프로젝트는 직할 담당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각오까지 밝혔습니다.
3: 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압박을 해서 투자하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한 언급도 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기업이 손해 없이 더 나은 전망을 갖고 투자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지금 짧은 영상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는데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4: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0%로 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반전해 낼 것인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계는 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격변의 시기에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빛을 발했고 각자 도생의 논리가 팽배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AI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 이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체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혁명을 주도하던 시기마다 판을 주도한 국가는 번영을 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AI 혁명에 모두가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국가가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혁명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를 허겁지겁 따라가는 추격자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 경제가 대도해야 하는 미래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거래할 승부처가 첫째, 지방입니다. 경제발전의 역사는 낙후된 지역이 선도 지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장 하나 그리고 도로 하나만으로도 생산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국가의 산업정책의 역할은 이와 같은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AI 산업혁명, 마지막 승부처가 혁신 생태계입니다. AI 분야에 오늘 발표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승부처인 지방

과학과 연계하고 세 번째 승부처인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반도체입니다. AI 시대 이전에도 반도체는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도 그 이상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향후 5년 내에 4배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메모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메모리 병목 현상이 AI 시대 발전의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특정 국가의 자산을 넘어 인류 모두가 함께 가져가고 싶어하는 인류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허브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경쟁국들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팹 선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팹 건설 속도는 DRAM 점유율이 61%에서 50%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전쟁,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총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피드, 속도전입니다. 경쟁 국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빠른 팹의 건설입니다. 이에 오늘 나와 계신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내에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이를 위한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앞당겨 건설하여 조기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 스트롱홀드, 거점전입니다. 현재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력, 용수 등의 한계로 현재 계획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국들은 생산 거점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반도체 성장 기반과 지역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단지인 신주와 가오슝, 거리는 230km, 용인과 광주 거리입니다. 먼저 기업들의 투자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서남권의 생산 거점,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동남 대경권의 소부장 혁신 거점을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은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소부장 수요는 그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동남 대기업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거점, 패키징, 소부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국 단위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어헤드, 차세대 반도체 선도전입니다. AI 시대에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반도체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시장을 반도체의 신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전 국민

함께 참여하는 국가 역량의 총결집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신속한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를 통해 투자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대통령규제특별위원회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께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BH 내에 새로운 조직도 이것만 담당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전략이 정말 차질 없이 실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통령님의 그한 강력한 의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반도체 전략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수도권 반도체 단지의 조기 완공 그리고 수도권 추가 서남권 추가 생산 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을 튼튼히 하고 반도체 생산과 소부장 공급망과 패키지 등을 지방을 중심으로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반도체 전략과 대규모 투자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대두에 가는 큰 주춧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지컬 AI, 먼저 AI 로봇 분야입니다. AI 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 산업 분야의 생산 방식을 이미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로봇을 선점하느냐가 글로벌 제조 강국의 순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산업이 외산 로봇에 의존하게 되면 고용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낸다면 로봇의 개발과 생산, 부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로봇을 잘 쓰는 나라였다면 앞으로는 로봇을 잘 만들어 나가는 나라로 대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로봇 강국 도약을 위한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2040년대에 3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점유율은 단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판도가 굳혀지기 전에 이 같은 격차를 줄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맥스의 가속화, 마스터의 육성,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3M 전략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맥스. 제조업의 AI 전환 가속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AI 로봇을 결합해 그 시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글로벌 1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의 육성입니다. AI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데이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주요 제품,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 기업을 30개 이상 육성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역 중심 양산 기반 확충입니다. 중국은 이미 휴머노이드의 본격적인 양산을 지역 중심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산 기반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초기의 시장 창출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교육, 국방, 재난 대응 등의 여러 수요 분야에서 로봇을 선제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1% 수준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의 점유율을 앞으로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축적된 제조 역량,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용수 등 AI 시대에 적합한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마침 유례 없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초과 세수 등으로 기업과 정부의 투자 여력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저성장의 사슬을 끊고 대도약을 이룰 마지막 기회를 국민주권정부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으로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피지카 AI의 지능에 해당되는 A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로봇하고 이 피지컬 AI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로봇은 인간이 가이드한 그룰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1: 배경은
0: 기존에는 수동적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도구였고요.
1: 장관입니다.
0: 이제 피지컬 AI는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의 의사결정을 예측하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지금의 피지컬 AI는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율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삶, 그리고 산업 현장, 일상생활이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지컬 AI를 선도할 최적 조건을 보유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강력한 제조 기반의 산업 인프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이 피지컬 AI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 피지컬 AI 1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3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 피지컬 AI를 지정해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피지컬 AI의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입니다. 사실 AI에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피지컬 AI의 데이터와 기존의 LLM, 생성형 AI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생성형 AI는 10만 년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의 피지컬 AI는 1만 시간 정도 그 LLM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피지컬 AI를 지금의 최고 수준의 LLM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만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좀이 피지컬 AI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테니스 공이고 하나는 탁구 공입니다. 크기가 다르죠? 무게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면 마찰 계수도 다르고요. 이 탄력 계수도 좀 다릅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 공을 가지고 라켓으로 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런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작과 물리 법칙을 모두 고려한 그리고 탁구공, 테니스공, 축구공, 농구공 각 물체별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데이터를 다 확보합니까? 최대한의 노력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지컬 AI의 가상,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잘 구축해서 목적하는 바별로 우리는 가상의 합성 데이터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용 피지컬 AI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피지컬 AI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는 월드 모델 기반으로 이 피지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기도 3년 안에 우리가 이 세계 1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로 특화 모델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피지컬 AI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피지컬 AI 풀스택을 국산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로봇, 범용 피지컬 AI 모델, 월드 모델, 네트워크 보안, 이 모든 AI 풀스택을 우리가 국산화시켜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는 산학연이 원팀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제조, 안전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피지컬 AI 플랫폼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피지컬 AI로 우리 주력 산업의 생산성을 20% 이상 높여서 초격차를 만들고 공장뿐만 아니라 댁내에서도 이 로봇을 도입해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산재 사망 제로 안전망 구현까지 피지컬 AI로 대한민국의 성장 활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400조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기존에 보지 못한 투자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년간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젠슨 황도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로봇이 사람의 신체 같고 우리 피지컬 AI 모델이나 월드 모델 같은 모델들은 지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혈액에 해당되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을 뛰게 하는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포크 AI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기가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약 60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저는 이 60조 원이 최소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2029년까지 8.4기가와트에 해당되는 550조 원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5년까지 10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지어서 총 18.4기가와트, 천조 원이 넘는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각 부품별, 솔루션별 국산화도 중요합니다. 모든 솔루션에 AI를 적용하고 AI DC용 장비들을 고도화하고 대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설비 장비들을 패키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서 초대형의 테스트 랩을 구축하고 인력 양성, 세액 공제,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솔루션 기업과 이 수요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DC의 수출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DC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력 확보, 그리고 AI 반도체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대규모 클러스터링,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 스케줄링 이런 역량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AI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습 기반의 GPU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빅테크와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AI 시장이 기존의 학습에서 추론 시장으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 추론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추론 시장은 개방형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오랜 기간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의 NPU 업체들이 7년 또는 8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용화된 AI 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참여하셨는데요. 필요사 AI, 니벨리온, 모빌린트, 디벡스들이 AI 칩을 만들고 실제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0: 비슷하는 토큰을 생성하는 토큰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가와트당 40조에서 약 400조 개의 토큰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토큰을 기반으로 우리 피지컬 AI가 작동을 하고 에이전틱 AI가 토큰을 소비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이 토큰, 우리 토큰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토큰 이코노미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 기반에 이 모두의 AI, 이 모두의 AI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AI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AI를 갖게 하고 이 AI가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AI 기본 사회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산업화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짧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기후부는 필요한 전기와 용수를 적기에 공급해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2: 김성원,
1: 분야입니다.
2: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1: 그동안 호남 지역은 원전과 햇빛, 바람을 생산하기는 했지만 소비 수요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출하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의 반도체 탭을 움직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용인 지역의 반도체 팹에 필요한 약 15기가의 전력과 150만 톤의 용수도 물론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제조업과 함께 반도체와 같은 지방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도, 영남, 호남, 강원권 등에 세워지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약 8기가 이상의 전력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 제도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는 모두 전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햇볕과 바람과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AI 시대를 맞이해야 진짜 미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반도체 칩과 전기가 국가 전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기후부는 전기 국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전기 수요는 전기차 확대, 산업과 건물의 전기화까지 감안해 보면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태양광과 풍력, 원전과 SMR, 그리고 LNG 수소 전환과 같은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전력망도 현재 대형 발전소 중심의 일방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0: 양방향 분산형 체계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를 보강하고 ESS와 양수발전을 확대해서 전력의 유연성도 대폭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SMR과 전력 그리드, ESS, 수소, 히트펌프와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운반하고 소비하는 전체 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 문명이 기반이 된 산업혁명은 1769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혁신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의 발전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간 우리는 석유와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했습니다. 이제는 원전과 햇빛과 바람으로 만드는 전기국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로 반도체 팹,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새로운 미래, 기후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후부 장관이 힘이 제일 넘치는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주도형 거점 도시 조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3: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 바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화는 떨어져 있고 생활과 정주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다음. 예. 여기는 잘 아시겠죠? 예,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싱가포르의 원노스, 그리고 중국의 선전입니다. 이 새로운 이 도시의 모습은 아까처럼 공장이 빽빽하고 또 생활과 정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이 도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확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원하는 곳에 또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의 첨단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산업, 혁신, 정주 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가 모이려면 바로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한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이런 주거 환경과 결국 아이들 교육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의료 환경 그리고 이제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은 직주락의 균형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인재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연 허브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고 또 도심의 핵심 지역에 연구와 창업 공간을 만들고 바로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가면 공항이 멀다, 물류가 불편하다. 바로 그 걱정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가교통망, 대중교통, 첨단 물류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보상하고 설계하면 10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계획과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조성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익이 된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네 분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장관님께서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와 지역 인프라를 연결한 대한민국 대도약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 삼성그룹사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5: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저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패키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HBM은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HBM 팹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요즘 석학들이 주목하고 있는 피지컬 AI,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요는 공장 등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식당, 병원, 요양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저희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SDI가 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품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의 현장을 생중계해드렸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교통안전 1분 터.
1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5: 엄마
16: 인준아
17: 유정아
1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9: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6: 아빠 늦게 와도 돼.
2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8: 주말에도 긴급 돌봄.
2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3: YTN News FM.
2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자외선이 높을 때라서 되도록 그늘로 다니시고요.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은 매우 높음 수준이고 현재 서울 32.4도, 대구 31도, 광주 3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아직 정체는 크지 않지만 작업 구간 주변에서 천천히 이동 중인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홍은동과 용산에서 작업 구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

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한강대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은에서 홍제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관악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 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 구간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방향 금천교에서 고척교까지 서행 중이고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구간 13분 정도 걸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6: 지속 가능한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6: 발전을 계속 해나갈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대폭적으로 더 늘려야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증가하는 메모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2045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를 이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RAM 증산을 위해서 용인에 약 600조 원, 낸드 증산을 위해서 청주에 한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용인과 청주 이 저희가 이걸 좀 앞당겼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 선정과 기존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과 용수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재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천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관측하고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보이는 수요는 아주 견조하고 이러한 투자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10년을 보면 SK는 평균 한 1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파이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담대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생태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미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보셨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에 이어서 삼성과 SK 투자 계획까지 모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소장님, 우리 같이 이제 그 내용을 보셨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1: 예, 정말로 많은 내용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남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초격차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끈 게 역시 지역 배분이었는데요. 지역 배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고 정부는 뭐 저 성원해주는 어떤 인프라 깔아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얘기를 한 대목인데요. 자, 우선 광주를 후보지로 결정했다. 예, 광주 예. 확정 당첨입니다. 예. 그동안에도 광주 인근에 여러 어떤 후보지가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은 광주로 최종 확정한다. 그러면서 광주를 왜 뽑았느냐. 자, 여기에 전력 용수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를 빚겠다.
2: 국가적으로 예.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내가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 없이 확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 네, 대통령님과 두 회장님께서는 손을 네, 하나로 모아주시죠. 네,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라고 외치면 파이팅으로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그야말로 판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뜻깊은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2: 네. 자, 이어서 제가 소장님 말씀 듣는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업 총수들과 함께 직접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화이팅도 외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부로서도 이번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좀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그렇습니다. 결국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최태원
4: 김대우 SK 회장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입니다.
3: 이재용 회장이 그 구체적인 투자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의 규모와 투자 지역인데요. 예. 투자 지역 말씀드리다가 방송이 네네. 끊어졌습니다. 예. 자, 우선 투자 지역으로 서남권의 핵심 지역으로 광주를 후보지로 했다. 그다음에 기흥이라든지 평택, 용인 같은 데는 이미 이제 한도에 차오르기 때문에 대체지로 광주를 했는데 그 광주, 전라남도 광주, 지금은 사실상 특별시, 광역시로 돼 있죠. 예. 전력 용수 인프라가 충분하다. 그다음에 광주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충청권에 집중해서 짓고 또 경상북도 구미에는 로봇,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짓겠다. 그 밖에 충청권에 HBM, 이 고대역 밴디지, 하이 밴디지 메모리, 요즘 핵 중에 핵이라는 HBM 팹을 충청권에 짓는데 구체적으로 천안과 온양이라는 이름도 나왔습니다. 예. 또 아울러 인천 송도에 바이오, 그다음에 울산에 전고체 바이오라고 이게 지금 액체가 아닌 고체 배터리를 울산에 짓는다. 경남 거제 조선산업 등등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 금액 면에서는 현재 그 총괄해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은 없는데

0: 각 장관들 발표한 내용과 총수들 발표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서남권에 80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서남권 이게 김정관 장관의 소관이 반도체입니다.
2: 예.
0: 반도체에만 800조인데 최태원 회장이 40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삼성과 예, SK가 나누어서 400조씩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예.
0: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남권의 반도체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여기도 상당 금액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숫자가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이 대국민 보고도에 전에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참 우리가 낯선 숫자 전체적으로 보면 천조, 1천조를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SK와 삼성이 집중적으로 짓는다. 또 경상도 구미에 피지컬 AI 또 데이터 센터 또 충청권에 천안과 온양에 HBM 팹 그리고 충청 전역에 충청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자,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자, 일단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익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0: 그렇습니다.
2: 이 면과
0: 예.
2: 그리고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공약을 했던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단초를 좀 제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기업의 서로 어떤 설립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게 기본 속성인데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목표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자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 인프라가 잘 깔려야 됩니다.
2: 예.
0: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었으면 지금 이번에 선택한 뭐 천안, 온양, 광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부가 그 지역에 인프라를 엄청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인센티브 정책을 쓴 겁니다.
2: 예.
0: 그러므로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같은 분은 인재들을 그 부근에서 애로사항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든지 그다음에 대학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함께 패키지로 하는 그런 주택도 기업이 요구하면 지어주겠다.
1: 네.
0: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우리가 인프라 해줄 테니까 이런 지역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기업이 흔쾌하게 받아들인 그런 모습으로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예.
1: 자, 지금 이 시각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앞서 이제 정부 발표 그리고 각 기업들의 발표 이후에 메가 프로젝트 육성 방안과 관련된 자유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토론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질문들이 오가고 또 비전도 제시가 될 수 있겠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대국민 대회 전반부는 사실 어떤 소통의 자리라기보다도 정부의 정책 또 기업인들의 포부를 밝히는 일방적인 자리였다면
1: 네.
0: 지금은 허심탄회하게 정부와 기업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보고 아 이건 좀 부족하다. 이것은 좀 더 해달라 하는 진솔한 그런 대화의 자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특히 지금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은 이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해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100%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정부가 언제 어떤 정도에 해줄 수 있느냐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사일 겁니다.
1: 예.
0: 뭐 그런 면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어떤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0: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기업들의 이 어떤 통큰 결단을 정말 돈 되는 사업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것은 단순하게 해당 지역에 인프라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인력 문제라든지 특히 교통 문제, 물류, 뭐 그 밖에 사실 오늘은 우리 국가의 GDP를 근본적으로 올리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1: 예.
0: 산업 경제 정책의 총

0: 사회적으로 전부 저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어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요, 그냥 몇 가지 산업을 좀더 살리고 더 키우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대목은 이 청와대 영빈관에 나와 있는 분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기업인들을 강요하지 않았느냐는 대목은
1: 네.
0: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인프라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업인들이 갔다 이런데 정부가 인프라를 할때 특정 지역을 먼저 뽑아서 해줬다면 그것은 지역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천국의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서 정말 특정 세력이나 특정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로 상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가 잠재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말 나라에 정말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중대 결단이 되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들, 어떤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자 그대로 지역 균형 개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균형 개발과 국가 산업의 한 단계 점프업 동시에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 앞서 이제 출연 앞부분에 이 지금 오늘 이 프로젝트 발표에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 세계 그이 관련된 산업 관련된 업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자들이 보기에는 과연 오늘 발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눈여겨볼까요?
0: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의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와서 절대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가격이요, 지금 7개월, 8개월 전에 비하면 메모리 HBM 중에는 일부 품목은 50배 이상 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께서 그 얘기했죠. 자, 지금 공급을 안 늘려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돈을 훨씬 더벌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수요가 초과니까요. 그런데 그 대목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면, 자,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면 반도체 가지고 전자제품 만들면 그게 또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돈을 벌자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 대목은 지금 공급 부족에 허덕이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업체에 상당한 희망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전 세계가 상당히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자, 지금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2: 우리가 예측
1: 들어보겠습니다.
2: 못한 장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기온 마치긴 하는데. 근데 전력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지금 설정돼 있고. 물론 그 문제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를 빨리 완공하고 또 지방에 또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된 것은 신속하게 이제 건설한다는 게 이제 기업의 방침이기도 하고 정부는 거기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이전의 결정이 좀 그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걸 그때 당시 예상을 못하고 요 정도면 되겠지. 뭐 수도권에 이미 갖춰져 있는 사이트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정부도 뭐 거기다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완전히 바뀌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명백하게 방침으로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용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미 이것도 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45년까지 목표로 했던 걸 32년까지 앞당긴다 그랬던가요?
3: 12년
2: 네, 12년 당겨서 33년, 35년, 47년이 35년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문제에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되는 점들은 제가 직접 좀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좀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또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인지, 행정적 지원은 뭐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다만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새롭게
1: 네, 2시부터 시작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생중계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7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관심

0: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살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고 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텅 빈 집이라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우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0: 네.
1: 이론상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같이 취득한 물건이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 재산인 가전 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0: 네. 근데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도 그냥 아무 상의 없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하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1: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0: 네.
1: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이제 성립하려면 폭행이 협박 뭐 이런 거 아니면 위계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비밀번호 바꿔도 문제는 없을까요?
1: 살고 있는 집이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0: 네.
1: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0: 네.
1: 따라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 내지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은
0: 네.
1: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0: 네.
1: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을까요?
1: 네,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뭐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은
0: 네.
1: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네.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짐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뭐 거기에 거주할 의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긴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분 이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매각했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1: 사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투기 재산이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해당 주택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네.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한 일단 뭐 법적으로는 처분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결혼 반지, 아이 돌 반지 이런 거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거 사실 요새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1: 네, 결혼 반지는 이제 부부 상호 중요한 물건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이의 돌반지 또한 아이를 위한 마련한 것으로 아이의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혼반지 및 돌반지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네. 법원에서 재산분할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거나 전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요즘은 금값이 비싸서 그런지 다들 이제 돌반지 이런 거 다 챙기시더라고요.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집안 살림을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로는 좀 처벌하기는 어렵고 결국 재산분할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이런 사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현관 비밀번호는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우나가 아주 인기라고 하죠. 커피숍이나 술집 대신 사우나에서 모임을 가지는 게 새로운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왜 사우나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욕실에 익숙한 세대에게 대중 목욕탕과 사우나는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목욕탕을 찾아다니는 모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메시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숏폼 영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나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려면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공중 목욕탕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혼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술에 심하게 취한 만취객입니다. 만약 업주가 이런 이용객을 방치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좀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29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글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듀엣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글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21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피아니스트 선우의 권이 함께 연주한 겨울나그네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세에스24 문화재단이 2024년부터 시작한 한세 클래식 리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주였다고 하죠. 여름에 듣는 겨울 나그네라는 제목이었다고 하네요.
1: 이 마티아스 괴르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겨울 나그네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죠.
0: 2024년에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성남 아트센터에서 겨울 나그네 공연을 가졌고요. 괴르네는 아프리카부터 북극해 인근의 노르웨이 섬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37년 동안 250회 정도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괴르네는 정말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고 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0: 사실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겨울 나그네 음반이 1997년 타임지 선정 올해 베스트 음반으로 꼽히면서부터이기도 합니다.
1: 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반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의외로 선우예권은 자신이 슈베르트의 가곡을 정말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 나그네는 베이스 영광철과 테너 김세일 등 여러 성악가들과 같이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연주회에서 두 사람의 호흡도 좋았겠네요.
0: 괴르네는 이 연주회가 끝난 직후 선우예권과는 100살까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고 큰 만족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독일 가곡을 주로 부르는 성악가들은 독일 오페라와 종교음악도 즐겨 부르는 편이죠. 마티아스 괴르네도 그런데요. 그가 부르는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디 중에서 파파게노의 아리아, 나느냐 세자비,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벌써 다 이긴 셈이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부릅니다.

0: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빠빠게노 아리아, 나는야 세자비,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아이자 빈타라 가우자. 벌써 다 이긴 셈이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괴르네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네요.
1: 2019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독일 가곡 리사이틀을 여러 곳에서 가졌죠. 이때 연주가 좋았는지 두 사람은 2021년에 독일 가곡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0: 확실히 이렇게 무대에서 같이 연주를 하면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 음반 녹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너무 중요하니까요.
0: 이게 또 이 아티스트 중에서 또 그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조수미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어떤 행사에서 봤는데 너 내 콘서트 게스트를 나올래? 이런 즉흥적인
1: 그렇죠.
0: 것들을
1: 잘하면은
0: 또 상상을 해서 같이 협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해버리니까.
1: 이 정상급 피아니스트가 가곡 무대의 반주자로 나선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협연이나 독주회만 해도 바쁜데 가곡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력을 어느 정도 접어야 되니까요.
0: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괴르네와 조성진이 함께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곡 저녁 노을 속에서 임 아벤드로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모레는 제주만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오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최대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제주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는데 산지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정체 늘었습니다.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는데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이고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가양대교 북단 방향 진출 램프가 전면 통제됩니다. 방호벽 공사로 인해서 새벽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데요. 구리 방향 통행은 가능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진출에 실패는 했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은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막 전에 정한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선수들은 기본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수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2강 진출 실패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부금 성격으로 약속한 라운드별 추가 포상금은 없습니다.
1: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 조롱과 풍자가 섞인 홍명보 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0: 네, 왜 이렇게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습니다.
3: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어. 그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4: 유튜버 감스트 영상입니다.
3: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5: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사실에 대해 코칭 스태프.
2: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6: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기회.
4: 해설위원입니다.
6: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2: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 피의자를 추가 입건해 모두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경찰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0: 보장하겠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의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사건 가운데 종결된 한 건을 제외한 57건, 관련자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9명 가운데 청소기를 두르고 출입문을 막았던 30대 여성을 포함해 7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짐을 수색하려 했던 5명도 신원이 확인돼 일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이 늘어나 모두 6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11건, 시위 참여자 사이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1명은 구속됐습니다.
2: 네, 시위가 길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 네,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모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 경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봉쇄 장기화로 민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 의사 표현을 위해 개별적으로 모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 간 불법 행위라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면 신병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총출동했는데요. 오늘의 정치운 전용계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0: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 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호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
5: 호남에 반도체 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 지역이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용 화정도 광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실제로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굉장히 빈 땅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을 사실 영남권에도 많이 유치시켰고 수도권 집중되는
7: 의원입니다.
6: 그런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호남에는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대단히 큰 결정을 했다. 그렇게 국토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국가 대도약에 저는 스포트를 다시 한번 끌을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두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0: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두 기업 총수에게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2: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문제에 몰려 있죠. 지방선거 결과도 좋지 않고 그나마 믿고 있던 본인의 당 같은 여당 안에서도 소위 지도부가 본인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국가 대전략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야 넓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인수전이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물, 전력 그런 인프라를 먼저 해둔 상황에서 빌드업 해왔다면 모를까. 그냥 용지만 넓다고 선정하면 인수전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개 기업 영웅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두개 기업을 안 됩니다. 소부장 단체, 소재 부품 장비 이래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소부장이 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소부장 업체가 가장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삼성하고 SK하이닉스만 가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만 있다고 되는 곳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안에 어떤 자리를 전담관을 두고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이미 봤습니다. AI 수석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고 임명해서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AI 수석 어떻게 보냈습니까? 급하다고 부산에 이 국회의원 출마시켜서 딱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AI 수석의 자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정책실장은 딱 이거 슈퍼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이익이 생기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리 준비했던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목전에 두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처하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0: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거 준비한다고 지금까지 호남이 발전이 없었고 지방 균형 발전이 안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왔던 이 AI 특구를 호남으로 한 것에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공약입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계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도 AI 센터를 광주나 호남에 갖다 놓겠다라고 공언을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왜 갑자기 졸속으로 광주에 호남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과도한 이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발표가 됐고 저 그 SK와 삼성전자의 회장들께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제도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이제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만 네, 광주 얘기를
2: 맞습니다.
1: 했다는 건데
2: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공정으로 갈 때 들어가는 전력이나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다른 데서 다 만들어진 것을 패키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주는 마지막에 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하는데도 안 됐는데 이것과는 다른 10배 이상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전공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 말을 SK 회장님이 두 달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신 말이 다릅니다. 그때 본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그 부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특혜다 아니다 공방에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수차례 SNS 글을 올리면서 적극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이 대통령이 올린 글과 또 공유한 내용만 총 10개인데 절반 이상이 호남 투자 관련 글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표현은 정치권의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3: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기가 꿀리면은
4: 박지원 민주당
3: 돼진 거예요. 돼진 거예요.
5: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돼지가 야당만이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0: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1: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0: 이건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주말 새 이 돼지 눈엔 돼지만 네. 보인다라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했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돼지가?
3: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고 비판하는 세력들은 있죠. 그게 민주당 내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그 시놉시스를 좀 우리가 봤는데요. 네. 실제 기업 CEO들이 본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못 믿더니 이제 기업 CEO들도 못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바람직했다. 근데 그것은 후공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요새 고속도로에서 절대 사고 나면 안 되는 차량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고가의 뭐 슈퍼카들이 아니고 반도체를 옮기는 그 웨이퍼 차량은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그거 한번 사고 나는 순간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까지 옮기는 사건들이 힘들고 후공정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에 맡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봐야 할 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정말 깨끗한 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두 달 만에 최태원 회장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며 꼬집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4: 그리고 최태원 회장께서 한중 의원님을
5: 주관해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AI 특별 강연을 국회에서 했었고 그때 민주당의 그 광주 지역구 그 모 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호남 쪽 전기가 풍부한데 반도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했더니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의문이네요. 이게 그 자리에서 대답이었고 두 달 만에 뭐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예.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6: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하명했다느니
5: 직권 남용이라느니
6: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7: 아,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내국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앞서 주말에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 총수에게 시킨 떡볶이 먹방이야말로 기업 겁박이라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반도체 산업 망치는 것보다는 떡볶이 먹는 게 낫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
5: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의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바야흐로 복숭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주 치열한 취향 전쟁이 있죠. 바로 아삭아삭 씹는 맛이 참 좋은 딱딱한 복숭아 딱복이냐, 한입 베어물면 과즙이 뿜어져 나오는 물렁한 복숭아 물복이냐. 사실은 이 딱복이든 물복이든 모든 복숭아는 저마다의 매력으로 다 맛있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종류도 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는 이 금융상품도요, 복숭아의 취향과 닮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보험이 요즘 유행이다, 이 특약은 무조건 넣어야 한다며 화려하게 추천을 해도 정작 내 건강 상태나 주머니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무겁고 떫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거든요. 결국 핵심은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맛있는 보장을 찾는 겁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성향과 자산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맞춤형 재무 플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실은 저희가 이 오프닝을 미리 보고 이미 딱복, 물복 전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분은 물복과 딱복 중 어느 쪽이신가요?
1: 사실 저는 복숭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 둘 중에 진짜 하나만 먹어야 된다 하면은 저는 물복, 물렁한 물복. 복숭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물렁한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씹을 때 부담도 없고 제가 치아가 약해서 그런가. 저는 물복을 선택하겠습니다.
0: 뭔가 좀 더 달고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1: 맞아요. 네,
2: 저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아침에는 아삭하게 딱복이 땡기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뭔가 아무런 에너지 달달함이 충족된 물복이 더 땡기고 결국에는 다 좋아하는데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1: 다 먹겠다.
0: 저는 반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뭐 딱히 기분 나쁠 일 없으니까 물복 먹고 저녁에는 우리가 화가 많이 나서 오잖아요. 지쳐서. 그래서 딱딱한 복숭아 막 아작아작 씹으면서 스트레스 푼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복숭아를 누가 까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까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물복 먹을 거예요. 근데 누가 까준 거 까놓은 거 먹는다고 하면은 아니죠. 제가 까야 된다고 하면 딱복을 먹고 까놓은 거 먹는다고 하면 물복을 먹겠다.
1: 그냥 씻어 먹으면.
0: 그럼 그냥 천도복숭아 먹어야죠. 이렇듯 취향이 제각각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물복파이신지 딱복파이신지 궁금.

0: 궁금한데요. 어느 쪽이 좀더 많을까요?
1: 아무래도 물복이 많지 않을까요?
0: 이 논쟁에 함께 참전하고 불부 더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재무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 취향에 딱 맞아 떨어져야지 내 입에 잘 맞는 금융 상품인 것처럼 오늘도 돈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373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종목은 엄청나게 오른 반면 다른 종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기사에 투자 시장의 한쪽으로 쏠렸다,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개인 투자나 재무 관리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산이나 금융상품의 밸런스를 체크해 보려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735번님의 문자 사연으로 이게 뭐니 상담소 문을 열어봤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1: 그죠.
0: 금융상품의 밸런스, 투자처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만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개인이 관리하는 자산의 무게중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가 있고 잘 맞추려면 어떤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최근 들어본 질문들 중에 제일 좀 심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질문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아마 되게 균형감 있게 관리를 잘하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밸런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균형, 그죠? 잘 이게 잘 맞다. 좌우 뭐 쏠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나 금융상품의 밸런스다라고 하면은 자산의 배분 정도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의 성향이 골고루 잘 적절히 나눠져 있는 거를 사실 의미할 거예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자산 구조 자체가 이미 전제 조건 자체가 좀 균형이 안 맞게 쏠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가구, 가정의 자산의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과 아닌 것들의 자산 균형만 보더라도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국내 순자산 구성에 대한 통계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계 자산의 약 75%로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상위 1% 가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80%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통계 결과 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개인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밸런스 균형을 좀 잡는 것이 안정적인 재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0: 그렇겠네요.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에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 자산이나 금융 상품에 있어서는 균형을 또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개인이 체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2: 결국에는 이 자산 측면에 있어서 크게 볼 때 부채와 자산의 균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우리 집 자산이 만약에 10억인데 그중에 부채가 한 7억, 8억 이상이라고

0: 하면 사실 균형이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부분 없이 뭔가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에 맞게 자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굉장히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내 돈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주식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신용이나 주식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오히려 부채로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여기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지출에 대해서 균형이 잘 잡혀 있나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은데 내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출하는 것들 중에서 금융비용, 즉 뭐 이자비용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월단위 경제활동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버는 거는 뭐 300, 400을 벌어요. 근데 그중에서 150만 원, 200만 원을 그냥 원리금 상환이나 금융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350만 원, 400만 원짜리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150만 원짜리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상 월소득 대비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이든 지출이든 전부 다 밸런스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렇군요. 자산 측면에서는 부채, 순자산의 균형 그리고 월소득과 부채 비용에 대한 균형을 체크해보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빚이 없어요. 부채가 없거나 대출이자 비중이 현격히 낮다면 그거는 내가 돈에 대한 균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봐도 되는 걸까요?
0: 사실 부채가 없거나 대출이자의 비중이 낮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이란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 지출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많은 가정에서 좀 눈여겨볼 게 보험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 아니면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강요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내 금융자산 지출에 비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 월소득 대비 너무 과하게 보험료가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보험료 지출이 없는 경우들은 결국엔 또 균형이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소득의 뭐 5에서 10% 내외 수준으로 충분하게 위험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이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지출이 과해서 보험료 내려고 대출까지 받는 가정들의 사연도 저희가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험료 안 내는 집은 사실 없을 테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1: 그렇죠. 보험에서도 균형,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중요한데 보장 내용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가 그전에 같이 다뤘었던 사연들이나 상담했었던 것들을 보더라도 뭐 상해만 잔뜩 가지고 있고 질병보장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으셨었고 또는 질병보장은 있는데 암만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뭐 혈관질환이 전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2: 맞아요.
1: 뭐 자녀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망보장만 잔뜩 있고 실제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건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장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결국 보험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즉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2: 그렇죠.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를 걱정해서 준비했는데 뭐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상이 안 된다면 또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보장의 균형을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보장의 균형 자체도 우리가 상품의 유형으로 생각하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의 보험을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을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만약에 갱신형 보장으로 만 내 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인 60대,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보험료 지출이 과해져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거나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보다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정도나 우리 집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균형 있게 좀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이 밸런스 균형을 잡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안정감 있게 가자라는 의미가 더 큰데 우리가 운동할 때도 사실 상체만 하진 않잖아요. 하체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리고 근력만 늘리지 않고 유산소도 하면서 체력도 같이 늘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쏠리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 돈이라든지 내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해야 이거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고 보니 내가 이렇게

0: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그때 가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1: 맞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께 해답이 되길 바라며 내 재무 상태 밸런스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는 분들 지금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전문가가 아주 정확하게 나의 재무 상태 점검해 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 상품들의 밸런스 적절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미리미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우리 집 가정에 꽉 막힌 문제, 이 돈맥 경화 진단해 보고 해결할 처방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떤 사연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첫 번째 상담 사연은 비혼주의이셨던 40대 여자분 재무사력의 상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본인 일,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는 취미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은 좀 멀어지고 또 없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노후 준비를 제때 하지 못한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다 보니 아 나도 은퇴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다. 문제가 크겠다 싶어서 이거를 잘 준비하고 싶다. 노후 준비를 미리 하고 싶다 해서 상담 신청하셨던 사연이에요.
0: 요즘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싱글을 선언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1: 맞아요.
0: 자, 골드미스의 사연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는 누구보다도 더 탄탄하게 남들 한 두 배의 몫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신 청취자님께는 어떤 재무 목표가 있으셨을까요?
2: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아팠을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점검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혼자 사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더 쓸쓸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노후 자금을 좀 준비를 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취자님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세가 있으심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용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아 나는 노후에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분석하면서 솔루션을 내드려볼게요. 재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청취자님 지금 급여가 한 4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6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용돈 포함해서 생활비가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를 정말 꾸준하게 적금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한 21만 원 중에 납입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20에서 한 130 정도의 돈은 모았다가 주식에 좀 넣었다가 이렇게 계속 종종 투자를 좀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대출 없이 보유 중이신 본인 명의 빌라에 거주 중인 상황이십니다.
0: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요. 적금 그리고 주식 투자 등으로 현금 자산이 있으시고 대출, 부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 적금으로 150만 원씩 꾸준히 모아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꽤 큰 돈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주식 투자를 잘 하셨다면 여기서도 불어난 투자금들이 잘 있을 텐데 어떠셨을까요?
1: 일단 과하지 않게 생활을 잘 해오셨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없이 또 본인의 그 소득 안에서 되게 잘 지내오셨는데 다만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급여가 사실 작지 않고요.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취미생활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미리 보험 준비라든지 노후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 생각보다 그 부분은 체크해봤는데 준비가 되게 미흡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기타 연금 대비가 조금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아플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특히나 혼자 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거나 간병해 줄 수 없으니 그런 보장 대비 탄탄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노후 자금도 너무

0: 나머지 종신보험 한 건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금과 수술비 등을 포함해서 일단은 내가 아팠을 때 어떤 의료비의 걱정을 하시지 않게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한 15만 원대로 보완을 하고 운전자 보험 당연히 한건 정도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건에 대한 부분은 살리면서 보장을 좀 넓히고 해서 19만 5천 원의 보험료로 좀 보험 점검을 좀 제대로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살아있는 동안 아팠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에 보험료로 21만 원 지출하고 계셨는데 조금 줄었어요. 19만
2: 맞아요.
1: 5천 원이니까. 보험료는 조금 줄이면서 대신 필요한 보장성 보험들로 특약들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시는 분한테 종신보험은 딱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을 좀 이동시켜서
2: 그렇죠.
1: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들로 잘 채웠습니다. 자, 이제 넉넉한 노후 자금, 이건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요?
2: 일단 사실 노후자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좀 막막하실 거예요. 노후자금 얼마 있어야 되지? 많으면 좋지? 이 정도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했을 때한 300만 원 정도면은 본인 사시는데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계획을 좀 세웠고요.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하시면서 일하는 동안 납부를 하시면은 한 15년 정도 더 내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 수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나머지 연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웠습니다. 일단 지금 전부 다 적금만 하고 계시고 아니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금은 장기적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노후자금으로 쓸 자금을 모으기에는 뭐 금리도 금리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금으로만 하던 저축 방법에다가 변화를 주고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노후자금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0: 우리 아까 보면 급여가 한 480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연봉이 좀꽤 높으신 편인 거죠.
1: 네.
0: 그런데 부모님 인적공제 외에는 내가 세금적인 혜택을 볼수 있는 세액공제 받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2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좀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액공제 혜택이랑 동시에 내가 퇴직금 또한 향후에 IRP로 옮겨와서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10년 이상 더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추 퇴직연금만으로도 20년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매월 한 63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했고요. 그럼 개인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시고 65세에 계실하시면 매월 15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좀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으로는 약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게끔 예상 수령액이 조회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1: 그리고 퇴직연금 IRP로 63만 원. 요거는 이제 연금도 연금이지만 세액공제가 또 되다 보니까
2: 그렇죠.
1: 연말정산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고, 개인연금으로 156만 원 수령할 수 있게끔, 그럼 총 예상 연금 수령액이요. 319만 원이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달 150만 원 은행에다가 적금하던 그 자금을 목표를 세워서 금융상품 변경을 하니까 노후 준비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면서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확 늘었어요.
2: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같이 계획을 세운 게 은퇴하기 전에 본인이 꿈꾸는 차가 있다. 이 차는 꼭 타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게 있거든요.
1: 드림카가
2: 그렇죠. 보통 그렇죠.
1: 있으시군요.
2: 저희가 드림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출퇴근용으로 경차 타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지금 저축 여력을 쭉 정리를 해보다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저축 여력을 활용을 해서 7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 딱 10년 차가 됐을 때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같이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 여력을 잘 분산해서 노후 준비도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내가 꿈꾸던 드림카도 준비가 됐고, 그전에는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 혹시나 아프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건강 문제든 아니면은 건강했을 때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모두 잘 대비할 수 있게 보장의 밸런스까지도 같이 잡아드릴 수 있었던 상담이었어요.
1: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40대 골드미스 청취자님이시니까 10년 뒤면은 딱 50세. 인생 2막. 시작인데 이때 이제 원하시던 드림카를 딱 뽑으셔가지고 또 멋진 제 인생 2막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미래 설계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건 채우고요.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해서 균형 잡힌 재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굿모닝 굿라이프의 솔루션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0: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점검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니 굿나이프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사연 바로 또 만나볼게요.
3: 네, 지금 이번 사연은 남편분은 요식업을 운영 중이시고 아내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30대 후반 부부 상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작년에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셔서 그때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상환 금액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출을 줄일 게 없나 살펴보다가 부모님의 가입해서 물려주신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셨던 사연입니다.
4: 우리가 보면 요즘 마트 가보면 사실은 식자재 물가가 체감할 정도로 좀 높아졌거든요.
0: 엄청 그러니까 비싸요.
4: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 인건비 올라갔죠. 식자재 구입비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지금 대출 상환 금액은 우리가 뭐 줄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늘어나다 보니 현금 흐름의 여유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 사연 주신 부부도 기존에는 여유가 좀 기존에도 여유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상환금이 더 늘어나 버리니까 여기서 더 빠듯해진 상황이 된 거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부랴부랴 가계부 정리를 해보셨다고 해요.
4: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약 100만 원 정도인데요. 두 분이 하신 게 아니라 기존에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고 결혼과 함께 이제 부부가 이어받아서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공통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장 내용은 몰라요. 그냥 보험료만 매달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 상환도 상환인데 일단 두 분은 저축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 집만의 자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하고 그리고 보험도 내가 보장받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인데요. 어느 정도면 우리 가정에 부담이 안 될까요? 1번 30만 원, 2번 50만 원, 3번 100만 원, 4번 그때그때 다르다.
0: 보기 4번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1번부터 부담스러웠거든요. 그죠? 이거는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4번 그때그때 다르다.
3: 네, 사실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0: 그러니까 10만 원이어도 물려받은 보험은 내가 필요로 해서 가입한 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워요.
3: 맞아요. 이게 사실 가정마다 소득도 다르고요. 또 지출하고 계신 패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금액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장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0: 그런데
3: 그렇죠. 보장 내용이 좋으면 보험료가 좀 부담돼도 아 이거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유지를 권해드릴 텐데 보장 내용이 엉망이면 아무리 보험료가 싸도 그마저도 좀 정리하라고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가정은 사실 좀 문제가 많았어요.
0: 가게 운영하느라 살림 빠듯한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보험료가 100만 원이어서 더 힘든 우리 청취자님. 자 그러면 그 보험 가입 내역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4: 우선 남편분 같은 경우가 종신보험 3건, 통합건강보험 1건, 운전자 치아보험까지 해서 총 4건에 56만 원 정도고 아내분 같은 경우 좀 비슷하게 또 종신보험 1건, 안보험 1건, 통합보험 2건으로 4건에 44만 원 정도 납입 중인데요. 일단 기존에 부모님이 납입해 주시던 보험료를 본인들이 직접 내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납입은 어려웠는데 부모님이 워낙 좋은 보험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열심히 그냥 납입만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0: 아 그렇군요. 일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 처방전 그럼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3: 네 일단은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부부 모두 통합보험에 즉 통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합보험 안에 실손 말고 나머지 특약들이 갱신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유지를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조건으로 줄여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췄고요. 남편분은 종신보험을 3건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납입이 얼마

0: 남지 않은 종신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종신 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 보험 보장 외에는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좁은 보장들 그마저도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 근데 남편분 종신보험은 유지했지만 우리 반대로 저축목적이었던 아내분의 종신보험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아내분은 회사에서 단체보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납입 동시에 납입 중이던 개인 실손은 중지를 하면서 퇴직하기 한달 전에 재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보장이 너무나 좁고 부족했기 때문에 넓게 진단비 위주로 좀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2: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내고 있던 총보험료 100만 원, 이건 얼마나 어떻게 줄어들게 됐을까요?
0: 자, 일단 남편분은 5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었는데 되게 뭔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점 다 보완하면서 32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됐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도 44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었는데 운전자 보험을 추가를 하면서도 약 18만 원 정도로 보험을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기존 100만 원이던 보험료는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남편분의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내서 유지하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요거는 5년만 더 내면 납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는 두분 합산 보험료가 37만 원으로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2: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 보험료 내면서 보장 유지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 것
0: 맞아요.
2: 같아요. 보험 점검만으로 거의 5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줄어들게 됁니다. 이제는 좀 숨통 트이실 것 같고요. 가게 운영하시는 데좀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경제 단비와 같은 상담해 주신 두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담은 계속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다이어트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을 쓰고 오랫동안 잘 달리기 위해 러닝을 하며 좌우 밸런스를 신경 쓰는 요즘. 내 재무 상태, 내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균형 잡힌 안정적인 재무 상태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와의 맞춤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Never Be The Sa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고온속 소나기가 지나면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나기라서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릴 텐데요. 양이 많아 우산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중부지방에 5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3도, 강릉 26도, 광주 31도로 예상됩니다.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양방향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로 압도적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거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용수와 전력,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관련 투자를 약속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과 기업 투자 발표 이후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 두 회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3년 안에 피지컬 인공지능 1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합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오는 2035년까지 1000조 원 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생성형 AI는 10만 년에 달하는 데이터를 확보한 반면 피지컬 AI 데이터는 만 시간 수준이라며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나 이동수단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남권과 호남권 7개 지역을 신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남과 울산, 전북 등 4개 지역을 규제 자유특구로, 전남과 경북 소재 3개 지역을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해 신기술, 신산업 실증을 위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수소에너지 발전이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탄소연료 생산, 차세대 전기 추진 선박 개발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경북 안동에선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의료용 대마재배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전북 익산 정읍에선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800조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를 구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팹 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되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 광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00조 원을 투자해 삼성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기업과 협력해 인허가에서부터 건축 기간을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 끝에 하락해 8,39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2% 내린 8,394.65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내린 8,334.28로 출발해 하락을 거듭하며 한때 8,1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해 한때 8,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86% 내린 32만 3천원, SK하이닉스는 1.68% 내린 262만 8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8.23% 오른 920.57에 장을 마쳤고 3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오늘 낮 12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보다 36.4원 떨어진 리터당 1,988.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균 경유값도 36.4원 하락해 리터당 1,974.1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4월 초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70.6원, 경유값은 1,961.6원을 나타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지난 10일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을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본사를 비롯해 5개 계열사 임직원 6,800명 가운데 2,1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본사 직원 3,800명 가운데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8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졸전 끝에 조별 리그에서도 탈락하면서 피파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피파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개 단위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2월 이후로는 줄곧 20위권을 유지해왔고 월드컵 본선이 시작하기 직전엔 25위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열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어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에 5에서 40mm, 경북과 호남은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33도, 대전 32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1도, 습도는 53%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0: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1: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2: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4: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고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메가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은 건데요. 규모가 무려 800조 원이라고 하네요.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에 새 역사를 쓸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가 번지는 동시에 과연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시장 논리에 맞는지, 석박사급 인재들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매서운 시선과 공방 역시 링위에서 격렬하게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붙어봐야겠죠. 반도체 혁명을 이끌 역사적 결단이 될지 아니면 정치가 만든 무리수가 될지 말이죠. 오늘 정면 승부에서 이 주제를 갖고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이번 한 주 잘 부탁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오늘은 월요일 정치 덕후들 시간입니다. 아, 누가 나왔을까요?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철근 아이언 매니저,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헐레벌떡하면서 왔어요, 그죠?
2: 네.
0: 네.
2: 세입.
0: 세입. 세입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중요해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홍명보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 PD가 빨리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대한민국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그룹, SK하이닉스죠. 10년간 200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 세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김철근 사무총장님부터요.
3: 저는요. 제가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분들 그다음에 장관들과 함께 대도약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좀 의심이 갔습니다. 오. 아니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정치 권력이 강하다고 한들 세계적인 기업의 대기업 회장들을 옆에 양옆에 세워놓고 우리가 무슨 국가 전체주의도 아닌 나라에서 국가 자본주의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씌워지는 상황이 되겠다. 저는 SK하고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3: 그리고 충분히 그 내부에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단독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할 수 있어요.
0: 예.
3: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어느 지역에 뭐가 가니 특히 호남에 800조 원 얘기를 했는데 호남에 꼭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0: 그렇죠.
3: 아, 당연히 호남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싼 가격에 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용수나 전기나 이런 게 앞으로 10년 후기 때문에 준비가 된다면

0: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PT하듯이 쫙 설명하고 대기 회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 예. 아, 정치 권력이 뭔가 개입을 해서 어디 어디 어디를 좀 가라고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충분하고요. 더군다나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예. 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세잖아요. 그런데 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참전을 했잖아요. 참전한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대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내 힘덕에 오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런 우려와 그 긴장감 속에서 자꾸 정부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대기업 회장들하고 발표하는 게 정치 논리가 작용하도록 또 이 정치 논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한동안 사라졌잖아요. 지역주의.
1: 예.
0: 이게 마치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런 그 악순환 또는 후폭풍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치 논리가 대단히 좀 미숙하고 잘못된 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호남 유치는 좋은데 굳이 이런 모양새를 취했어야 했을까. 이준호 대변인은요.
2: 네. 오늘 발표하는 모습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를 좀 떠올리게 하는 장면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7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민주화가 잘된 모범적인 나라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 좀 매우 애석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부담을 지면서까지 할까.
1: 예.
2: 저는 이제 아까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전당대회 플러스 지지율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중도층이 상당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030 넓게는 40 세대까지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지지율 물러나게 할 수 없다. 호남 지역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라도 우리가 단단히 좀 지키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호남에 큰 선물을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남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 발표를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본인이 기업 총수들 직접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아, 도와달라고 점잖게 말을 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뭐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세무감사도 할 수도 있고요. 예. 원어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마지 못해서 기업이 지금 불려나간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동학 전 체육계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SNS 7건을 올리면서 호남 특혜가 아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하필 호남이냐. 기업의 의사결정이 오염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일단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광주를 검토에 두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로봇은 구미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는 울산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오늘 얘기했거든요.
1: 예.
3: 근데 그걸 팔비틀어 가지고 지역별로 다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건 제가 볼 때 국내용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금 보수에서는 무슨 뭐 이게 사회주의냐 혹은 뭐 자유시장 경제 계속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이미 기업인들하고 편 먹고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거를 전 세계 지금 정상회담 다닐 때마다 CEO들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해주고 짬매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제조업부터 지금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각자 발표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예. 저는 영업으로서는 대단히 이 뭐 그랜드한 이 영업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반도체는 호남, 피지컬 AI는 영남. 그리고 데이터 센터 충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서 실제로 아마 용수 문제나 용지 문제나 전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한꺼번에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도 나중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네. 그 자꾸 이제 대통령이 옆에 그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처럼 보이니까 더군다나 전당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니까
1: 예.
0: 자꾸 이 세계적인 기업들을 자꾸 정치 논리에 오염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특히 호남에 당연히 배치할 수 있죠. 저는 호남 사람, 호남 출신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 논리가 아니고 기업에서 발표를 했다면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환영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걸 이재명 대통령이 딱 독점하듯이 권력이 개입해서 뭔가를 정리해 주는 것처럼 하니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또 호남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1: 예.
0: 대통령으로서 옳은 일이냐라는 알겠습니다. 걸 말씀드린 거죠.
1: 잠깐만요. 이동학 최고한테 갔다가 이준호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모양새가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 대해서 국민 영웅이라며 90도 허리 숙여 인사까지 했다. 그러면은 뭐 정치 논리보다도 그래도 뭐 예우를 하고 상당히 또 존중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또 국내이긴 하지만 호남 지역을 위해서 세일즈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3: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더 충실했다 보고요.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의 뭐 태도 혹은 대통령이 뭐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땐 작은 공격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이 가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논쟁을 좀 붙여야 되는 건 지금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삼성이 295조를 벌었습니다. 근데요 올해 한 해에만 300조를 벌었어요. 내년에는 400조를 번대요. 내후년에는 그거보다 더 번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할 거죠? 어떻게 할 거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재투자할 거며 그것이 어떻게 국민적 생산적인 결실로 돌아가게 할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보관이 정부에서는 있냐. 도대체 이거 K자 성장이라고 하는데 양극화 벌어지고 국가가 앞으로 정말 어느 한 부가 어느 쪽으로 다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재생산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국민 전체가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관이 있냐. 이런 걸 좀 따져 물으면 야당이 멋도 있고 국민적 삶에도 관심이 있고 단순히 여당이나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결실을 정부를 좀 꼬드기거나 혹은 정부를 좀 유인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예.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양질의 저는 논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2: 우리 야당에서 얼마나 지금 따져묻고 있습니까? 고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습니다. 계란 한 판이 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하고 태국에서 계란 한 판 들어오면요. 오픈런 때문에 조금만 늦게 하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부들이 장바구니에 겁나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답을 안 해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1440원일 때 전 국민 재산의 7% 날라갔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근데 1540원이에요. 그러면 한 17%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외면하면서 전부 다 국민 시선을 어디에 모으죠? 아, 봐봐봐. 내가 코스피 잘하고 있잖아. 하면서 코스피 하나에만 전부 다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고 이러니까는 호남의 그 마지막 지지율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기업들 총수 불러서 한 명 한 명씩 면담하고 나서 나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오늘 발표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이 자유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 불러가지고 투자 입지라든가 투자 시기, 투자 규모 그리고 발표 시기까지 전부 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기업의 자유를 결줄 수 있겠느냐. 마치 끌려다니는 뭐 소처럼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옆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니 이거는 이동학 전 최고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꾸 네. 지금 나오는 분석은 호남 유치 분석은 반도체 공장 8월 전당대회용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호남을 붙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마음을 두고 있는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3: 송영길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에요.
1: 네.
3: 송영길 대표한테 도움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1: 김민석
3: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2: 김민석이죠.
3: 거죠? 집이 거기여서 전북이어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기업이 2000조를 10년간 투자를 하는데 여당의 전당대회가 나중에 이게 정치적 헤게모니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명운을 건다? 2000조 1년에 대한민국 GDP가 2000조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예산을 우리가 700조 이상을 씁니다. 3년치 예산

0: 다 모아도 2,000조예요. 근데 그거를 여당 전당대회용으로 사용한다? 팔 비틀어 가지고 거기를 간다? 제가요, CEO라면요, 이거요, 나중에 배임에도 걸리고요. 그런 잣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근데 저는 야당에서 공격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국민들에게 안 먹힐 거예요.
1: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기서 전 청문회 당대표가 당대표 되지 않습니까? 연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 2년 차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도 아닌데 2000조 사업 벨트 사업 단지 만든다고 발표할 수 있죠. 충분히 발표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발표해가지고 책임 안 지고 빠진 거 맞습니다. 성남 공공의료원. 그거 본인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적자가 200원이고요. 배드가 절반 이상에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 자리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는 그 결과가 엄청난 빚더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당장 현재 내가 지지하는 김민석 총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면 내 돈 들지 않는 기업 보내가지고 사업단지 만든다 발표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분히 목적이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건 김민석 총리도 이 호남 유치에 대해서 아주 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3: 아, 그럼
2: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의식했든 아니든 이번 이 반도체 호남 공장 유치가 김민석 총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할까요?
4: 일단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그 분포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대략 그 권리당원이 150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광주 전남하고 전북을 합치면 대략 한 50만 정도. 그리고 출향 그 수도권에 있는 출향 호남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 호남의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보통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인 1표로 바뀌었잖아요.
2: 예.
4: 1인 1표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나 대의원들 이른바 여기는 이른바 오더 투표가 먹힐 수 있고 상당한 그 뭐랄까 영향력이 확인이 됐어요. 지난번 박찬대 후보가 이겼잖아요. 국회의원과 대의원에서는. 그리고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겼단 말이죠.
2: 예.
4: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 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김민석 전 총리 아직 아니죠. 총리죠.
2: 예.
4: 총리가 약간 앞서는 것도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리당원의 이 표심 그리고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이른바 초강경 개혁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총리는 그걸 하기 힘들어요. 왜? 전 국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이슈도 거의 대부분 따라서 같이 가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2: 예.
4: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좀 앞당기거나 또 대통령이 같이 발표하는 모양새를 만듦으로 인해서 전당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2: 자, 그래서 이 전당대를 앞두고 명청 대전이 불붙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욱 씨께 여쭤볼게요.
4: 네.
2: 유시민 작가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코어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정축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재건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X, 과거에 이제 트위터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시민 작가를 직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아니요. 이거는 지금 주말 새 있었던 논쟁이 다른 한결레... 그러니까 더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반도체 투자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융단 폭격을 막 했었잖아요. 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2: 아.
0: 제가 볼 땐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중에서는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대목들도 있습니다.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뭔가 인프라 뭐 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부당하게 완전히 뭐 무슨 지역주의적 성격으로 이걸 한 게 아니냐 무슨 뭐 보은 아니냐 혹은 전당 대회랑 이게 막 어거지로 엮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럴 의도로

0: 2천조 원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점에서 지적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앞뒤 설명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이 내부의 어떤 지지자들과의 어떤 불화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해석을 다른 쪽에서 가미한 게 아니냐. 이런 이간질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1: 근데 이거는
0: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느냐, 읽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2: 전당대회와 지지율 하락 이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이제 호남에 반도체 벨트를 만들었다는 그게 허황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잘 모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본인 죄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려고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추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지율 오르기 위해서 자기도 아닌 거 2천조 쓴다고 발표하는 거 이게 당장 무슨 돈들게 뭐가 있습니까? 발표가 나서 나중에 상업업소 얼마든지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쉽게 할수 있는 분이란 걸잘 모른다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저는 이제 유시민 씨가 얘기한 부분에 이게 좀 와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용역 업체 내세워 가지고 다 헐어버린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업체 그 누굽니까? 정청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역업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용역업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규정하면 유리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용역업체라는 게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 친명계 의원들 그리고 친명계 방송 패널들 이 사람들 용역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또다 허문다 얘기예요. 허물고 다시 지낸다고 뭐를 허문다는 얘기죠? 민주당의 정통 진영을 허문다는 얘기예요. 386 운동권이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네들 때문에 나 역차별 받고 되게 서로 많았었어. 성남시장 경기도에서 할 때부터. 그래서 난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 거야. 너를 빠져.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유시민 씨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히 정청래와 김민석 총리 두 분과의 다툼이 아니라 완전히 진영 대 진영과의 싸움인 거고 이거는 한쪽이 완전히 뭐 뭐랄까 표현이 좀 적당히 또안 떠오르는데 완전히 묵살발돼야지 끝나는 그런 이제 싸움 될
1: 내부
2: 거다.
1: 진영의 다툼이다.
2: 내부 진영이 아주 치열해질 거다.
1: 근데 궁금해서 우리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또 아이언맨 한국 역사를 국회사를 깨뚫고 계시잖아요.
3: 그렇죠.
1: 아니 정청래 전 대표보다도
3: 네.
1: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총리가 싫어도 너무 싫은 이런 내색을
3: 네.
1: 하고 있는데 내색이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악연이 있습니까?
3: 근데 사실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까지 올라가야 되는
1: 예.
3: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 한 3, 4년 전 일이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대통령 후보 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그때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측에,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정몽준 후보 측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별명이 이제 이름 뒤에 세자가 붙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1: 한강 새 똥의 새 새인가요?
3: 그런 거죠. 예,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표현을 한게 본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그 지지를 완전히 다 붕괴시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가 다 붕괴되고 사실상 분당이 됐었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600만 표 차로 정동영 후보가 패배를 하잖아요.
1: 예.
3: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금의 민주당으로 세력이 확장이 됐고 합당이 된 거죠. 그 이후에 100만 밀란이라고 해서 문성근 씨 이분들과 같이 뭐또 하고 유시민 작가는 뭐 국민참여당인가 이런 당을 또 만들고 뭐 이게 아주
1: 네.
3: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당내 내분 상황이 대단히 그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축과 재건축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인의 세력이 다수인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죠.
1: 예.
3: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 문화는 좀 달라요. 정청래 전 대표 유심.

0: 작가 이런 분들이 과거 10년, 20년 전에 정치적으로 훨씬 이재명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집권 1년밖에 안 되는 현직 대통령한테 작가 하시는 분이 대놓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코어 지지층을 흔들어서 더뺀 다음에 빼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면 허들짝 놀릴 수 있겠죠. 아,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는 그런 정치적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이게 역시 이 정치사 AI.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 말씀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시간이 가더라도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명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란우산.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네,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라디오 방송 YTN 정변성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간 특별 진행을 맡고 있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민주당 이야기 마저 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욱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레죠.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앞 뒷문 단속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5: 아니, 그거는 제가 볼땐 너무 좀 협소한 생각 같아요.
1: 아.
5: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원래 만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만남이 오히려 좀 빠르게 성사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의 분열적 양상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계엄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졌고,
1: 네.
5: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뭐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엮여 있는 여러 일정들 때문에 실제로 빨리 만나기는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지혜도 듣고, 그 겸으로 해서 지금 분열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메시지를 함께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를 만나는 것은 뭐그 분열적 양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자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했어요. 그럼 이제 여당은 뭘 해야 되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여당 내부에서 빨리 기구를 만들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민생을 중심으로 리드를 해나가는 민주당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내분으로만 지금 계속 읽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빨리 중단하고 우리는 민생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오히려 더 발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일사불란하게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빨리 편제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1: 아, 이준 대변인 어떻게 보니까 민생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 전대와는 무관할까요?
6: 아니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정청래 당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딱 만난 그 날을 보세요. 본인이 오전에 사퇴했습니다. 오전에 사퇴하고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리고 90도 인사를 합니다. 문재인 친문 세력을 없고 같이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쪽에서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몸을 잡아당겼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돌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쪽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적어도 자기 쪽으로 못 당겨오더라도 어느 정도 당기면은 중간에는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이익이 있죠. 이득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에서 상당한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는 전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도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0: 원내대표단 초청이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1: 전 대표가 됐으니까.
0: 그러니까
2: 안 되죠.
0: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정치인의 일정은 메시지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일정은 강력한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오찬 약속이 24일 날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투샷 이후에 나와 바로 오후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그걸 막는 효과였죠. 그날 오후에 바로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는데 하고 언론에 다 풀이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전당대회 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동학 전 최고야 당연히 예정돼 있던 거고 뭐 어쩌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0: 네.
1: 저는 전당대회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전당대회 관련해서 참전을 했어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권력은 짭다부터 시작해서 주고받는 여러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아 같이 가기 어려운 국면이구나라는 게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이 비춰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참전을 했는데 질 수는 없잖아요.
0: 네.
1: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는 두 가지 경우인데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지는 경우면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고 지원했던 후보가 안 될 경우에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은 급속한 네임덕이 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도끼가 저는 보인다고 봐요.
0: 예.
1: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그다음에 원내대표단은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을
0: 네.
1: 따르는 권리당원들이 많거든요.
0: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원 구성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놓고서 국회 원 구성을 놓고서 비상 대기 중인데 역시 이게 법사위원장이 가장 큰 이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에 이 본회의를 열자. 조정식 의장은 양당에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누가 어떤 상임위에 들어갈지 뭐 다 이렇게 통보를 일단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측은 어떤 네. 상황 될까요? 그냥 민주당은 여차하면 그냥 상임위 우리가 그냥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인데 그 상황으로 내일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2: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는 뭐 다 안 받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볼모로 지금 뭐 관례 그 없어진 관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법사위원장 빼고도 한 6, 7개 정도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면 그게 딱 맞아요. 근데 이번 전반기 국회를 보니까 제대로 상임위 운영도 안 합니다. 제대로 뭐 이렇게 민생이 계속 멈춰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 원구성을 차일피일 계속 미뤄가면서 언제까지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책임은 집권 여당이 또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장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식 체계, 조정식 의장 체계에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했냐, 여기에 이 국회에서의 성과는 뭐냐, 나중에 이거 역사에서 다 이게 적힐 거거든요.
0: 예.
2: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것까지 이제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0: 내일은 결단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요?
3: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없어진 관례를 얘기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관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DJ 때부터 이어져 온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관례를 누가 없앴습니까? 민주당에서 없앴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관례라고 하면서 없어진 관례에서 왜 자꾸 찾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없애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1 국회의장, 제1날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법사위만큼은 야당에 져가지고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0: 관료로 정착돼 왔던 건데 그거를 의석수를 밀어붙여서 깬게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에서 없어진 관료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합리성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라든가 과방위 보면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는요 공소지소특검법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박사형 검사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따졌는데 전부 다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가 허위라는 게 지금 이걸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운영했던 법사위라는 것도 공정하게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민생을 위한 것도 없었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법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 없애는 것에만 몰두했던 상임인데 그 상임위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국민으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저는 관례를 예전으로 회복해서
1: 예.
0: 적어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맞는 그런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는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여하튼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김 사무총장께 여쭤볼게요. 선관위 특검입니다. 지금 뭐 투표 용지 때문에 난리인데 여당이 내민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카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은 환영한다. 민주당도 선관위 특검 하겠다고 한것 같아요. 개헌은 반대한다. 일단 이 장동혁 대표가 개헌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개헌 집착의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아니냐.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관위 특검은 진행이 되고 개헌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2: 일단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알겠지만 선관위 조직이라는 게 정말 저게 국가 조직이 맞아?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1: 될까요? 네.
2: 그다음에 책임감도 없고 거의 해체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특검은 제가 받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 국정조사와 특검을 다 해서 진상을 어느 정도 보고 이 사안이 사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못하게 돼 있는 게 개헌 사안, 헌법 사안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개헌을 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대한 궁극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자, 국민의힘은 아니, 그거 결국은 권력구조나 여러 가지 대통령 임기나 이런 것까지 다 섞어서 개헌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는데 저는 지금 개헌을 꺼내는 것도 시기상조고 왜냐? 지금 국조하고 특검을 빨리 해야 돼요. 먼저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대안을 내세워요. 자,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구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와 협상과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꼭 개헌을 해서 해야 될것 같으면 원포인트 개헌이든 딱그 부분만 가지고 협상을 하든지 여기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국조나 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던져버리잖아요. 개헌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면서 선관위 문제가 전부 다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 던지는 건또 적절치 않다.
1: 알겠습니다.
2: 예.
1: 네. 자, 김 사무총장께서 뭐 선관위 개혁 관련 관여를 하실 예정입니까?
2: 아닙니다.
1: 네.
2: 제가 원외 인사인데요, 뭐.
1: 뭐 한자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디까지는 제 생각이고요. 자,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홍명보 정몽규 같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우재준 최고위원은 장동혁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본인이나 사퇴라 당대표 모욕 빼고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본인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든 사퇴를 안 한다. 이준 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우재준 최고위원이 계속 최고위에 나와가지고 장동혁 사퇴만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안과 미래, 뭐 대안이 없는 미래인지 뭐 대안을 갖고 하는 미래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도 계속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거 스토리를 좀 봐야 됩니다. 작년에 장동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사퇴 얘기를 나왔었고요. 작년 11월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붙었었어요. 그때도 사퇴를 얘기해요. 당 지지율이 오르면은 당대표 사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시 당 이제 지지율 떨어집니다. 떨어졌더니 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사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다고 사퇴해라. 내리면 내린다고 사퇴해라.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선제한테 평가받았고 당 지지율이 오른 걸 넘어가지고 민주당 역전했어요. 그랬더니 황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장동현 대표의 사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괴한 설명을 들고 나오는 네. 친한계를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명분과 근거를 가져야죠.
1: 만약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의원이 네? 장동현 대표를 홍명보에 비유를 했는데
0: 지금 한동훈 본인 거울 보고 얘기한 건가요? 본인이 그때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이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됐습니까? 완전 참패.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거대 의석을 만들어줬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끌던 그때 총선이었습니다.
1: 비대위원장 시절 말씀하시는
0: 거죠? 비대위 시절이었죠. 네. 그래놓고 본인은 나중에 또 당대표 도전했지 않습니까? 본인 거울 보고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렇게 앵무새처럼 당 지도부를 흔들려는 세력들이야말로 굉장히 알겠습니다. 당을 당과 당원들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 당에서 절대 가만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 봅니다.
1: 예, 징계도 필요하다.
0: 네네. 네.
1: 이동재 의원은 이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3: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한동훈계든 오세훈계든 계속 이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장동현 대표가 추상 같은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먼저 때려주세요. 어디를 때리실 거예요. 여기 때려주세요. 지금 먼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실패한 사례예요. 배현진 의원 더 커져서 돌아왔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더 커져서 돌아왔죠. 한동훈 대표는 아예 그냥 대선주자급으로 지금 급부상해버렸어요. 예. 이런 상황을 또다시 초래하게 되면 청년 정치인들 대부분 실명을 거론했는데 이 정치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클 수 있는 기회인가? 장동혁 대표님 저를 먼저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권위가 훼손됐거나 신뢰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롱적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추상 같은 이 권위를 세우고 확실하게 징계, 실패하지 않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1: 알겠습니다. 김상훈 총장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2: 아니 민주당은 장동혁 네. 대표가 계속 있어줘야 좋잖아. 그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지금 그 친윤이든 비윤이든 친한이든 간에 의원들이 본인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당내 이 그 장동 대표의 사퇴를 놓고 큰 분란이 나기는 쉽지 않지만 계속되는 잽으로 당이 계속 소용돌이 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설 내년 2월설 8월설이 있는데 10월설이 관찰이 될지 2월설이 관찰이 될지는 당내 그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 장동현 대표가 있으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역전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해도 민주당이 과연 좋을까요? 민주당에서 이제 장동현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방금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으면 계속하면 좋죠 우리는.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저는 날씨와 교통 그리고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9: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7월을 앞두고 오늘 종일 무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 3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높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먼저 강변북 일산 쪽으로는 통행량이 많은 가운데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3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하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하고 선언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로 압도적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용인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거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용수와 전력,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관련 투자를 약속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800조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를 구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반도체 팹 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되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00조 원을 투자해 삼성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기업과 협력해 인허가에서부터 건축 기간을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등락 끝에 하락해 8,39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2% 내린 8,394.65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내린 8,334.28로 출발해 하락을 거듭하며 한때 8,1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줄이며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해 한때 8,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86% 내린 32만 3천원, SK하이닉스는 1.68% 내린 262만 8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8.13% 오른 920.57에 장을 마쳤고 3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40원대 중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2원 오른 1,545.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10.7원 내렸던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직전 거래의 하락분을 모두 반납한 데 이어 더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원구성이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오늘 오후부터 의원들은 모두 비상대기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0: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려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태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의 몫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통보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총회 중간에 이뤄진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4시 15분 국회의사과장이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장에게 위원 선임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며 전문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고려해 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3도, 습도는 56%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 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3부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부는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큐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특별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짐을 지는 돌쇠가 되겠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박선은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4: 네, 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네.
3: 아니, 별명을 돌쇠로 정하신 거예요?
4: 예. 아, 돌쇠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3: 네.
4: 네, 그 우리
3: 말씀하십시오.
4: 보세요.
3: 네네, 말씀하십시오.
4: 옛날에 그 영화나 보세요.
3: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4: 미안합니다. 예.
3: 네네.
4: 네. 이게 이상한데요.
3: 네, 잘 안 들리시나요?
4: 예. 그 네네. 이제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
3: 아닙니다.
4: 예,
3: 아이고, 이제 괜찮습니다.
4: 네. 정말 미안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양반집에 가면 머슴이 네. 있지 않습니까?
3: 네.
4: 우리는 이제 국민의 머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 가서 나무 헤오라 하면 나무 헤오고
3: 네.
4: 또 도둑 지켜라 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밤새 지금 마당을 잘 지켜라 가족을 지켜라 하는 돌쇠가 있고 그다음에 마당 안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마당쇠가 있는데 저는 예. 돌쇠가 되겠다. 바깥에서 부처도 서고
3: 네.
4: 그다음에 이제 일 시키는 일, 허드렛 일부터 힘든 일까지 다 하는 그런 돌쇠. 위기가 닥치고 도둑이 올 것 같으면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3: 예, 정말 더 힘든 곳에서 굳은 일을 하겠다는 의미로
4: 예, 예.
3: 돌쇠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돌쇠처럼 이번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서 뛰겠다.
4: 예.
3: 이런 말씀인데 잠깐 그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4: 예, 예.
3: 당장 내일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4: 예.
3: 본회의 소집을 통고했습니다.
4: 예.
3: 자, 일단 이 법사위원장을 놓고서 국민의힘과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 예.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4: 예.
3: 내일 상황 박 의원님 어떻게 될까요?
4: 그 오늘 저희도 의총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과 지도부가 연속으로 협력을 해가면서 잘 풀어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12차례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라 하면서 나머지 그 본격적인 원구성에 임하지 않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6월 24일까지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3: 예.
4: 넘어갔고 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초대형 국부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3: 예.
4: 정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면은 빨리 원구성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3: 예. 박 의원님, 그래도 만약에 내일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4: 예.
3: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4: 예.
3: 더 여야 관계가 경색되지 않을까요?
4: 아, 경색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 예.
4: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저녁도 만나고 내일 아침도 만나고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대표단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3: 예.
4: 우리 당에서 18개를 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강행해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4: 저는
3: 말씀.
4: 그런 네.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고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3: 예. 박 의원님 또 내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인데
4: 예.
3: 사실 뭐 표결로만 치면은 지금 다수당이 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4: 예.
3: 뭐 인준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긴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예.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4: 자, 국민의힘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3: 그냥 보고서도 채택이 오늘까지인데 아직까지 채택이 된 건 아닌 거죠, 의원님.
4: 예, 오늘 종일 기다렸고요.
3: 네.
4: 좀 전에 4시에 다시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회의를 열어서 그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는데
3: 예.
4: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간사는 오늘은 열지 못할 거다. 내일 봅시다 해서 지금 내일로 지금 미뤄져 있는 상태이고요.
3: 예.
4: 그다음에 총리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과 이미 공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신의 당 지도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거를 병기하면 됩니다. 둘 다 적으면 됩니다.
3: 예.
4: 한 후보자 보고서에다가 단 이러이러한 점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위원들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 채택 자체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그게 과연 좋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3: 예. 자, 여하튼 간에 마냥 지금 미룰 수만도 없습니다. 이 국무총리 예. 지명을 한 것도 지명을 한 거지만 또 김민석 총리가 또 다음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4: 예.
3: 일단 뭐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를 합니까?
4: 그 국회로 이제 이렇게 한성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을 열어서 인사 검증을 해달라고 한 것이 20일이 지났거든요.
3: 예.
4: 예,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채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난 25, 26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었는데 부동산 문제도 사실 다 매각을 했고 문제가 없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고 할 정도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3: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자, 이제 이 전당대 이야기 할 겁니다. 박 의원님.
4: 예.
3: 자, 8월 17일 이 전당대인데 최고위원이 예. 선출되는 건 몇 명이나 선출됩니까?
4: 4명이 선출이 되고 남성의 경우는 4명 그다음에
3: 네.
4: 여성 후보가 계실 경우는 1명에서 5명이 선출이 되고
3: 아.
4: 네,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청년
3: 예.
4: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지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3: 예.
4: 그래서 총 7명이 선출되거나 지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 7명의 최고위원과 1명의 당대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지금 최고위원 뭐 당대표 출마 선언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누가 나갈 것 같다 이런 건 다 짐작이 되는데
4: 예.
3: 최고위원은 지금 1호입니까? 2호입니까?
4: 저 그냥 맨 처음에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1호로 되어 있습니다.
3: 1호 박선언입니다.
4: 예. 예.
3: 자, 왜 돌세가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3: 네.

0: 집권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야당으로서는 강력하게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1: 예.
0: 집권 여당은 힘든 일, 굳은 일을 묵묵히 정말 다 수행을 해내므로써 정부가 성공하고 그 정부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편안하고 살기 좋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돌세가 되겠다. 네.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 아. 나무 해와라면 나무 해고, 집 지키라면 집 지키고, 도둑 잡으라면 예. 도둑 잡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1: 예. YTN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가면 또 출연을 해 주실 거고.
0: 예.
1: 자, 이번에 이 선출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0: 예.
1: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보안 수사권 이 폐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0: 예. 예.
1: 박선원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또 정보 통일 시도가 한데
0: 예.
1: 재헌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전인
0: 예.
1: 다음 달 17일 재헌절까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예. 폐지하자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우선 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정청래 대표의 그런 입장에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1: 네.
0: 빨리 해결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일단 법사위가 구성이 될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 구성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그래도 수기를 해야 되고 공청회 같은 데서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날짜를 거꾸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중수청이 출범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정부에서 최소한 1개월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9월 한 달 내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치면 8월 중하순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7월 17일까지 끝내면 좋지만
1: 예.
0: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사위 구성의 문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수기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8월 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1: 예.
0: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시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7월 17일이 아니고
0: 예.
1: 그래도 이 9월 달에는 한 달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필요하다. 이
0: 예.
1: 대목에서 여쭤봅니다.
0: 그래야 뭐 한 달 차이죠.
1: 예예. 예. 그러니까요.
0: 그런데
1: 예. 이제 전당대 전이냐 뒤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0: 예.
1: 궁금한 게
0: 예.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 수사권 부분 유지가 필요할 듯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0: 예.
1: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안을 생각하면
0: 예.
1: 지금 총리실에도 이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 단정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 이야기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0: 예.
1: 이야기는
0: 예.
1: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8월 전당대회도 좀 의식을 한 겁니까?
0: 실제로 오늘 그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의원총회에서도 조금은 설명을 하셨는데요.
1: 예.
0: 그동안의 경과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3월 달, 4월 달에 무엇이 진행되었고 5월 초까지 어떤 입장이었느냐. 사실상 정부에서는 그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폐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이것을 조금 부작용을 줄이는
1: 예.
0: 쪽으로 한두 가지 뭐 추가를 하는 법, 이 두 가지로 이미 입장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당에서 수기해가지고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이미 5월 초에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저는 이제 법사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정책위와 법사위의 핵심 의원들하고 해서 계속 토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데에서는 거의 이제 의견 일치가 본 것 같습니다.
1: 예.
0: 됐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뭐가 하나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0: 그거는 좀 토론을 해봐야 되고, 그거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단서 조항은 뭐 토론하면 될 사안이다.
0: 예, 그렇습니다.
1: 자, 또 하나 사실은 이건 전 개인적으로도 아주 궁금합니다. 출마 선언에서
0: 예.
1: 지금 당대표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에 대한 인연을 언급하셨습니다.
0: 예.
1: 정청래 전 대표는 가정교사. 실제로 가정교사.
0: 예.
1: 김민석 총리는 평생 친구. 송영길 전 대표는 평생 선후배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누구와 러닝메이트 할 생각은 없다. 홀로 서겠다. 돌세는 홀로 서겠다 얘기하셨는데 정말 박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표를 줄이 당원들은 또 지지층들은 분명 그 생각을 할 텐데 박선은 의원님은 친문 친 정청래입니까? 아니면은 친명 친 김민석입니까?
0: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세 사람과 인연이 중요한가, 지금. 이 국면에서 세 사람하고 인연이 있고 그중에 누가 나하고 맞는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제 출범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4년을 새로 당선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기초 광역 의원들하고 함께 일을 해서 제일 위에 청와대에서부터 저 밑에 구의회까지 하나가 돼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 우리 당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사명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인가? 그걸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 당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누구하고 친하니까 누구랑 한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어떻게든 어떤 표를 주게 되는 기준이 있기는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 김에 우리 박 의원님이야 뭐 정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곤란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0: 곤란한 질문
1: 워낙 지금
0: 그만하십시오.
1: 요즘에 뭐 문조 털레유
0: 아이고,
1: 한강 새똥 대죽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민주당 적통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적통 이 주류 이 계승자는 누구냐? 정청래 전 대표입니까? 김민석 총리입니까?
0: 저는 정말 이 21세기 AI 시대에 최첨단 문명적 대전환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적통 논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색 당파할 때 결국은 다 그런 적통, 누가 중국에서 건너온 노노, 맹자를 누가 더잘 해석하느냐, 주자하기 옳으냐,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서 사색 당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적통 논쟁은 그야말로 불필요하다. 그냥 현재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고 가장 힘든 도전 과제는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부터 풀어가겠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적통 논쟁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빨리 가급적 이런 시기에 이 대표로 출마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출마 선언 속에서 자신의 정책, 의제를 내놓고 바로 그 정책과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비전 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자 이겁니다.
1: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 박선우 의원님은 지역구는 인천 부평거리시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고향은 또 나주 사람입니다.
0: 예.
1: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반도체 이 공장 호남 유치
0: 예.
1: 끝으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요, 올해까지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부가 총 얼마가 늘어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500조에서 800조가 늘었습니다. 500조에서 800조라고는 엄청난 국부가 늘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1년 쓸 예산이 새로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들어온 이 엄청난 자금 국부를 생산적인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미래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국부는 쌓이고 쌓여서 거대 인플레이션만 조장하고 물가고만 만들어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커진 국부와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국부와 우리의 대기업들이 그 정말 눈부시게 성장해서 저렇게 이익을 축적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엄청난 자본금 자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정부가 제2의 반도체 생산 축과 인프라 그 구축을 지원을 해주고 아까 쌓은 국부로
1: 예.
0: 이 기업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은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초대형 프로젝트로서의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50년, 100년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짓겠느냐. 물이 많은 곳, 지진이 없는 곳, 그다음에 땅값이 싼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내려가서 이 서남권에다가 짓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남권은 어디까지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용인, 평택 이미 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는 오늘 구미를 비롯해서 그 영남 지방의 새로운 투자 계획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초거대 국부 성장 계획을 오늘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을 위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박 의원님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예. 분들이 예. 많아서 예. 김민석 총리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12.3 계엄 당시 김 총리는 감기약을 먹고 자느라 계엄 선포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는데
0: 예.
1: 박선호 의원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직전 당시 김민석 예. 수석 최고위원에게 계엄 관련 내용을 전화로 사전 보고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0: 아니요. 그게 잘못됐는데요.
1: 네.
0: 제가 첩보를 어떻게 들었냐면 10시 조금 지나서
1: 예.
0: 2024년 12월 3일 10시 조금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1: 네.
0: 민주당이 예산을 그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꽤 많은 언론 종사하고 언론계를 잘 아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것을 문자로 김민석 당시 그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위치냐면은 상황실장이었고 그래서 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로 보고를 했었고요.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뭐 이상하다 뭐 해가지고 또 한 3, 4분 후에 제 보좌관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1: 예.
0: 그때는 계엄입니다.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국회로 달려갔었죠. 그러니까 경제 예산 문제로 우리 민주당을 비난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기자회견 애정 문자를 제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낸 거죠.
1: 아, 그러면
0: 근데... 그리고 계엄은 네. 제가 네. 계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옷을 주워입고 제 차를 몰고 국회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오는 도중부터 우리 국회의원들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단톡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로 모이십시오 이런 게 떴고 저는 이 국회 거의 다 왔을 때 최민희 의원이 군에서 누가 오나요 했을 때 제가 707 특임대라고 쓴 게 있어요. 그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1: 네. 관련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1: 네네. 알겠습니다.
0: 그때 그 네. 순간까지도 저는 이게 계엄일까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조각조각 첩보가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아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것도 예산 문제를 놓고.
1: 예.
0: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전후 사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0: 그렇습니다. 한번 더... 그러니까 김민석 네. 수석 최고가 계엄을 알고 계속 누워있다 그건 아닙니다.
1: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내용은 전달이 됐다. 그런 또 예. 정보 관련된 내용까지 박선은 예.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0: 예, 예산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 성명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문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그 돌쇠라는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0: 아, 예. 돌쇠입니다 저는.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다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삼성과 SK가 호남과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혜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잘 지내셨죠?
10: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배종찬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 것 근황도 네. 많은데 네. 워낙 이게 큰 현안이라서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또 그렇죠. IT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향후 10년간
10: 네.
1: 천조라는 예, 이 이게 지금 감도 잘 안 잡힙니다. 3대 메가 네. 프로젝트. 일단 네.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저 이 천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느낌인데 예. 저는 이 숫자 자체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 10년 동안 천조라는 숫자에 압도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요가 진짜냐? 를 먼저 보거든요.
1: 예.
10: 이게 속도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저의 판단은 우리나라 수요라기보다는 전 세계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진짜 수요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제2의 생산축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사실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다 다뤘거든요.
1: 예.
10: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는 방향, 그다음에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들으면서 제일 기대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 네.
10: 그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그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몇 달 전에 AI 데이터 센터 법안 저 대표 발의했던 입장에서는 논의할 때 환경부가 전용 그 요금제 도입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1: 예.
10: 근데 오늘 도입을 공식화를 했고 늦었지만 환영하고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AIDC 그 한국의 천조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력 수급 위해서라도 PPA라고 이제 전력 직접 구매 계약하는 게 있거든요.
1: 예.
10: 그것까지 전향적인 재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이것도 기후에너지 환경부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재논의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니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논란이 되고 또 감론을박하는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 네.
1: 이른바 용인 클러스터도 아직까지 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호남
10: 네.
1: 클러스터까지 그러면 앞으로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사이클이 있는 거냐
10: 네.
1: 메가 사이클이 있는 거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0: 저는 그 우려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수요가 있는 것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갑론을박을 따진다기보다는 그 실기, 그 이 적시성을 놓칠까봐 그 걱정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0: 그러니까요, 네.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전력에서 중요한 건한 칸만 더 들어가면은 뭐 전력의 양이 아니라 사실 이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에요. 양이
0: 예.
1: 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팹이 조금만 정전돼도 조 단위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이 가능한 곳 계속해서 그다음에 적시성, 이게 속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까지 그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뭐 호남의 새로운 두 번째 반도체 벨트를 만드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저는 동시에 또 꼽고 싶은 게
0: 예.
1: 이게 그 양이 자원이 있다, 뭐 내일 바로 돌아간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차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오늘 정부도 뭐 서남권에 뭐 6.3기가와트 전력 있고 하루 65만 톤 용수되겠다고 못을 박으셨었거든요.
0: 예.
1: 근데 사실 이걸 들여다보면은 송전망도 2030년이면 여유가 빠듯해지고 한빛 2호기 뭐 올해 9월에 멈추기로 돼 있고 뭐 변전기 내년 9월에 들어오고 그리고 반도체만 전기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다른 여러 가지 산업 수요까지 다 얹어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0: 예.
1: 물도 전기도 없다라는 야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장도 틀렸지만 그래서 다 됐어. 라는 낙관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답은 그 사이에 전력 송전망을 포함한 그리드 보강하고 기저 전원을 언제까지 확보를 하느냐. 그게 당장 생각해야 하는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수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0: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준비를 착착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데 방금 전에 이제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이원님 말씀대로 전력 중요하고 용수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 농업 용수로 갈 물을 또 끌어다 쓸 수는 없을 노릇이니까요. 자, 또 하나가 인력입니다. 인력 이
1: 네.
0: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반발하는 목소리는 뭐 천안까지 이 반도체 인력이 내려가는 것이 뭐 난방 안 개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른바 인력 수요, 인력 공급,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제 주변에 너무 관계된 인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예.
1: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인력이 가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로 거꾸로 그것도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저쪽 내려가는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0: 예.
1: 그래서 저 남쪽까지 혹은 심지어 제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력이 진짜 고급 인력들이 다 내려가서 살 만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냐.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발표에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좋은 학교,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그게 지금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인력들이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지가 없느냐, 있느냐, 그쪽으로 가야 되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천안까지가 난방 한계선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파이를 키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파이에서 갈라먹기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예. 또 하나가
1: 네.
0: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또 오랫동안 또 핵심으로 또 일을 해 오셨었기 때문에 구글도 지금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1: 네.
0: 또 더군다나 AI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1: 중요하고
0: 합니다.
1: 있죠.
0: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기업 팔 비튼 거 아니냐. 어떻게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결정했겠느냐.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저는 사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수백조 정도 되는 사업을 정치적 외환만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회에 뭐 글로벌 투자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정부가 좀 기업의 외압 이것만으로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게다가 오늘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는 거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계산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다만 아까 이제는 SK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따로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시장의 수요를 면밀히 관측하고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뭐 기업의

0: 외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는 매 순간 그러한 시장 기업에서 하는 시장 수요에 따른 기업 결정 사항에 대해서 팔목 뭐 비틀기나 뭐 발목 잡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하신 다른 것들은 조금 그렇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정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지 기준을 공개하라 요구는 정당할 수 있어요. 예. 네. 국회하고 국민께 뭐 자료를 설명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자료 요구는 정당하지만 자료를 보기도 전에 관치다, 감옥 갈 일이다, 국정조사다 하는 거는 이미 검증이 아니라 시작부터 정치 공세고요. 저는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1: 뭡니까?
0: 뭐냐면 영남이냐, 뭐 호남이냐, 수도권이냐 이걸 지역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걸 저는 막고 싶은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건 오늘 발표한 두 기업의 투자를 지역을 뭐 어디로 갔어라는 그 나눠먹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요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받아왔느냐, 더 많은 투자를 글로벌에서 끌고 와서 가장 맞는 곳에 배치하면 될 일이에요. 이거를 정치로 소비하면 판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요구는 맞는데 판 자체를 좀 크게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와, 완전히 여유님 발상의 전환이네. 그러니까 아예 판을 더 키워라. 뭐
0: 네.
1: 호남만 하지 말고 뭐더 키워서 뭐 영남이 됐던 더 거국적으로 키우는 게 낫다. 자, 끝으로 이한 말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청와대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칙할 담당관을 주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0: 네.
1: 이 직접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부분도 중요할 테지만 또
0: 네.
1: 필요할 테지만 이걸 비롯해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뭐 반도체 투자 분야에 있어서
0: 네.
1: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조언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직접 챙기면 속도가 붙어서 저는 지금 속도가 전부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같으면 지금 워룸 꾸려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1년을 달릴 것 같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번 정부가 AI로 국가 경쟁력 한칸 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이걸 지역 간 나눠먹기로 보면 실행이 안 되고요. 전 세계 수요가 몰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센터 아시아 허브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되냐 마냐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수요가 한국 내의 수요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반드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직접 챙기시고 속도가 전부라는 것.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법에서도 PPA, 에너지 직접 거래 전향적으로 재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뭐 이거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이렇게
0: 네네.
1: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경쟁력이 커지면
0: 네.
1: 구글도 투자를 해 올까요, 의님?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게 관치냐 마냐 이런 논의할 시간 없고요.
1: 네.
0: 정부에서 일하는 적어도 요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 자체 바꾸고 그 노력해야지 진짜 대도약이 되고 글로벌 회사에서도 우리나라를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유인님과 말씀을 나누면 또 IT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네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배추도 사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의

0: 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의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최대 40mm, 경북 지역에도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분당수서로는 성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옆바로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지금 김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영동대교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뒤에서는 차량들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라디오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2000

0: 2014년 2월 홍 감독 선임 이후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접수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024년 7월 시민단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정 회장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사령탑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시선은 이제 축구협회로 쏠립니다.
0: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3: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4: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5: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입니다.
3: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사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6: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두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3: 대의원 중심의 간접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국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7: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7: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1: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 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호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 회장입니다.
3: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의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
5: 네, 정부가 오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6: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7: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8: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7: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9: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2: 한명선 민주당
9: 망국적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7: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10: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11: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이준석
11: 이 결정이
2: 대표입니다.
11: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2: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에 섰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서울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0: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최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관위 개혁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엄정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면서 참정권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지난 통일교 특검 추진 과정처럼 시간을 끌며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항소폭이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추천 사례처럼 민주당이 그간 대범하게 수용하는 척하며 흐지부지 만든 일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에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2: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포함됐는데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된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수사 대상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3: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4: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3: 김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5: 불법 영장에 불법
6: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3: 특검은 당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서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던 사건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7: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3: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됐던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체포방해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등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강제 소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박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한 가지 행위로 본, 즉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에 적었습니다.
1: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 갈등을 넘어 누가 당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적자인지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충돌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갔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9: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8: 과거 비슷한 의혹 제기에도 언급을 자제하던 정 전 대표, 이번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네, 사과하시겠죠. 제 앞에서 백원 의원이
11: 정청래 민주당 서류 같은 전 대표입니다.
10: 종이 뭉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봤고요.
8: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은 원치 않은 재건축으로 규정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도 집안 싸움은 확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내란 세력의 이익인 파면은 부적절하다 등 날선 목소리와 함께 이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12: 개별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네. 그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정무수석입니다.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8: 하지만 친청계는 범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강한 보안사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이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돌렸습니다.
13: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8: 지금의 민주당 노선 투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였던 반론도 있지만 이 분열상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이 사퇴 요구가 또 반복됐지만 장 대표는 징계 으름장을 앞세워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또다시 불거진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이번에는 장 대표의 앞선 발언이 시비가 됐습니다. 징계 관련 언급을 하며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15: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전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4: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헛웃음으로 시작해 아전인수란 발언이란 비판, 본인이나 사퇴하라는 고성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5: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11: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4: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로 의견을 모아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징계 언급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해명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나왔는데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로부터 받은 징계 대상자 실명 언급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활동을 멈췄던 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을 고리로 한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버티기에서 굳히기로 들어간 기류입니다. 본격적인 징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 전과 같은 내홍 블랙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전 세계 약 4경 4,5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부펀드와 중앙은행들이 주식과 달러를 피하고 대체 자산으로 대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연례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모펀드와 인프라, 금 투자를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의 주된 원인은 소수대형 기술주에만 자금이 쏠리는 극심한 주식시장 불균형과 위험을 방어해주던 주식과 채권의 전통적인 보안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직업을 못 구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해 한국 직업 능력

0: 연구원이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 498명 가운데 무직자 비율이 33.3%로 2014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69명 가운데 무직자가 51.1%로 역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AI 기업들의 이익 분배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또 어떻게 내놓을지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 최근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결국 고용 불안정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실업률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본소득이나 AI 국부펀드, 디지털 배당금 등을 거론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제안은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AI will displace human labor at a very large scale.
3: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If that happens, supporting those displaced will be a moral imperative of historic proportions.
1: 업계에서는 OpenAI도 AI 기업들이 나서 공공 자산 펀드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AI 이익 분배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3: 국민에게 무언가 돌려주려고 주요 AI 기업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겁니다.
1: 민주당에선 AI 기업들의 지분을 50%까지 넘겨받아 7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AI 기업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나 세수 부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는 겁니다.
3: AI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의 성공은 많은 미국인이 투자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 많은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을 창출합니다.
1: 무엇보다 과도한 이익 분배가 AI 혁신을 저해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특히 취약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4: 네,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했지만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엔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예. 자, 먼저 오늘 새벽 현지 베이스 캠프에서 홍명보 감독이 사퇴 입장을 냈는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6: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7: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 자, 2년 전 감독에 선임됐을 때 짧은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퇴 기자회견이었었는데 정말 오늘 새벽에 좀 길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정말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짧게 끝냈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는 그 장면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홍명보 전 감독의 사임의 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이유에서 실망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방송이라 제가 완곡한 표현을 해서 그렇지 단순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0: 하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어떤 책임으로 사임을 선택을 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의 결과를 짊어진 감독이라면 이 대회가 끝났을 때 사임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임으로 책임을 과연 짊어질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책임지는 게 사임하는 거 말고는 무엇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딱히 거기서 사임 말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책임이라는 건 항상 수습이 동반돼야 책임인 거잖아요. 네, 단순히 감독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지난 시간들이 우리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처음에 선임이 될 때부터 정당성이 결여돼 명분이 없는 감독 선임이라는 끊임없는 비판을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짊어진 채 월드컵에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두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끝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으로 귀결됐죠.
1: 네. 그러니까 뭐 불안 요소들을 안고 지금 월드컵에 우리가 출전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제 피파 랭킹이 32위까지 내려갔거든요. 뭐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났을 때는 피파 랭킹이 잠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피파 랭킹이 이렇게 실시간 랭킹 순위가 바뀌지 않는데 이번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피파 랭킹 자체가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2: 저 22위에서 32위가 됐다는 건 언제입니까? 22위가 언제입니까?
0: 체코전 끝났을 때의 순위가 22위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 멕시코에게 패했고 그리고 남아공에게 졌잖아요. 남아공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입니다.
1: 네,
0: 이런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에서 특히나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과 경기를 했을 때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 피파 랭킹이 대폭 하락하거든요.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2위권에 있던 순위 자체가 연패로 인해서 30위권 바깥쪽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입니다.
1: 그럼 토너먼트 결과 다 끝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은 밑에 있는 팀들이 우리보다 점수를 많이 얻어서 우리 순위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순위가 더 떨어지는 구조죠.
2: 근데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선수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제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이 라인업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32강 진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0: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던 이유를 찾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무엇을 잘했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인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선수단은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 좋은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대표팀이다라는 평가까지도 있는데 거기에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꽤 괜찮은 축구를 할수 있는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100분 동감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코칭 스텝 그리고 그 코칭 스텝의 수장인 홍명보 감독이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 개개인의 장점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축구를 할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줬느냐? 이것은 정말 의문이고요. 그런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를 올라가지 못한 결과로 귀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우리 대표팀이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을 안고 월드컵에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A조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고요. A조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공 이렇게 순서대로 만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만큼이나 그 상대국들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 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 대표팀이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 통과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토너먼트에 갈 것이라고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토너먼트도 올라가지 못했고요. 지난 월드컵은 32개국 체제였고 이제 48개국 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월드컵의 실패는 지난 월드컵과 비교를 해보면 조별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도 하지 못한 결과물을 우리 대표팀이 받아들였습니다.
2: 네.
1: 네. 그리고 남아공전 때 이제 선수들 몸놀림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뭐 날씨를 언급하면서 뭐 선수들이 왜 그랬는지 좀 당황스럽다라기도 했거든요. 이 뭐 이렇게 되면 분석이 좀 덜 된 것 아닌가요?
0: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수장 자체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아공과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외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 대표팀을 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그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고
1: 네.
0: 그리고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 그리고 선수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코칭 스텝 쪽에서도 이유를 찾질 못하고 그리고 뭐 한간에 이런 얘기 있죠.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고지대에 있다가 저지대로 내려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데이터도 있고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그런 데이터를 경시했다면 우리 대표팀의 컨셉 자체 그리고 준비 과정 자체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고지대에서 1, 2차전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훈련부터 해서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과달라하라까지 정말 긴 시간을 고지대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3차전 몬테레이에서 남아공과의 경기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이미 그렇죠. 대회 전에 경기를 어디서 치르는지도 결정이 되어 있었고 고지대에 있다가 저지대로 내려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고지대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3차전을 좀 허투루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은 제시할 수 있죠.
2: 예. 근데 뭐 박찬하 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우리 축구 대표팀의 3백에 대한 약점 이 부분은 이제 평가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뭐 플랜 B도 없었고 이게 지금 끝까지 이제 3백을 고집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그런 얘기들은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던 수장이라면 우리나라 대표팀을 왜 백3로 운영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 본인이 감독을 하는 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정도는 청사진이 제시가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수차례 질문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홍명보 감독은 어떤 축구를 지향하고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한 가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2014년에도 2026년 월드컵에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형 축구를 통해서 월드컵에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 네.
0: 그 한국형 축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한국형 축구가 무엇인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 이전에 그 감독 후보 중에 하나였던 제시 마치 감독이 있는데 캐나다 감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6강을 이끌어서 좀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 선임 과정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 마치 감독은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속내는 들여다보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제시 마치 감독은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올 뻔했던 감독이었고요. 하지만 캐나다 대표팀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일하는 게 훨씬 더
2: 편했겠죠.
0: 편하긴 했을 거고요.
2: 네.
0: 그리고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제시 마치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캐나다 대표팀을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로 진출시켰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남아공과의 32강에서 승리하면서
2: 그러게요.
0: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여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경기가 또 우리가 A조에서 2위를 차지했으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캐나다 대표팀을 상대할 수 있는 32강이었거든요.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장소에서 네, 우리 대표팀 감독이 될 뻔도 했던 인물이 승리하고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속이 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2: 그렇군요. 이제 감독을 선임한 곳은 이제 축구협회고 그래서 이제 축구협회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면 쇄신 가능하겠습니까?
0: 전면 쇄신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쇄신이 어려운 이유가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전면 쇄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그 쇄신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때,
2: 네.
0: 네, 그럴 때 전면 쇄신이 가능하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대한축구협회 구성원들이 다수가 전면 쇄신을 바라고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고.
2: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0: 외부에서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한편으로는 국가는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느 선까지 대한축구협회를 들여다보고 어느 선까지 대한축구협회의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월드컵 이후에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후에도 수렴 청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0: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저는 수렴 청정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렴 청정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정몽규 회장이 사퇴라는 카드도 꺼내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은 재선에서 일축하고 싶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수렴 청정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건데 그 가능성은 이제 적게 보시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축구협회 무능을 지적을 했고요.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정말 예측이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회장 선거에 있어서 간접 선거의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직선제가 대한민국 축구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직선제로 바뀌는 것에 따른
3: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2026 국제축구연맹 랭킹은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착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0: 30일에 출소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서 만기 출소일보다 5달 먼저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1: 징역 2년 6개월.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하게 됩니다만 그보다 약 5개월 빠른 6월 30일경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김호중 씨가 최근 열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2: 뉴스 봤어? 김호중 가석방된대.
3: 지난번에 부적격 판정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
2: 응. 그런데 이번엔 통과했나 봐. 기준을 모르겠네. 아무튼 여론이 시끌시끌하던데.
3: 댓글 보니까 사람 죽여도 가석방 되는데 이상하지도 않다. 이 댓글 진짜 공감되더라.
2: 그니까 이 가석방이란 게 일반인 눈에는 참 애매해. 정해진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그럼 남은 형량은 사라지는 건가?
1: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남은 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허가하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2: 그럼 바로 방송 복귀도 할 수 있는 건가?
3: 에이, 가석방이면 어쨌든 원래 출소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뭐 제한이 있지 않을까?
2: 그것도 그거지만 대중들 반응도 문제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참 애매하다. 그치?
1: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렸던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4: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 앞으로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 그럼 그 전엔 어떻게 했다는 거지? 또 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김호중 씨 가석방 논란부터 김호중 방지법 업데이트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1: 워낙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사고 이후의 행동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워낙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니까요.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5: 네, 이제는 진짜 꽤 된 사건이죠. 김호중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어진 분들도 아마 조금 있으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 뺑소니, 경찰이 오기 전에 술 마셨던 술타기, 매니저 대신 자수해달라고 하는 범죄 은닉을 네.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처음엔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는 등으로 혐의로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 CCTV 등 여러 증거들이 나오면서 열흘 만에 범죄를 시인했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작년 4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었습니다. 네, 다만 김호중이 저 술타기를 하고서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빠졌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수준의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돼서 그 당시 선고된 제목은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였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은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징역 2년 6개월을 만든 그 혐의 안에 음주운전 자체는 없었던 거네요?
5: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 치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다른 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 치상죄는 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필요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만 인정이 됐습니다.
1: 원래 예정된 출소일이 올해 11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약 5개월 빠르게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 때문이죠?
5: 네. 김호중 씨가 6월 30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 그런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던가요?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꼼짝없이 만기 출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거고 6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졌길래 적격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5: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관련 영상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썸네일에도 김호중이 5개월이나 빨리

0: Now You라고 이제 엄청 크게 써놔서 이제 저희가 봤었거든요. 한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사빵 됐기 때문에 오개월 빨리 나온다 이러고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영상에서 설명해주지 못했던 얘기를 드리자면은 공식적인 가사빵 자료는 사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종합 심사에서 이제 뭔가 정성적인 요소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나 보다라고 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처럼요. 가석방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이제 주로 판별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크리스마스 때와 지금 사이에 반성도 잘하고 아마 모범수처럼 생활을 했고 재범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져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교도관에게 뭐 금전 강요를 당했다라는 썰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지침은 교정시설의 성적 우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입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가석방 적격 결정을 두고 여론이 꽤 시끄럽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허위자수, 술타기 수법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가석방 해도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 빼고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슷한 범죄 유형 또 뭐 일반적 가석방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더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0: 꼭 제가 나올 때 이런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법리적으로는요, 이제 가석방에서는 죄질,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가가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이제 선고형, 즉 판결을 선고할 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가석방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구속 생활을 살아왔느냐의 문제만 남거든요. 수감자들에게 이제 열심히 살면 빨리 나갈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는 게 그 수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다 라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질이 안 좋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에서 얌전히 있을까요? 가석방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런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수감 상황 자체만을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 씨의 가석방도 아마 그 안에서 뭔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죄질을 감안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제 어느 쪽 하나가 틀렸고 어느 쪽 하나가 맞았다라기보다는 각자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건가? 일단 대중들 반응은 차치하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가석방 기간에도 방송 출연하고 뭐 공연하고 이런 영리활동 가능합니까?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석방이라는 이제 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글자 그대로 가짜 석방, 이제 진짜로 형기를 다 채운 진짜 석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시 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남은 기간은 집행유예로 진행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붙고요. 집행유예가 취소되듯이 가석방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통 보호관찰 조건에는 뭐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뭐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금지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는 있는데 생업에 종사한다라는 조건은 보통은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의 본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출연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방송활동이나 공연을 허가하게 됐을 경우에 보호관찰관들이 현장에 동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0: 네, 아마 처음에는 동행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보통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 재량에 따라서 신고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귀할 때 즈음에 맞춰서 현장에 출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거랑 좀 비슷한데요. 전자발찌의 피의자들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진 않거든요.
1: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복역 중 에도 김호중 씨 소속 법인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가치가 뭐 수십억대다. 뭐 옥중에서도 수입 올렸다. 특히 음원 수입이 계속 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따로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죠?
0: 형사처벌이 됐다는 혐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고 도망을 갔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허위자수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였지 저 사람이 재산을 불렸다랑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가 가진 다른 재산도 압류하겠다라는 거는 좀 인과관계가 끊어진 과한 이야기겠죠.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제가 가진 이제 무슨 주식들을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처분이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싶습니다.
1: 네, 김호중 씨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버리는, 그러니까 음주 단속 직전에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음주 측정 방해, 이른바 술타기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지난 1년 동안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건가? 이 부분 쉽게 설명해 주시죠.
0: 네, 사실 처벌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짐작하시는 대로가 맞고요. 다만 이게 원래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술타기라는 게 이론상 가능했던 기술이었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잘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현장에서 이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은 그 자리에 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불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간다. 그러면은 음주 측정 거부죄는 원래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처벌하면 되고요. 거기서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처벌했고요.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비워서 술을 사러 갔다. 이것도 이제 도주로 봐서 뺑소니로 처리하면 됐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사고가 나서 갑자기 차에 있는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이런 이제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이론상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음주 측정 방해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거죠. 일종의 법령의 사각지대였었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부분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1: 그런데 법이 생기고 양형 기준이 마련이 돼도 이 술타기 수법을 잡아내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어려운 거고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0: 이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술을 추가로 마시고 있는 증거를 채집해 둔다든가, 뭐 경찰이 출동했는데 갑자기 뭐 조수석에서 막걸리병을 꺼내서 마신다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적발 증거가 이제 많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커지진 않았었거든요. 다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도 잘 돼 있고 뭐 경찰도 바디캠을 필수로 하다 보니 그런 증거 확보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게 증명이 안 된다면은 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위드마크 공식을 써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 자체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 법은 그 자체의 처벌성보다도 사고 후 술을 마셔봐야 쓸모가 없다, 그냥 지금 음주운전을 얌전히 받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끝자락에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충청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치솟겠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최대 40mm가량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전 시간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퇴근길 정체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북도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구리 쪽으로 정체가 풀려가면서 한글 소통 상황이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아직은 서강대교에서 성산 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타 사고 신사역까지는 양방향이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 선수단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3: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리에 앉기 전 고개를 먼저 숙인 홍 감독은 곧바로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감독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4: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0: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4: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홍 감독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였던 계약 기간보다 7개월

0: 3개월 정도 일찍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 개최국 멕시코에 무릎을 꿇었고 최약체로 평가받은 남아공의 덜미를 잡히며 32강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로 무너졌던 홍 감독은 이번 두 번째 월드컵 도전마저 실패로 마무리했습니다.
1: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0: 홍 감독이 사퇴를 발표한 시각 선수들은 호텔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몰려나와 선수들을 배웅했지만 선수들은 웃지 못한 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사퇴와 함께 축구대표팀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2: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5: 한국 축구대표팀은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4: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6: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4: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 대한민국 축구계가
6: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9: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이번 조별리그 탈락으로 우리 축구대표팀의 FIFA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FIFA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개 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순위로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 반영될 경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3: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포함됐는데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된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수사 대상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0: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11: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6: 권영진 2차 종합특검보입니다.
11: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10: 김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12: 불법 영장에
6: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10: 특검은 당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서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던 사건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13: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박성훈 야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소속 대변인입니다. 꼭 째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10: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됐던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체포방해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등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강제 소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서울 노원구 사거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연쇄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3: 사고 충격에 전신주까지 쓰러지면서 일대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14: 사거리 소방차와 구급차가 빼곡히 들어찼고 앞부분이 움푹 패인 덤프트럭을 포함해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서울 공릉동 화랑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이 저회전하던 덤프트럭 두 대와 충돌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5: 쾅 소리났으니까 번개치는 것 같이.
16: 사고 목격자입니다.
15: 아파트 사람들이 내려와서 볼 정도면 엄청 소리가 큰 거예요.
14: 덤프트럭 운전자 두 명이 경상을 입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교통이 통제되며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17: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졌고 해체 작업을 거친 뒤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14: 새벽 6시 20분쯤엔 구리 남양주 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 입구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고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이태원동에선 새벽 5시 10분쯤 다세대 주택 4층에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4층 테라스 일부가 불에 탔는데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세희 씨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를 혼거실에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수용자의 요구가 아닌 구치소의 사전 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 김 씨를 고소했던 유튜버 은현장 씨는 편하게 있을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김 씨에게 사적 보복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2: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등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8: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게 3대 축이라는 건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8: 예, 한마디로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대단히 야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계 조유에 편성해서 여기서 세계의 수요에 충족을 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최대로 늘리겠다. 특히 지금 3대 축 중에서 중심 중의 중심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현재 지금 세계 인공지능도 바로 한국 등 만들어내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고 입도 선매, 장기 계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 생산 시설을 왕창 늘리고 또 돈을 투자해서 초격차 기술을 점핑업을 함으로써 다른 데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초격차를 만들겠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것을 대체 불가의 K 반도체 강국을 만든다. 이런데 바로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소재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그 인공지능을 그 반도체를 가지고 주로 활용하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반도체를 심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그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를 활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끌어다니는 인공지능이죠. 지금 신경제에서 요구하는 삼박자를 한국이 모두 하겠다라는 매우 야심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예. 가장 관심은 일단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질까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6: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6: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 또한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과 용수와
6: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9: SK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권과 충청권과 영남권을 합쳐서 1,500조 투자인데 지금 호남권에만 800조가 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18: 예, 전체 이 돈의 규모는 기준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로 할 때는 약 4,000조 달한다. 이게 기간이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거. 그런데 그걸 빼고 순수하게 이번 3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 약 1,500조입니다. 1,500조인데 그중에서 약 1,000조가량이 이 바로 광주 지역에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1,000조 중에서 800조는 민간기업이 그러니까 SK가 400조, 삼성이 400조, 그 다음에 나머지 200억은 정부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데이터센터의 충청권 지역인데요. 여기에 GS라든지 SK 등이 또 추가 투자하는 게 약 500에서 550억. 그다음에 피지컬 AI 쪽은 현재 약 한 20억 정도. 이래서 토탈 1,500에서 1,600억 정도가 당장에 투자되는 것이고 중장기까지 합치면 정부 말대로 4,000조까지 투자되는 정말 이렇게 한 프로젝트에 이 정도 금액이 투자되는 것은 우리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잘 집중이 되면 경제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허드로 사용된다거나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국가 예산이나 기업 예산이 좀 비생산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3: 예, 그러면 호남권이 선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18: 예,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두 분 다 호남권을 선택을 하면서 광주를 꼭 집은 이유를 뭐 직접 들으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용수, 전력, 인프라 등에서 가장 인센티브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렇게 꼭 집었습니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금 현재 용수나 발전 이런 게 바로 들어가서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쪽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를 믿고 간다. 이런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용수 발전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기본 캐파가 서남권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어떻게 이 인프라를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이냐가 기업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인데 서남권에 가장 인프라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 호남권의 투자가 집중된 게 특혜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끌어낸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압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안 가면 혼난다 이런 것도 압박이지만은 공권력을 가진 자 측에서 갑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나라 과거의 문제.
1: 정부가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포함해서 1,500조 규모 미래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6월 29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글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글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21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함께 연주한 겨울나그네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세에스24 문화재단이 2024년부터 시작한 한세 클래식 리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주였다고 하죠. 여름에 듣는 겨울 나그네라는 제목이었다고 하네요.
1: 이 마티아스 괴르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겨울 나그네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죠.
0: 2024년에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성남 아트센터에서 겨울 나그네 공연을 가졌고요. 괴르네는 아프리카부터 북극해 인근의 노르웨이 섬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37년 동안 250회 정도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괴르네는 정말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고 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0: 사실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겨울 나그네 음반이 1997년 타임지 선정 올해 베스트 음반으로 꼽히면서부터이기도 합니다.
1: 이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반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의외로 선우예곤은 자신이 슈베르트의 가곡을 정말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 나그네는 베이스 영광철과 테너 김세일 등 여러 성악가들과 같이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연주회에서 두 사람의 호흡도 좋았겠네요.
0: 괴르네는 이 연주회가 끝난 직후 선우예곤과는 100살까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고 큰 만족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독일 가곡을 주로 부르는 성악가들은 독일 오페라와 종교음악도 즐겨 부르는 편이죠. 마티아스 괴르네도 그런데요. 그가 부르는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디 중에서 파파게노의 아리아, 나느냐 세자비,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벌써 다 이긴 셈이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부릅니다.

0: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빠빠게노 아리아, 나는야 세자비,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1: 아이자 빈타라 가우자. 벌써 다 이긴 셈이다.
0: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괴르네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네요.
2: 2019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독일 가곡 리사이틀을 여러 곳에서 가졌죠. 이때 연주가 좋았는지 두 사람은 2021년에 독일 가곡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0: 확실히 이렇게 무대에서 같이 연주를 하면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 음반 녹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 아, 너무 중요하니까요.
0: 이게 또 이 아티스트 중에서 또 그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조수미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어떤 행사에서 봤는데 너 내 콘서트 게스트를 나올래? 이런 즉흥적인 그렇죠. 것들을
2: 잘하면

0: 또 상상을 해서 같이 협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해버리니까.
1: 이 정상급 피아니스트가 가곡 무대 반주자로 나선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협연이나 독주회만 해도 바쁜데 가곡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력을 어느 정도 접어야 되니까요.
0: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괴르네와 조성진이 함께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곡, 저녁 노을 속에서 임 아벤드로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다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7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살림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고 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텅 빈 집이라니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우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조리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네.
2: 이론상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공유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러나 실무상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병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같이 취득한 물건이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부부 공동 재산인 가전 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1: 네.

0: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네. 근데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도 그냥 아무 상의 없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하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0: 아내는 사연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던 중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네. 함께 집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이제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 뭐 이런 거 아니면 위계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날 것 같아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비밀번호 바꿔도 문제는 없을까요?
0: 살고 있는 집이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네. 해당 주택은 사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1: 네.
0: 따라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아내가 아직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 내지 거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면은
1: 네.
0: 비밀번호 변경으로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1: 네.
0: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을까요?
0: 네, 아내가 아직 일부 물건을 남겨두었거나 뭐 주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은
1: 네.
0: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1: 네.
0: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거나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짐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뭐 거기에 거주할 의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긴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집은 사연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분 이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매각했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0: 사연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1: 네.
0: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해당 주택이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1: 네.
0: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한 일단 뭐 법적으로는 처분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결혼 반지, 아이 돌 반지 이런 거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거 사실 요새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0: 네, 결혼 반지는 이제 부부 상호 중요한 물건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의 돌반지 또한 아이를 위한 마련한 것으로 아이의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다면 공유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혼 반지 및 돌반지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1: 네.
0: 법원에서 재산 분할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거나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요즘은 금값이 비싸서 그런지 다들 이제 돌반지 이런 거 다 챙기시더라고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집안 살림을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로는 좀 처벌하기는 어렵고 결국 재산 분할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이런 사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 현관 비밀번호는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우나가 아주 인기라고 하죠. 커피숍이나 술집 대신 사우나에서 모임을 가지는 게 새로운 문화가 됐다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왜 사우나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욕실에 익숙한 세대에게 대중 목욕탕과 사우나는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목욕탕을 찾아다니는 모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사우나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메시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쇼폼 영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우나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려면 기본적인 질서와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공중 목욕탕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술에 심하게 취한 만취객입니다. 만약 업주가 이런 이용객을 방치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좀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의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최대 40mm, 경북 지역에도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 부산 진출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순천 쪽으로 진주 1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막바지 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짧은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World Cup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은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막 전에 정한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선수들은 기본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수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강에 올랐던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선 선수당 최대 3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 음주 뺑소니와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에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이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영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4: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3: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마약 의심 영상 속에 등장한 30대 남성 A씨가 국과수의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앞선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5: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이 제공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영천시장 예비 후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기도비 명목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측의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최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 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호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5: 네, 정부 발표대로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6: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8: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7: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2: 권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9: 수도권 가지 않고도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11: 그러니까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 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7: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등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민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6: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2: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 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12: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14: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2: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입니다.
14: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전인 것입니다.
12: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 기지가 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에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5: 알짜배기 산업이 호남에 집중되면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5: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호남으로 결정되자 다른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원에 내주겠다는 파격적 제안까지 내걸었던 경북 구미에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6: 뭐 좋은 일자리, 또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15: 반도체 산업이 여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집중된 만큼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17: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은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인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15: 충청권에서도 호남은 최적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정부가 기업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8: 종합적인 그런 계획 하에
2: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입니다.
18: 전남으로 뭘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서 적지가 아닌 그런 전남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
15: 경기에서는 용인 등의 기존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비수도권 입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합니다.
19: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공론화를 또 주장을 해서 용인 국가상가를 흔들려고 했던 거죠. 왜 용인에는 공론화 주장을 하고 호남에 대한 신규 투자는 공론화하자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15: 수도권 집중 해소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이후로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6: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도 두 달여 만에 2,000원대 아래로 진입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담이 상당하다는 소비자 반응이 나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20: 서울 서초동 일대 주유소에 붙은 가격표들. 한때 2,000원을 넘겼던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이제 1,900원 후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인 서울 일대 평균 기름값이 두 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 모두 전날보다 40원 정도씩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각각 1,980원, 1,9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21: 휘발유 판매 가격이 1,800원대인 곳도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더욱 싼 주유소에는 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20: 이처럼 지난 27일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경유 판매가도 하루 전보다 각각 20원 넘게 떨어지며 1,960원과 5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야겠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옵니다.
22: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0: 비싼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시간을 갖고서 이제 조금 천천히 늘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 다만 그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였던 비축분이 주유소에서 팔리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를 확실히 체감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1: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상태로 있긴 하겠지만
2: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1: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이행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20: 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 등도 여전한 가운데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가긴 당분간 힘들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4: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2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바야흐로 복숭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주 치열한 취향 전쟁이 있죠. 바로 아삭아삭 씹는 맛이 참 좋은 딱딱한 복숭아 딱복이냐, 한입 베어물면 과즙이 뿜어져 나오는 물렁한 복숭아 물복이냐. 사실은 이 딱복이든 물복이든 모든 복숭아는 저마다의 매력으로 다 맛있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종류도 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는 이 금융상품도요, 복숭아의 취향과 닮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보험이 요즘 유행이다, 이 특약은 무조건 넣어야 한다며 화려하게 추천을 해도 정작 내 건강 상태나 주머니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무겁고 떫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거든요. 결국 핵심은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맛있는 보장을 찾는 겁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성향과 자산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맞춤형 재무 플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실은 저희가 이 오프닝을 미리 보고 이미 딱복, 물복 전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분은 물복과 딱복 중 어느 쪽이신가요?
1: 사실 저는 복숭아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 두 중에 진짜 하나만 먹어야 된다 하면은 저는 물복, 물렁한 물복. 복숭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물렁한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씹을 때 부담도 없고 제 치아가 약해서 그런가. 저는 물복을 선택하겠습니다.
0: 뭔가 좀 더 달고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1: 맞아요. 네,
2: 저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아침에는 아삭하게 딱복이 땡기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뭔가 아무런 에너지 달달함이 충족된 물복이 더 땡기고 결국에는 다 좋아하는데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1: 다 먹겠다.
0: 저는 반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뭐 딱히 기분 나쁠 일 없으니까 물복 먹고 저녁에는 우리가 화가 많이 나서 오잖아요. 지쳐서. 그래서 딱딱한 복숭아 막 아작아작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복숭아를 누가 까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까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물복 먹을 거예요. 근데 누가 까준 거 까놓은 거 먹는다고 하면은 아니죠. 제가 까야 된다고 하면 딱복을 먹고 까놓은 거 먹는다고 하면 물복을 먹겠다.
1: 그냥 씻어 먹으면.
0: 그럼 그냥 천도복숭아 먹어야죠. 이렇듯 취향이 제각각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물복파이신지 딱복파이신지 궁금한데요. 어느 쪽이 좀 더 많을까요?
1: 아무래도 물복이 많지 않을까요?
0: 이 논쟁에 함께 참전하고 불부 더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재무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 취향에 딱 맞아 떨어져야지 내 입에 잘 맞는 금융상품인 것처럼 오늘도 돈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373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종목은 엄청나게 오른 반면 다른 종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기사에 투자 시장의 한쪽으로 쏠렸다,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개인 투자나 재무 관리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산이나 금융상품의 밸런스를 체크해보려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735번님의 문자 사연으로 이게 뭐니 상담소 문을 열어봤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어요.
1: 그죠.
0: 금융상품의 밸런스, 투자처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만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개인이 관리하는 자산의 무게중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가 있고 잘 맞추려면 어떤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1: 그렇죠. 이게 사실 최근 들어본 질문들 중에 제일 좀 심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아마 되게 균형감 있게 관리를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밸런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균형, 그죠? 잘 이게 잘 맞다. 좌우 뭐 쏠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나 금융상품의 밸런스다라고 하면은 자산의 배분 정도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의 성향이 골고루 잘 적절히 나눠져 있는 거를 사실 의미할 거예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자산 구조 자체가 이미 전제 조건 자체가 좀 균형이 안 맞게 쏠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가구, 가정의 자산의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과 아닌 것들의 자산 균형만 보더라도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국내 순자산 구성에 대한 통계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계 자산의 약 75%로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상위 1% 가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80%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통계 결과 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개인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밸런스 균형을 좀 잡는 것이 안정적인 재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0: 그렇겠네요.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에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 자산이나 금융 상품에 있어서는 균형을 또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개인이 체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2: 결국에는 이 자산 측면에 있어서 크게 볼 때 부채와 자산의 균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우리 집 자산이 만약에 10억인데 그중에 부채가 한 7억, 8억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균형이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부분 없이 뭔가를 마련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에 맞게 자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굉장히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내 돈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주식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신용이나 주식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오히려 부채로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여기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지출에 대해서 균형이 잘 잡혀 있나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은데 내가 한 달 동안 지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출하는 것들 중에서 금융비용, 즉 뭐 이자비용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월단위 경제활동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버는 거는 뭐 300, 400을 벌어요. 근데 그 중에서 150만 원, 200만 원을 그냥 원리금 상환이나 금융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350만 원, 400만 원짜리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150만 원짜리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사실상 월 소득 대비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이든 지출이든 전부 다 밸런스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군요. 자산 측면에서는 부채, 순자산의 균형, 그리고 월소득과 부채 비용에 대한 균형을 체크해보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빚이 없어요. 부채가 없거나 대출이자 비중이 현격히 낮다면 그거는 내가 돈에 대한 균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봐도 되는 걸까요?
2: 사실 부채가 없거나 대출이자의 비중이 낮다라는 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이란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 지출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많은 가정에서 좀 눈여겨볼 게 보험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 아니면 또는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강요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내 금융자산 지출에 비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 월소득 대비 너무 과하게 보험료가 많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보험료 지출이 없는 경우들은 결국엔 또 균형이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소득의 뭐 5에서 10% 내외 수준으로 충분하게 위험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이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지출이 과해서 보험료 내려고 대출까지 받는 가정들의 사연도 저희가 굿모닝 UNF에서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험료 안 내는 집은 사실 없을 테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1: 그렇죠. 보험에서도 균형,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중요한데 보장 내용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가 그전에 같이 다뤘었던 사연들이나 상담했었던 것들을 보더라도 뭐 상해만 잔뜩 가지고 있고 질병보장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으셨었고 또는 질병보장은 있는데 암만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뭐 혈관질환이 전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0: 맞아요.
1: 뭐 자녀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망보장만 잔뜩 있고 실제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건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장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내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결국 보험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즉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0: 그렇죠.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를

0: 걱정해서 준비했는데 뭐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상이 안 된다면 또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보장의 균형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보장의 균형 자체도 우리가 상품의 유형으로 생각하면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의 보험을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을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만약에 갱신형 보장으로만 내 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인 60대,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보험료 지출이 과해져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거나 오히려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보다 내가 낼수 있는 보험료의 정도나 우리 집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균형 있게 좀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 이 밸런스 균형을 잡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안정감 있게 가자라는 의미가 더 큰데, 우리가 운동할 때도 사실 상체만 하진 않잖아요. 하체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그리고 근력만 늘리지 않고 유산소도 하면서 체력도 같이 늘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쏠리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 돈이라든지 내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해야 이거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네, 이걸 그때 가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0: 맞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님께 해답이 됐길 바라며 내 재무 상태 밸런스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는 분들 지금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전문가가 아주 정확하게 나의 재무 상태 점검해 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 상품들의 밸런스 적절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미리미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우리 집 가정에 꽉 막힌 문제, 이 돈맥 경화 진단해 보고 해결할 처방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어떤 사연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첫 번째 상담 사연은 비혼주의이셨던 40대 여자분 재무사력의 상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본인 일,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는 취미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은 좀 멀어지고 또 없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노후 준비를 제때 하지 못한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다 보니 아 나도 은퇴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다. 문제가 크겠다 싶어서 이거를 잘 준비하고 싶다. 노후 준비를 미리 하고 싶다 해서 상담 신청하셨던 사연이에요.
0: 요즘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싱글을 선언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1: 맞아요.
0: 자, 골드미스의 사연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는 누구보다도 더 탄탄하게 남들 한 두 배의 몫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신 청취자님께는 어떤 재무 목표가 있으셨을까요?
2: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아팠을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점검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혼자 사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더 쓸쓸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노후 자금을 좀 준비를 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취자님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세가 있으심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용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아 나는 노후에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솔루션을 내드려볼게요. 재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청취자님 지금 급여가 한 4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6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용돈 포함해서 생활비가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를 정말 꾸준하게 적금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한 21만 원 중에 납입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20에서 한 130 정도의 돈은 모았다가 주식에 좀 넣었다가 이렇게 계속 종종 투자를 좀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대출 없이 보유 중이신 본인 명의 빌라에 거주 중인 상황이십니다.
0: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요. 적금 그리고 주식 투자 등으로 현금 자산이 있으시고 대출, 부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 적금으로 150만 원씩 꾸준히 모아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꽤 큰 돈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주식 투자를 잘 하셨다면 여기서도 불어난 투자금들이 잘 있을 텐데 어떠셨을까요?
1: 일단 과하지 않게 생활을 잘 해오셨다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없이 또 본인의 그 소득 안에서 되게 잘 지내오셨는데 다만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급여가 사실 작지 않고요.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취미생활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미리 보험 준비라든지 노후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 생각보다 그 부분은 체크해봤는데 준비가 되게 미흡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기타 연금 대비가 조금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아플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특히나 혼자 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거나 간병해줄 수 없으니 그런 보장 대비 탄탄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노후 자금도 넉넉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머니 처방전 써드렸을까요?
2: 우선 첫 번째로 내 몸에 관련된 보장성 보험 점검이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실손이 포함된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 한 건 총 두 건에 21만 원 납입 중에 있으세요. 그런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가지만 아무래도 기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실손 포함된 종신보험을 좀 조정하면서 기존의 12만 원의 보험을 3만 5천 원 정도로 줄이고요. 나머지 종신보험 한 건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금과 수술비 등을 포함해서 일단은 내가 아팠을 때 어떤 의료비에 걱정을 하시지 않게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한 15만 원대로 보완을 하고 운전자 보험 당연히 한 건 정도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건에 대한 부분은 살리면서 보장을 좀 넓히고 해서 19만 5천 원의 보험료로 좀 보험 점검을 좀 제대로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하셨군요. 살아있는 동안 아팠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에 보험료로 21만 원 지출하고 계셨는데 조금 줄었어요. 19만 맞아요. 5천 원이니까. 보험료는 조금 줄이면서 대신 필요한 보장성 보험들로 특약들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시는 분한테 종신보험은 딱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을 좀 이동시켜서
1: 그렇죠.
0: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들로 잘 채웠습니다. 자, 이제 넉넉한 노후자금, 이건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요?
1: 일단 사실 노후자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좀 막막하실 거예요. 노후자금 얼마 있어야 되지? 많으면 좋지? 이 정도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면은 본인 사시는데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계획을 좀 세웠고요. 현재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하시면서 일하는 동안 납부를 하시면은 한 15년 정도 더 내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 수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2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연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웠습니다. 일단 지금 전부 다 적금만 하고 계시고 아니면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금은 장기적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노후자금으로 쓸 자금을 모으기에는 뭐 금리도 금리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금으로만 하던 저축 방법에다가 변화를 주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 노후자금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2: 우리 아까 보면 급여가 한 480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연봉이 좀 꽤 높으신 편인 거죠. 그런데 네. 부모님 인적 공제 외에는 내가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 공제 받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20만 원 정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좀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세액 공제 혜택이랑 동시에 내가 퇴직금 또한 향후에 IRP로 옮겨와서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10년 이상 더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퇴직연금만으로도 20년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매월 한 63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했고요. 그럼 개인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시고 65세에 계시라시면 매월 156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좀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리해볼게요. 국민연금으로는 약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게끔 예상 수령액이 조회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퇴직연금 IRP로 63만 원. 이거는 이제 연금도 연금이지만 세액공제가 또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연말저산할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고 개인연금으로

0: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지금 저축 여력을 쭉 정리를 해보다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저축 여력을 활용을 해서 7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 딱 10년 차가 됐을 때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같이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 여력을 잘 분산해서 노후 준비도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내가 꿈꾸던 드림카도 준비가 됐고, 그전에는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 혹시나 아프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건강 문제든 아니면은 건강했을 때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모두 잘 대비할 수 있게 보장의 밸런스까지도 같이 잡아드릴 수 있었던 상담이었어요.
1: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40대 골드미스 청취자님이시니까 10년 뒤면은 딱 50세. 인생 2막 시작인데 이때 이제 원하시던 드림카를 딱 뽑으셔가지고 또 멋진 제 인생 2막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미래 설계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건 채우고요. 잘하고 있는 건더 잘해서 균형 잡힌 재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굿모닝 굿나이프의 솔루션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점검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2: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3: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이티엔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사연 바로 또 만나볼게요.
0: 네, 지금 이번 사연은 남편분은 요식업을 운영 중이시고 아내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30대 후반 부부 상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작년에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셔서 그때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상환 금액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출을 줄일 게 없나 살펴보다가 부모님의 가입해서 물려주신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셨던 사연입니다.
4: 우리가 보면 요즘 마트 가보면 사실은 식자재 물가가 체감할 정도로 좀 높아졌거든요.
1: 엄청 그러니까 비싸요.
4: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 인건비 올라갔죠. 식자재 구입비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지금 대출 상환 금액은 우리가 뭐 줄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늘어나다 보니 현금 흐름의 여유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 사연 주신 부부도 기존에는 여유가 좀 기존에도 여유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상환금이 더 늘어나 버리니까 여기서 더 빠듯해진 상황이 된 거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서야 처음으로 부랴부랴 가계부 정리를 해보셨다고 해요.
4: 그런데 보니까 결국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보험료가 약 100만 원 정도인데요. 두 분이 하신 게 아니라 기존에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고 결혼과 함께 이제 부부가 이어받아서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공통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장 내용은 몰라요. 그냥 보험료만 매달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 상환도 상환인데 일단 두 분은 저축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 집만의 자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하고 그리고 보험도 내가 보장받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인데요. 어느 정도면 우리 가정에 부담이 안 될까요? 1번 30만 원, 2번 50만 원, 3번 100만 원, 4번 그때그때 다르다.
1: 보기 4번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1번부터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4번 그때그때 다르다.
0: 네, 사실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1: 그러니까 10만 원이어도 물려받은 보험은 내가 필요로 해서 가입한 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워요.
0: 맞아요. 이게 사실 가정마다 소득도 다르고요. 또 지출하고 계신 패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금액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장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보장 내용이 좋으면 보험료가 좀 부담돼도 아 이거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유지를 권해드릴 텐데 보장 내용이 엉망이면 아무리 보험료가 싸도 그마저도 좀 정리하라고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0: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가정은 사실 좀 문제가 많았어요.
1: 가게 운영하느라 살림 빠듯한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보험료가 100만 원이어서 더 힘든 우리 청취자님. 자, 그러면 그 보험 가입 내역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2: 우선 남편분 같은 경우가 종신보험 3건, 통합건강보험 1건, 운전자 치아보험까지 해서 총 4건에 56만 원 정도고, 아내분 같은 경우 좀 비슷하게 또 종신보험 1건, 암보험 1건, 통합보험 2건으로 4건에 44만 원 정도 납입 중인데요. 일단 기존에 부모님이 납입해 주시던 보험료를 본인들이 직접 내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납입은 어려웠는데, 부모님이 워낙 좋은 보험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열심히 그냥 납입만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일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 처방전 그럼 어떻게 써 주셨을까요?
0: 네, 일단은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부부 모두 통합보험에 즉 통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이 구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합보험 안에 실손 말고 나머지 특약들이 갱신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유지를 할수 있게 최소한의 조건으로 줄여서 이제 보험료를 좀 낮췄고요. 남편분은 종신보험을 3건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종신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게 좀 준비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 보장 외에는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좁은 보장들 그마저도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 근데 남편분 종신보험은 유지했지만 우리 반대로 저축목적이었던 아내분의 종신보험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아내분은 회사에서 단체보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납입 동시에 납입 중이던 개인 실손은 중지를 하면서 퇴직하기 한달 전에 재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보장이 너무나 좁고 부족했기 때문에 넓게 진단비 위주로 좀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내고 있던 총보험료 100만 원, 이건 얼마나 어떻게 줄어들 들게 됐을까요?
0: 자, 일단 남편분은 5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었는데 되게 뭔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점 다 보완하면서 32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됐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도 44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었는데 운전자 보험을 추가를 하면서도 약 18만 원 정도로 보험을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기존 100만 원이던 보험료는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남편분의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내서 유지하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요거는 5년만 더 내면 납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는 두분 합산 보험료가 37만 원으로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1: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 보험료 내면서 보장 유지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보험 점검만으로 거의 5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제는 좀 숨통 트이실 것 같고요. 가게 운영하시는데 좀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경제 단비와 같은 상담해주신 두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담은 계속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고사 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이어트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을 쓰고 오랫동안 잘 달리기 위해 러닝을 하며 좌우 밸런스를 신경 쓰는 요즘. 내 재무 상태, 내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균형 잡힌 안정적인 재무 상태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와의 맞춤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Never Be The Sa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7월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2도까지 올라 오늘처럼 더웠겠습니다. 특히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올라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가 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최대 40mm가량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심 국회대로 따라 막바지 좀 정체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 교차로 쪽으로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고 화구 고가 쪽으로도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8: 수도권의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9: 정부는 이 한반도 서남권에 지어질 80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 4개를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동건 기자입니다.
10: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1: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3: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조성합니다.
12: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13: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10: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14: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12: 대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4: 천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0년까지

0: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2: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3: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4: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3: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3: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0: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등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2: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우선열 기자입니다.
5: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 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7: 광주 시민입니다.
6: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5: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8: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이 대전환의
7: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입니다.
8: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전인 것입니다.
5: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기지가 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의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1: 정치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2: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10: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9: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1: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9: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12: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13: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대표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4: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에 섰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수단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15: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리에 앉기 전 고개를 먼저 숙인 홍 감독은 곧바로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감독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16: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7: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6: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15: 이로써 홍 감독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였던 계약 기간보다 7개월 정도 일찍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 개최국 멕시코에 무릎을 꿇었고 최약체로 평가받은 남아공의 덜미를 잡히며 32강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로 무너졌던 홍 감독은 이번 두 번째 월드컵 도전마저 실패로 마무리했습니다.
16: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5: 홍 감독이 사퇴를 발표한 시각 선수들은 호텔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몰려나와 선수들을 배웅했지만 선수들은 웃지 못한 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사퇴와 함께 축구대표팀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사건이 2년 전에 고발됐었는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0: 우선 이런 감독 선임
1: 홍명보 감독입니다.
0: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3: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2: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익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국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6: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5: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5: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9: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40원대 중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2원 오른 1,545.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이상 1,50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49원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9일 이후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이후로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도 두 달여 만에 2,000원대 아래로 진입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담이 상당하다는 소비자 반응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서울 서초동 일대 주유소에 붙은 가격표들. 한때 2,000원을 넘겼던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가격이 이제 1,900원 후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인 서울 일대 평균 기름값이 두 달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 모두 전날보다 40원 정도씩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각각 1980원, 19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1,800원대인 곳도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더욱 싼 주유소에는 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난 27일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 인하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경유 판매가도 하루 전보다 각각 20원 넘게 떨어지며 1,960원과 5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주유를 해야겠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옵니다.
12: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비싼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시간을 갖고서 이제 조금 천천히 늘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1: 다만 그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였던 비축분이 주유소에서 팔리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를 확실히 체감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13: 단기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1: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13: 예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이행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11: 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 등도 여전한 가운데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가긴 당분간 힘들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또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수천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계획이라서 이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호남 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된 걸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 반도체의 경우에 삼성과 SK가 서남권, 그러니까 호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하고 두 기업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한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대변인님.
4: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오늘 밝혔는데요. 저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가 되는
5: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입니다.
4: 총 2천조 플러스 알파의 투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것인데요. 향후 수십 년이나 혹은 그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 재편된 것이고 그렇게 오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이제 계획이 된 겁니다. 이것도 메가톤급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건데요. 전국을 유기적인 반도체 그리고 AI 생태계를 묶어서 1급 체제를 탈피하고 권역별의 강점과 자원을 고려해서 이제 이 첨단 산업의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호남 지역에만 강조를 했지만 사실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프로젝트 그리고 피지컬 AI 프로젝트가 전국에 굉장히 골고루 균형 있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은 이제 호남 지역에 아마 정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첨단 패키징, 그다음 후공정, 그리고 동남 대경권은 소부장 혁신 거점, 제조 AI 등 전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서 저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에서 잘 만들어낸 아주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는 게 전국의 어떤 도시 이름들이 이제 다 들어가긴 했는데 투자 비용만 보면은 이제 호남 지역이 가장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5: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6: 메가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연간 SK 하이닉스와 삼성

0: 운전자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향후 뭐 3년간 630, 한 1,800조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 메가사이클에 대비해서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두 기업이 공히 서남권, 지금 뭐 호남으로 특정되고 있는데, 호남에 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두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지도라는 미명을 대고 있는데, 그런 다른 정치적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이건 따져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반도체 추가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뭐 호남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두 지역으로 특정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지역에만 800조가 넘는 반도체 추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점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력과 용수, 인력 유치, 또 R&D 인프라 이런 것들이 꼽힌단 말이에요. 과거에 호남이 그러면 탁월하게 두 기업을 유치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기업이 왜 갑자기 호남으로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좀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야당 인사들이 일제히 오늘 비판을 했는데 정광재 소장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청 대결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정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2: 아니, 이거는 저는 우리 민간 기업들을 굉장히 모독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기업, 초일류 기업으로 꼽히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기업이 민주당,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지만 그 전당대회용으로 총알을 쓴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고도화된 경영 능력으로 이두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주가도 높고 또 이제 나스닥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런 수백조 원이 투자되는 특히 이 대기업 초일류 기업이 그 어떤 특정 당의 전당대회용으로 쓰여진다? 그거를 이 기업에 있는 경영진이나 이 회사 주주들이 그걸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배임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주 배임 혐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1원이라도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게 수백조 원이 투자되는 이런 투자 결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생존을 다투고 있는 회사가 매우 정교하게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을 수차례, 수년 동안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 말고도 또더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투자 결정을 할때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매우 정교하게 심의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초일류 기업, 세계적인 기업에서 투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당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 인사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면서 정치적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시면 우리 집권 여당의 인사들의 그 재산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2: 이렇게 전 우리나라 국가 미래가 달린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쟁으로만 일삼치 마시고 좀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향후의 먹거리, 산업 재편을 생각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1: 예상보다 오늘 굉장히 큰 이벤트였습니다. 국민 보고 형식으로 이제 국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한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지나치게 정치 공방이 되는 거에 좀 걸림돌로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0: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 논리로 포장되게 되면 정부나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 모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특정 지역으로 두개 기업 모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전 올바른 방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해당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과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는가. 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을 좀 분산시키는 투자 결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 예.
0: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와 지금과 과연 두 기업이 판단하는 투자 추가 지역의 선정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두 회사 회장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처음 결정했었을 때와 지금 이 호남으로 결정했었을 때 과연 호남의 전력 기반이라든가 용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나아졌길래 호남 지역에 투자가 집중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탁 찍어서 여기에 언제까지 투자하겠다라고 구체적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6월 말로 정해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뭐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도 증명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내일부터
0: 싶습니다.
1: 이제 그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이제 지역별로 돌면서 또 설명을 한다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셨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오늘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을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이제 축하해서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봤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2: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90도 인사를 하셨는데요. 아마 네. 그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우리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함께 고민하고 제공을 해서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 혹은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산업이 개편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뭐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발전이라든가 여러 반도체 발전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가 잘 지탱되고 있는데 그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기업과 또 정부의 노력과 투자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미래를 또 내다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그런 결단, 투자에 대한 결단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해외도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투자해 주는 것에 대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제 인사를 예. 드린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우 가슴이 찡했습니다.
1: 그러니까 마음 먹고 오늘 아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강원식 비서실장이 큰절하려던 거를 막 말려가지고 이 정도 인사했다고 그러던데요.
0: 근데 큰절했었으면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이 환영하는 자리에 가서 90도 인사하니까 이건태 의원인가요? 과공 비례라는 말로 그런 거 왜 했냐 이렇게 했을 던 기억이 나는데 예.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서 두 회장에게 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예. 그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예. 뭐 국민적 영웅이다, 국가의 영웅이다 이렇게 그 뭐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기서 큰절한다라고 했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90도 인사 정도만 한 게 저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두 분의 결단, 투자 결단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SK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투자도 좀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네. 투자를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진심으로 표현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보기 힘든 장면까지 보고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홍명보 감독에 빗대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도부는 장 대표 거취를 놓고 다시 공개 충돌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결과는 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작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감독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감독 교체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5: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저는 기억나는 건
4: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5: 또 당직자들 통해서 당내 조롱이나 하는 그런 것들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 여기 지금 공개 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을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1: 예. 최고의 장면까지 보셨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월드컵 32강 진출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걸 그러니까 조직 또 인사 실패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가 거울을 보면서 할 말인 것 같다라면서 이제 되받아친

0: 건데 이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지금 아까 장동혁 대표의 저 말씀을 듣고 저는
2: 임재현
1: 장동혁 대표가
2: 더불어민주당
1: 웬일로
2: 선임
1: 자기 고백을 하고
2: 부대변인입니다.
1: 자 반성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어가 어떻게 하필 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에 선출된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당 내외에서부터 사퇴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왜? 그냥 사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에 윤허게인과 절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뭐 부정선거론자들과도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15%까지 지지율 내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리고 나서 또 지방선거에 앞두고 미국을 가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었고 이 내부에서도 정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부를 자기를 흔드는 사람들 숙청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여전히 저렇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작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감독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감독 교체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게 딱 장동혁 대표를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0: 예.
1: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교체하란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0: 어쨌든 여기 우리 포커스 나이트 나온 패널들도 지난주에도 그랬군요. 홍영보 감독을 장동혁 대표한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한동훈 대표도 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3: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비유하는 게
0: 예.
3: 물고 물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할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먼저 좀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과 이 장동혁 대표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홍명보 전 감독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2: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3: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홍명보 전 감독이 쓰리백을 고수하면서 이번 그 월드컵에서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자꾸만 고수하는 것 같아갖고 그 공소 취소를 자꾸만 고수하면 본인도 대통령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계속 이제 홍명보 감독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이 장동혁 대표 거취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습니다. 장 대표가 기강잡기에 나서겠다라면서 이제 징계 카드를 꺼내니까 이제 더 갈등을 좀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입원을 한 8일 정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어떻게 보면 건전한 야당으로서 어떻게 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믿음은 이제 깨진 거죠. 무슨 고민을 하고 계셨냐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제 기강잡기. 예를 들어 나를 반대하는 자, 나한테 뭐 대드는 자 이제 모두 다 제대로 징계시키겠다라고 결심하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놀라운 문자가 또 공개가 됐어요. 당직자분이 어떤 모 의원에게 예를 들어 뭐 약간 그 징계 대상 명단이라고 하는 저런 뭐 문자
0: 강명구
1: 네.
0: 조직부총장이죠, 국민의힘.
1: 예,
0: 예.
1: 그렇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당의 조직부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당직자에게 저런 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분을 조치를 해야 되고 뭐 그것도 또 뒤에 보면은 여긴 잘려서 안 나왔지만은
0: 예.
1: 너무 센 조치라면 또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 정도로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게 뭐그그 오히려 저게 약간 칭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오히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당직자분들 아 저기 왜내 이름이 없냐 안타깝다라고 아쉬움을 표할 만큼 지금 나와
0: 예.
1: 있는 저분들이 오히려 영웅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만큼 이게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장동혁 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은 오롯이 그분들의 더 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의 핸드폰 이 최고위 회의 때 이제 이게 노출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그 규제 대상이 배현진, 진정호, 김종혁, 박상수, 한기호 의원의 이제 이름이 써져 있었고 여기에 꼭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적힌 문자란 말이죠.
3: 최고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최고위원회 전원 사퇴 또 당대표 사퇴 요구가 국민에게 생중계다 되다시피 하고 또 당내에서 자꾸만 그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면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국민의힘이 더 쇄신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정책의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역시 국민의힘이 낫구나라는 그 이런 이미지들을 구축해도 모자랄 시점에 자꾸만 당내 징계 같은 이슈들로 우리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당내 징계는요.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 있지만 과연 그 징계를 밀어붙일 정도의 권력이 공고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징계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또 해당 의원들이 당원이 법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나 배현진 의원처럼 가처분이 인용돼서 오히려 당대표의 리더십만 더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무리한 정치 행보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저 문자 내용대로라면 분명히 조치는 있을 건데 중징계보다는 주의 처분이라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 앞으로 어떻게 이 징계 사태가 이어질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적통 논쟁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4: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6: 본인의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5: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노사모에 가입해서 쌀입이라는 필명으로 활동도 했었고.
0: 자, 이렇게 이제 두 의원의 이야기만 딱 들으면 진실 공방 양상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졌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정청래 전 의원은 전 대표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1: 저도 뭐 사실관계 확인은 저 두 분 말 중에 아직은 잘 확인은 못했고요. 근데 2026년에 때 아닌 적통 논란이 민주당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DJ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그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한 번도 이 네 분에 대한 철학과 그 존경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적통 논란이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가야 적통입니까?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인연이 있었어야 적통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인연이 있어야 적통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있어야 적통인지 그 적통이 기준도 없고 뭐 해석도 없고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내가 어디에 적통이고 어디에 뭐 순혈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 후보들께서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집권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도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발맞춰서 집권 여당다운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통 논의는 이제는 지지자들도 보면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0: 예, 어쨌든 지금 적통론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일단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근데 이 발단은 정청래 전 대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 적통론 논란이 김민석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 이걸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사실 21세기 민주정당에서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표방한다는 민주당에서 누가 누구의 적자니까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편에선 그 사람 적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변에는 저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0: 그렇지 못했느냐를 두고 그 사람은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박주원 의원도 오늘 참전을 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적통은 김민석 총리다 라면서 이제 가세를 했는데 계속 이어지네요. 적통성 논란이.
2: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가 서른 초반인가요? 그때 이제 영입해서 이제 영등포구의 지역구에 이제 의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은 누가 더 오래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좀 건전하게 우리가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이 네 분의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는 게 다 맞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 거기서 아닌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그 지지율을 또 높이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발맞춰서 보좌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하고 건전한 건강한 논의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은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증축을 원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노선 갈등이 계속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민주당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발언 과정에서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욕하는 것은 노무현을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장자가 누구냐 이걸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 2009년에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정치적 비판을 했던 분들이 이른바 민주당에 있는 진보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분들 그래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패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17년 전에 본인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민주당 안에서 이거 보는 마음은 더 착잡할 것 같은데.
2: 네, 저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이었고 민주당원이었었던 적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민주당과 굉장히 우호적이고 전직 우리 대통령 분들을 다 존경했고 또 일도 함께 하셨던 소중한 분이시죠. 근데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께서 49.4%로 당선이 되셨는데 70% 가까이 국정운영 지지율을 높였으니까 그 분들을 모두 다 함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한 진영의 이제 대통령이 아니시죠. 우리 전국이 국민의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때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나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지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지지자시라면 또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하는 거라면 잠시의 그런 비난을 조금 접어두고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게끔 좀 지지하고 도와주고 뒷받침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 하나로 뭔가 단어 하나 말 하나 갖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예전에 어쨌든 우리가 대표하는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조금 더 봉합하고 다독이면서 좀 어른다운 풍모로 선생님다운 풍모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제 나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진 게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용역 촉법 평론가라고 하는 분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이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누구를 뭐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 누구를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 정도로 그런 것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거의 70살이 되시는 사회적 어른 아닙니까? 또 진보 진영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립치 평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평론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한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이게 어른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나.

0: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본인도 집에 가서는 아이 그 표현 괜히 썼나라고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1: 네.
0: 들기도 했습니다.
1: 어쨌든 이렇게 이제 친문 친노 대뭐 친명 이렇게 이제 갈린 구도 상황에서 어쨌든 수요일 날 이제 이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2: 네.
1: 여기서 좀 갈등의 해법이 좀 나올까요?
2: 이 만남은 오래전에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순방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 등등이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와서 이제 계획의 실현이 된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두분 전직 대통령께 조언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신다던가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히나 이번에 뭐 적통 논란이라던가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의 갈등인 것처럼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번에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적절한 메시지가 나와서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은 홍명보 감독이 두번 모두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12년 전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대권 기자입니다.
3: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4: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5: 홍명보
4: 생각을
5: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4: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6: 긴 잠을 못 자면서
5: 홍명보
6: 생각했던 거를
5: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6: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3: 두 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7: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5: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7: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3: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았지만 두 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1: 축구 국가대표 공식 서포터즈 붉은 악마가 홍명보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붉은 악마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만약 과거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우리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라며 대표팀을 두 번 지휘하면서 또다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 팬을 유린한 홍 감독은 더 이상 대한민국 축구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8: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귀국에 맞춰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에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표팀이 귀국하는 내일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을 상대로 한 협박글이 잇따라 온라인에 올라오고 공항 내 혼잡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경비 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서 조롱과 풍자가 섞인 홍명보 밈으로 이어졌습니다.
8: 이렇게 감독 개인에 대한 분노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3: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5: 한국인 사신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어. 그
9: 유튜버 감독 영상입니다.
5: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3: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10: 저희도 솔직히 지금
9: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0: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코칭 스태프.
3: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11: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전을 한번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3: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사령탑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시선은 이제 축구협회로 쏠립니다.
8: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12: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9: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2: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3: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14: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9: 이종훈
14: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13: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사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15: 회장 선거를 할 때
9: 최동호 스포츠 축구
15: 관점이 면두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13: 대의원 중심의 간접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월드컵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은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막 전에 정한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선수들은 기본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수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2강 진출 실패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부금 성격으로 약속한 라운드별 추가 포상금은 없습니다.
8: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6: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18: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9: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16: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 경기 수원건선경찰서는 이른바 마약 의심 영상 속에 등장한 30대 남성 A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도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앞선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감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에서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산업계 곳곳에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월요일 오전 출근한 직원들로 분배해야 할 시간, 카카오 본사 앞이 한산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 노조가 로그아웃데이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창사일의 첫 부분 파업 이후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휴가 제도 등을 활용해 근무를 거부한 겁니다.
20: 누군가의 보상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차별이 될 것입니다.
9: 서승욱 화섬노조 카카오 지회장입니다.
20: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9: 카카오노조는 카카오 등 5개 법인 임직원의 3분의 1, 2,1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사 측은 본사 기준 800명 정도, 대략 20%만 파업을 위해 연차를 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 주장의 핵심은 기존 주식 보상 제도와 함께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이른바 N% 성과급 합의 이후 비슷한 요구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장 기준 국내 최대 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인상과 더불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최근 합법적 쟁의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과반 이상의 파업 찬성을 얻어낸 데 이어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규모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6시간 파업으로 대략 3천억 원 수준의 손실을 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대미관세 부담에 중국의 전기차 공세 등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브랜드 가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1: 저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기업의
9: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21: 국가 경제적으로도 결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성과급 이슈가 파업으로 번지는 것은 좀 자제하고.
19: 여기에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며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8: 네, 오늘 발표된 정부의 프로젝트대로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0: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에 메모리 반도체

0: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 전력과 용수는
2: 전영현 삼성전자
1: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0: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2: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3: 가지 않고도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6.3기가의 전력과
2: 김성환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4: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5: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 꼬지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0: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6: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뒤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적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하며 다른 지방 정부도 지역 특색에 맞는 핵심 산업 육성 투자 방안을 연구해 주길 부탁한다며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신규 반도체 산업 후보지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알짜배기 산업이 호남에 집중되면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호남으로 결정되자 다른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원에 내주겠다는 파격적 제안까지 내걸었던 경북 구미에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8: 뭐 좋은 일자리, 또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7: 반도체 산업이 여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집중된 만큼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9: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은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인지
2: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입니다.
9: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7: 충청권에서도 호남은 최적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정부가 기업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0: 종합적인 그런 계획 하에
2: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입니다.
10: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서 적지가 아닌 그런 전남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
7: 경기에서는 용인 등의 기존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비수도권 입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합니다.
11: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공론화를
2: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입니다.
11: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려고 했던 거죠. 왜 용인에는 공론화 주장을 하고 호남에 대한 신규 투자는 공론화하자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7: 수도권 집중 해소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 정부는 향후 3년을 피지컬 인공지능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일강, 초격차를 언급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2: 정부가 3년 안에 피지컬 인공지능 1강, 즉 세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범용 모델을 개발합니다.
13: 1강이 되기 위해서
2: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생각합니다.
13: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 피지컬 AI를 지정해서
12: 가장 큰 과제로 데이터 부족을 꼽았습니다. 10만 년치 데이터를 확보한 생성형 AI와 달리 피지컬 AI 데이터는 만 시간 수준이라며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AI 로봇 기업 대표들은 즉각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현장 작업자의 동작을 원시 데이터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4: 가슴팍에 그 바디캠을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카메라의 시야각에 들어오는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정부가 그 데이터를 마치 쌀을 수매하는 것처럼 수매를 하시는 겁니다.
12: 최근 오픈소스로 공개한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기업 대표는 연합군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 프로젝트를 피지컬 AI에도 만들어달란 요구입니다.
15: 연합군이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1위를 계속 수정할 수 있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 아예 피지컬 AI 기반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수출 모델을 새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6: 공장을 턴키로 지어줄 수 없느냐 이런 노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이 만든 수요가 아닌 저희가 수요를 직접 만들어서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이다.
12: 피지컬 AI 1강이라는 정부 목표에 현장 기업인들은 구체적인 전략과 자신감으로 화답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6: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정치 활동에 쓰일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이 제공돼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기도비 명목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규칙의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일부 혐의만 기소된 건데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재작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교유착합수본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18: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19: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당원과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셨어요?
18: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가입시킨 거 아닙니까?
7: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대선뿐 아니라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 총선을 전후해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 동원으로 국민의힘 선거와 정당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이 총회장의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사건의 경우 5년인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수부는 정점인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규위착 혐의는 물론 횡령과 조세 포탈 등 기타 의혹 수사를 향해서 뻗어나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포함됐는데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된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수사 대상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21: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2: 권영진 2차 종합특검보입니다.
21: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20: 김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2: 불법 영장에
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2: 체포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20: 특검은 당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서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던 사건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23: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박성원 야당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20: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입건됐던 나경원 의원까지 합치면 체포방해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등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강제 소환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4: 내년 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도 원력 요항을 살펴보면 내년 주 5일제 직장에는 대체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모두 셈했을 때 119일 쉬게 됩니다. 연휴가 가장 긴 기간은 설 연휴로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추석 연휴는 사흘입니다. 올해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휴일은 이틀이 늘어난 72일입니다. 더위가 다시 강해지면서 서울에 열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장마는 모레 제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5: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양산과 모자, 마스크로 뜨거운 햇볕을 피합니다.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는 열흘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15곳과 인천 강화, 세종, 충북 청주, 충남 공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은 32.5도까지 올랐고 경기 하남 덕풍동은 35.3도, 충남 공주 유구읍은 34.5도를 기록하는 등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여름 수준의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6: 30일 화요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 내륙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곳이 많겠습니다.
25: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어진 장마는 모레 제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수치예보 모델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수요일쯤 제주까지 북상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남쪽의 열대 요란이나 저기압 발달 등 기압계 변수가 많아 장마 시작 시점은 유동.

0: 적입니다.
1: 장마철 시작은 비열 유무뿐만 아니라
2: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 등 기압계가 형성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기압계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0: 장마가 6월을 넘긴다면 기상청이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7월 장마가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지난주 서유럽을 가마솥 더위로 몰아넣었던 열 도움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독일과 체코, 폴란드 등지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살수차로 몰려드는 사람들. 몸을 흠뻑 적셔도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늘을 찾아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에어컨이 귀한 유럽의 폭염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5: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에어컨이 없어서 낮에는 커튼을 쳐두고 밤에는 시원해지라고 창문을 열어둡니다. 미국인 학생입니다.
4: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는 달리기 코스를 그늘로 옮기고 사이클 거리를 단축해야 했습니다. 폭염에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이건 너무 심합니다. 기온이 10도 정도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지원 스태프입니다.
4: 브란덴부르크 기온이 42도에 육박하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체코, 폴란드도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유럽을 달궜던 습한 열돔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례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5: 땀을 흘리고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번 폭염은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체온 조절이 힘들어서 더 힘든 겁니다. 피터슨 아일랜드 메이누스대 기후연구소장입니다.
4: WHO는 지난주부터 고온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유럽에서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더위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경고하며 냉방기구 보급이 부족한 유럽의 폭염 대비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6: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최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낮 12시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근처에서 연습용 수류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기폭장치가 제거돼 폭발 위험은 없는 연습용 수류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류탄을 수거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 뜻을 밝혔는데 다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은 표류하고 있어 민주당의 단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27일째.

0: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고 동시에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1: 직무유기야 허위보고
2: 더불어민주당
1: 책임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0: 그동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면피용이 안 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재선거 카드를 또 외쳤습니다.
3: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0: 선관위 개혁엔 한 목소리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시안을 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원구성을 매듭짓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허울종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2: 한병도
1: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0: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4: 우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0: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했다며 민주당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국회의장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당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적자인지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충돌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갔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7: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걸 봐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6: 과거 비슷한 의혹 제기에도 언급을 자제하던 정 전 대표, 이번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다고 강조했습니다.
8: 네, 사과하시겠죠. 제 앞에서 백원 의원이
2: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들고
8: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봤고요.
6: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은 원치 않은 재건축으로 규정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도 집안 싸움은 확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내란 세력의 이익인 파면은 부적절하다 등 날선 목소리와 함께 이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9: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2: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9: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6: 하지만 친청계는 범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강한 보안 사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돌렸습니다.
10: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6: 지금의 민주당 노선 투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였단 반론도 있지만 이 분열상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퇴 요구는 또 반복됐는데 장 대표는 징계 으름장을 앞세워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0: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또다시 불거진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이번에는 장 대표의 앞선 발언이 시비가 됐습니다. 징계 관련 언급을 하며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2: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전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3: 생각합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 방권파 최고위원들은 헛웃음으로 시작해 아전인수란 발언이란 비판, 본인이나 사퇴하라는 고성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1: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로 의견을 모아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징계 언급은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해명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나왔는데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로부터 받은 징계 대상자 실명 언급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 활동을 멈췄던 당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을 고리로 한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버티기에서 굳히기로 들어간 기류입니다. 본격적인 징계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선거 전과 같은 내홍 블랙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이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남에 따라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성윤 특파원입니다.
6: 사고 이후 72시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도 기적적인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등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활동에 나선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진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다급한데 여진이 이어지고 연쇄 충격으로 건물의 각 층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며 주저앉은 탓에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구조와 구호 지원에 숨통이 트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3: 생명을 구하고 집을 잃었거나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머물 대피소를 건설하는 중대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입니다.
6: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3: 우선순위는 식량 지원, 의료 지원, 임시 거처 마련, 앞으로 며칠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생활용품 지원입니다. 스테파니아 크리스타리, 유엔 재난평가 조정단 부팀장입니다.
6: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엔은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베네수엘라는 잇따라 덮친 강진 피해 현장에서 필사의 수색 작업 속에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 32시간을, 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뎌내다 무사히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3: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허에 갇힌 이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여러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더딘 구조 작업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7: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대령입니다.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군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크게 줄고 무인 로봇과 AI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구상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방부가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군이 2040년까지 단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의 징병제 형태는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 혹은 복무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인 기술집약형 부사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처는 징집인원의 절반만 모병으로 전환해도 매년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고요. 또 취업이 어렵고 당장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청년들이 결과적으로 모병제를 강요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산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6월 29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글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듀엣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데어 린덴바움,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글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21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함께 연주한 겨울 나그네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세에스24 문화재단이 2024년부터 시작한 한세 클래식 리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주였다고 하죠. 여름에 듣는 겨울 나그네라는 제목이었다고 하네요.
1: 이 마티아스 괴르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겨울 나그네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곡을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죠.
0: 2024년에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성남 아트센터에서 겨울 나그네 공연을 가졌고요. 괴르네는 아프리카부터 북극해 인근의 노르웨이 섬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0: 괴르네는 이 연주회가 끝난 직후 선우예건과는 100살까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고 큰 만족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독일 가곡을 주로 부르는 성악가들은 독일 오페라와 종교음악도 즐겨 부르는 편이죠. 마티아스 괴르네도 그런데요. 그가 부르는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파파게노의 아리아, 나는야 세자비,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벌써 다 이긴 셈이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부릅니다.

0: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빠빠게노 아리아, 나는야 세자비,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백작의 아리아. 아이자 빈타라 가우자. 벌써 다 이긴 셈이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괴르네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네요.
1: 2019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독일 가곡 리사이틀을 여러 곳에서 가졌죠. 이때 연주가 좋았는지 두 사람은 2021년에 독일 가곡 음반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0: 확실히 이렇게 무대에서 같이 연주를 하면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 음반 녹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너무 중요하니까요.
0: 이게 또 이 아티스트 중에서 또 그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조수민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어떤 행사에서 봤는데 너 내 콘서트 게스트를 나올래? 이런 즉흥적인
1: 그렇죠.
0: 것들을
1: 잘하면은
0: 또 상상을 해서 같이 협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해버리니까.
1: 이 정상급 피아니스트가 가곡 무대의 반주자로 나선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협연이나 독주회만 해도 바쁜데 가곡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력을 어느 정도 접어야 되니까요.
0: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괴르네와 조성진이 함께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곡 저녁 노을 속에서 임 아벤드로트,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의 노래,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2: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몽주나 콩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2: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2: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5: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7만 명으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7: 골든타임이 지남에 따라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사고 이후 72시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도 기적적인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등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활동에 나선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진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다급한데 여진이 이어지고, 연쇄 충격으로 건물의 각 층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며 주저앉은 탓에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구조와 구호 지원에 숨통이 트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9: Estamos en horas críticas, en horas cruciales para seguir rescatando vidas y para la edificación de campamentos donde puedan estar aquellas personas que perdieron sus hogares o aquellas personas que en este momento no pueden regresar por alguna razón a sus viviendas y a sus hogares.
8: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0: Las prioridades básicas en ese momento son en el sector de alimentar, asistencia alimentaria.

0: alimentaria, sector de salud, asistencia médica, alojamiento para la gente que ha perdido casa y están viviendo en la calle, y también cosas básicas que le pueda permitir vivir de forma digna en esos próximos días.
1: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엔은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중국이 지진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에 1억 위안, 우리 돈 227억 원 규모의 긴급 무상 구호 물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금 지원에 이어 1억 위안 규모의 긴급 무상 구호 물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호 물자는 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에 사용되고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수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적십자회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잇따라 덮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에서 필살 수색 작업 속에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서 32시간을,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디다가 무사히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5: C'est pour ça qu'on fait tout pour essayer de les réhydrater et leur passer des différents médicaments pour c'est une extraction du coup qui est très lente. Ça va prendre plus de temps qu'une extraction simple.
4: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또 공습에 나섰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 실무회담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데 언제쯤 진짜 마침표가 찍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촉발된 위기가 고비를 넘겼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란과의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Discussions are ongoing, particularly at a technical level of how to get inspectors in, the downblending and the other pieces that are focused on ensuring Iran never has a nuclear weapon.
6: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 통제할 경우 인프라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를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이 확보해야 해협이 재개방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함에 타라프 다르하스트 미코남 키 다르 모주에 무디리에테 탕게 호르무즈 와 타르티바티 키 바라이 바즈구샤이 탕게 호르무즈 아스 수이 줌후리 이슬람 이란 에타카즈 미셰.
6: 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철수시켜야 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스위스 고위급 회담에서 미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실무 협상은 핵 문제가 아닌 해협에 집중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격 중단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반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이번 주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도하에서 오늘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평화 합의안 서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프레스 TV는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과 마즈달 준 일대의 지하 터널을 공습해 간신히 마련된 영내 평화 분위기를 전면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실이 작전에 앞서 미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하자 이번 군사 공격이 사실상 미국의 묵인하에 자행된 공격이었다며 명백한 레바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이란과 레바논이 최근 미국이 이란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분쟁 통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의 이카나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28일 레바논의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측의 합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분쟁 통제기구 설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양해각서는 강제로 축출된 레바논 피난민의 귀가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점령지 철수가 최우선 조건으로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어제보다 40.06원 떨어진 리터당 1,985.1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균 경유값도 39.99원 하락해 리터당 1,970.52원을 기록했습니다.
3: 일본 자위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를 1년 가까이 쓴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2: 중국계 해커가 심은 것으로 의심되면서 기밀 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9: 지난해 2월 효고현 이타미 씨의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중부방면 총감부에서 한 대원 PC가 느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PC에 연결됐던 USB에서 악성 코드가 확인됐습니다. 감염된 USB는 총 6개, 자위대 총간부 PC 480대 중 50대 넘게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부대 지휘 명령 등 극비 정보를 다루는 폐쇄망에 접속된 것도 있었습니다. 감염된 바이러스는 중국계 해커 집단이 과거 사이버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계 해커가 바이러스를 USB에 심어서 일본 정부 기밀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위대에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USB가 발견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USB를 쓰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안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악성 코드는 자기 복제 동작에 머무르는 고전적인 것이었으며 정보를 빼내 외부로 보내는 기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0: USB 메모리를 접속した 시스템에 말웨어의 확산은 見られなかったことから 陸上自衛隊の システムへ 영향은 없었다고 報告을 受けております.
9: 기밀 자료 유출은 없었다는 일본 정부 해명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자위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감염 USB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싼 값에 팔리고 있어 민간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첨단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AI 기업들의 이익 분배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놓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최근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결국 고용 불안정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실업률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본소득이나 AI 쿠폰드, 디지털 배당금 등을 거론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제안은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2: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AI will displace human labor at a very large scale. If that happens, supporting those displaced will be a moral imperative of historic proportions.
11: 업계에서는 OpenAI도 AI 기업들이 나서 공공 자산 펀드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AI 이익 분배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13: And we're talking about giving back something to the public. And if we do that, the public will become very rich.
11: 민주당에선 AI 기업들의 지분을 50%까지 넘겨받아 7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AI 기업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나 세수 부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는 겁니다.
14: Just remember that these are American companies. Their success benefits the stock price of which many Americans are investors in. It generates taxes of which helps many Americans.
11: 무엇보다 과도한 이익 분배가 AI 혁신을 저해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특히 취약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3: 공동 개최국 캐나다가 남아공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2: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15: 역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캐나다가 남아공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는 유효 슈팅에서 7대1로 남아공을 압도했지만 골키퍼와 수비수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결승골은 손흥민의 LAFC 동료 유스타키우가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유스타키우는 수비 맞고 흘러나오는 공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남아공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역대 월드컵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캐나다는 네덜란드 대 모로코전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16: The atmosphere was amazing. When the goal happened, like it just felt like everything exploded. Just like jumping up, celebration.
15: 이강인이 스페인 매체가 선정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입 후보로 꼽히는 이강인이 조별리그를 뛴 미드필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드필더 중 파워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스페인의 로드리였고 베스트 11 공격수로는 메시와 해리케인, 음바페가 뽑혔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선 계파 갈등을 넘어 누가 당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적자인지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충돌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갔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퀴즈를 자처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적통을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직격한 겁니다.
18: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17: 과거 비슷한 의혹 제기에도 언급을 자제하던 정 전 대표, 이번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100%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이 서글프다고 강조했습니다.
19: 네, 사과하시겠죠. 제 앞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종이 뭉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봤고요.
17: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층은 원치 않은 재건축으로 규정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도 집안 싸움은 확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다. 내란 세력의 이익인 파면은 부적절하다 등 날선 목소리와 함께 이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20: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17: 하지만 친청계는 범민주 진영 내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핵심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강한 보안 사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이 검찰개혁 지연의 책임을 김 총리에게 돌렸습니다.
21: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17: 지금의 민주당 노선 투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였단 반론도 있지만 이 분열상은 위험 수위까지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2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운동반장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선안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4: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3: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 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7: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 꼬지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3: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란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7: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0: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1: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1: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뒤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적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호남, 충청, 영남권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각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며 이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을 피지컬 인공지능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일강, 초격차를 언급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정부가 3년 안에 피지컬 인공지능 1강, 즉 세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범용 모델을 개발합니다.
6: 1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 피지컬 AI를 지정해서
5: 가장 큰 과제로 데이터 부족을 꼽았습니다. 10만 년치 데이터를 확보한 생성형 AI와 달리 피지컬 AI 데이터는 만 시간 수준이라며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AI 로봇 기업 대표들은 즉각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현장 작업자의 동작을 원시 데이터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7: 가슴팍에 그 바디캠을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카메라의 시야각에 들어오는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정부가 그 데이터를 마치 쌀을 수매하는 것처럼 수매를 하시는 겁니다.
5: 최근 오픈소스로 공개한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기업 대표는 연합군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 프로젝트를 피지컬 AI에도 만들어달란 요구입니다.
8: 연합군이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이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 아예 피지컬 AI 기반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수출 모델을 새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9: 공장을 턴키로 지어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이 만든 수요가 아닌 저희가 수요를 직접 만들어서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이다.
5: 피지컬 AI 1강이라는 정부 목표에 현장 기업인들은 구체적인 전략과 자신감으로 화답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정치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빈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11: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0: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1: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3: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4: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했었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은 홍명보 감독이 두 번 모두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12년 전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 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9: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7: 두 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7: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두 번이나 잡았지만 두 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6: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사령탑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시선은 축구협회로 쏠립니다.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9: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1: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12: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11: 이른바 고리...

0: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4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1: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두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0: 대의원 중심의 간접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하고 이번 기회로 축구협회 내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거리 응원을 나온 인파로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997년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지난 30년 동안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충격적인 32강 탈락에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하자 붉은 악마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라진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게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과거의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팬들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4: 항상 선수들의 탓을 하고 자신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3: 그러면서 홍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팬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포함해 대한민국 축구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3: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붉은 악마는 항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베네수엘라는 잇따라 덮친 강진 피해 현장에서 필사의 수색 작업 속에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고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 32시간을,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뎌내다 무사히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6: C'est pour ça qu'on fait tout pour essayer de les réhydrater, leur passer des différents médicaments pour une extraction du coup qui est très lente. Ça va prendre plus de temps qu'une extraction simple.
5: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0: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한국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24 이어갑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4: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2: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5: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산강과 섬진강의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충분한 양의 물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하고 하수처리 수세 이용, 그리고 발전댐 등을 활용할 경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하루 65만 톤의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는 필요한 용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시설 연계 시스템도 효율화해서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란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7: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6: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6: 빠지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 급조된 정치 쇼였다며 메가 허풍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윤석 원내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발표했지만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다른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들러리로 보였다며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처방전을 먼저 써놓고 병력을 나중에 갖다 붙이는 답정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찰 없는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를 두고 그런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엔 전력이었다가 균형발전에 내란 종식 이야기까지 꺼내며 호남행을 거듭 언급했다며 병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 등 선언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 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9: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8: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10: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이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전인 것입니다.
8: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 기지가 될 AI 데이터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에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1: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삼성과 SK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랜 기간 전남과 광주는 대규모 민간 투자와 국가 전략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앞으로도 전남과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신규 반도체 산업 후보지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알짜배기 산업이 호남에 집중되면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다른 지역들은 거세게

0: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 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호남으로 결정되자 다른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땅을 3.3제곱미터당 1,000원에 내주겠다는 파격적 제안까지 내걸었던 경북 구미에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 뭐 좋은 일자리, 또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1: 반도체 산업이 여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집중된 만큼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3: 근데 오늘 발표한 것은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인지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1: 충청권에서도 호남은 최적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정부가 기업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4: 종합적인 그런 계획 하에 약간 전남으로 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서 적지가 아닌 그런 전남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
1: 경기에서는 용인 등의 기존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비수도권 입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합니다.
5: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공론화를 또 주장을 해서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려고 했던 거죠. 왜 용인에는 공론화 주장을 하고 호남에 대한 신규 투자는 공론화하자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1: 수도권 집중 해소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주나 콩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6: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6: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0: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하고 이번 기회로 축구협회 내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거리 응원을 나온 인파로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997년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지난 30년 동안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충격적인 32강 탈락에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하자 붉은 악마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라진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게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과거의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팬들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2: 항상 선수들의 탓을 하고 자신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11: 그러면서 홍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팬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포함해 대한민국 축구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11: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붉은 악마는 항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귀국에 맞춰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표팀이 귀국하는 오늘 인천공항에 기동대와 공장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을 상대로 한 협박글이 잇따라 온라인에 올라오고 공항 내 혼잡 상황이 우려돼 경비 강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인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3: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14: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15: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13: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익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7: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깎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24 이어갑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4: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3: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7: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 꼬제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3: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란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7: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8: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8: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0: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뒤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적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호남, 충청, 영남권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각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며 이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을 피지컬 인공지능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일강, 초격차를 언급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 정부가 3년 안에 피지컬 인공지능 1강, 즉 세계 1등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범용 모델을 개발합니다.
2: 1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 피지컬 AI를 지정해서
1: 가장 큰 과제로 데이터 부족을 꼽았습니다. 10만 년치 데이터를 확보한 생성형 AI와 달리 피지컬 AI 데이터는 만 시간 수준이라며 대규모 합성 데이터 생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AI 로봇 기업 대표들은 즉각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현장 작업자의 동작을 원시 데이터로 팔고 살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3: 가슴팍에 바디캠을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카메라의 시야각에 들어오는 매니플레이션을 할수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정부가 그 데이터를 마치 쌀을 수매하는 것처럼 수매를 하시는 겁니다.
1: 최근 오픈소스로 공개한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기업 대표는 연합군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규모 언어 모델 AI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 프로젝트를 피지컬 AI에도 만들어 달란 요구입니다.
4: 연합군이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이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아예 피지컬 AI 기반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수출 모델을 새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5: 공장을 턴키로 지어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이 만든 수요가 아닌 저희가 수요를 직접 만들어서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대한민국이다.
1: 피지컬 AI 1강이라는 정부 목표에 현장 기업인들은 구체적인 전략과 자신감으로 화답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정치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7: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6: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8: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6: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9: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0: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했었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하고 이번 기회로 축구협회 내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거리 응원을 나온 인파로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997년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지난 30년 동안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충격적인 32강 탈락에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하자 붉은 악마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라진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게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과거의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팬들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4: 항상 선수들의 탓을 하고 자신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3: 그러면서 홍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 팬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포함해 대한민국 축구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3: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붉은 악마는 항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 조롱과 풍자가 섞인 홍명보 밈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뭐하는 짓이야?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습니다.
6: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어. 그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5: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7: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에 대해 코칭 스태프.
5: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8: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5: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0: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5: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순차 귀국할 예정인데요. 별도의 행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6: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대표팀이 곧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요?
6: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이죠. 한 30분 전쯤인 새벽 3시 15분쯤 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착륙했다는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대표팀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진 않은데요.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대표팀이 모두 함께 귀국하지는 않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선수 8명 정도가 먼저 오늘 새벽 이 비행기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이정모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의 뜻을 밝혔죠.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니까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순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1: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0: 네, 기자회견을 읽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추첨 결과가 좋아서 기대가 컸던 만큼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도 컸기에 홍 전 감독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파장이 컸습니다. 대표팀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입국하는 만큼 오늘 공항에서 기자회견이나 별도의 공식 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2: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서 일부 선수단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한 30분 전에 도착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기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단이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정된 대로 행사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따로 인터뷰도 지금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모습입니다.
3: 네, 앞서 전해진 대로 모든 선수가 함께 입국을 하진 않는데요. 이강인과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8명의 선수와 함께 먼저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손흥민을 비롯한 나머지 선수가 함께 입국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취재진과 경비원들에 둘러싸여서 입국장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예, 행사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예고가 됐지만 조금은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가능했었는데요. 다만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단 현재 귀국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 네, 홍명보 선수 옆에 조현우 선수도 함께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현재 인천국제공항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2: 예, 현장에서 들어오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5: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4: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4: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8: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부

0: 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2: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5: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3: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6: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란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2: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8: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두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7: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 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7: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9: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토부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기업, 주거시설 등이 공존하는 거점 도시 조성에 나서며 산단 조성 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하고 기업 협력 아래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함께 추진하며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등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2: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0: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 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11: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10: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12: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이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전인 것입니다.
10: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 기지가 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에 가로챌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2: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정부와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남권의 신규 대규모 투자가 실제 가동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과 글로벌 공급망을 지켜낼 주역은 충청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하드웨어 실증 특구 지정과 충청권 수자원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국비 투자를 강력히 요청하며 초광역 상생을 역제안했습니다.
1: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어제 청와대 국민보고회에 대해 권역별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소속 대구 경북의원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이남 최대 인력 양성 기반과 1,700여 개의 소부장 기업을 갖춘 최적의 입지에도 TK를 검토 대상에서 패싱한 건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고 정치 개입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건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며 사류 정치가 인류 기업 목을 비트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이민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개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 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 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14: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13: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5: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3: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16: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17: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8: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했었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100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9: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3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1: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시차를 두고 입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2: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축구대표팀 귀국 상황 어땠습니까?
2: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새벽 3시 15분쯤이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45분쯤 일찍 도착했는데요. 새벽 3시 55분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8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죠.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니까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회견에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순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0분쯤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홍 전 감독과 시차를

0: 두고 조금 늦게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비난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1: 네, 홍정 감독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협박글도 올라와서 공항 경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공항이 좀 정돈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까지도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 팬들이 이곳 입국장을 가득 메웠었는데요. 이 팬들은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습니다. 홍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 차를 타는 순간까지 고함을 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TN과 인터뷰를 한 팬들은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홍 전 감독에게는 도대체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묻고 싶어서 공항에 나왔다면서 사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여시나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행사가 잡히지 않았던 만큼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2: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4: 우선 이런 감독 선임
5: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4: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6: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5: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6: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3: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익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산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7: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5: 민주당 의원입니다.
9: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0: 온전히
1: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2: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3: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5: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7: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9: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습니다.
6: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10: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천조
8: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0: 확장 프로젝트의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5: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12: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11: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 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0: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0: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4: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6: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7: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6: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5: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7: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8: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7: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9: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5: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 방해와 취재 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최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반

0: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필요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황부혜경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27일째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고 동시에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4: 직무유기야, 허위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5: 한병도 민주당 대표 제보대행입니다. 필요합니다.
3: 그동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면피용이 안 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재선거 카드를 또 외쳤습니다.
6: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0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5: 없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3: 선관위 개혁엔 한 목소리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시안을 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원구성을 매듭짓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7: 허울종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5: 한명도
7: 않습니다.
5: 민주당 대표
7: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3: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8: 우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9: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3: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했다며 민주당 강성 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국회의장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일부 혐의만 기소된 건데 정규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재작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0: 정규유착 압수본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11: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12: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셨어요?
11: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가입시킨 거 아닙니까?
10: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대선뿐 아니라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 총선을 전후해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 동원으로 국민의힘 선거와 정당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합수부는 이 가운데 이 총회장의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사건의 경우 5년인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수부는 정점인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규유착 혐의는 물론 횡령과 조세 포탈 등 기타 의혹 수사를 향해서 뻗어나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하고 이번 기회로 축구협회 내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거리 응원을 나온 인파로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997년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지난 30년 동안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충격적인 32강 탈락에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하자 붉은 악마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라진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게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과거의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팬들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3: 항상 선수들의 탓을 하고 자신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4: 붉은 악마 운영위원장입니다.
3: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2: 그러면서 홍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팬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포함해 대한민국 축구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2: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붉은 악마는 항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 조롱과 풍자가 섞인 이른바 홍명보 밈으로 이어졌습니다.
1: 왜 이렇게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습니다.
6: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어.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5: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7: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에 대해 코칭 스태프
4: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8: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4: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8: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5: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10: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4: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9: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고교 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언급한 구호가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 배재고와 광주 제1고의 경기. 배재고가 6대2로 앞선 8회 초 이런 구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여럿이 부르는 이 응원 구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매운동 역풍까지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연상케 하는 구호입니다. 아예 대놓고 탱크데이를 외치기도 합니다. 참다 못해 그만하란 고함이 터져나오고 심판도 제지에 나섭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지역 혐오성 응원 비판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재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선수단과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응원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해당 학생 선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며 배재고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시민단체가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에서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죽게 했다며 환기미술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부암동 주민들은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재단법인 환기재단을 재물손괴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CCTV를 통해 지난달 22일 작업자 2명이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미술관 측에 항의했지만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어제 낮 서울 도곡동과 역삼동 일대에 1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대 160세대 전기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겼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 건물 전체에도 정전이 발생해 전산 시스템이 한때 마비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화이트가 발령됐고 외래 진료 접수와 일부 예약 등이 수기로 진행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에서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 32시간을,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뎌내다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2: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0: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1: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허에 갇힌 이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여러 약물을 투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딘 구조 작업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0: 사망자가 늘어만다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양측이 회담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란은 향후 며칠 동안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3: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동결 자금에 대해서도 이란은 일부가 반환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해제됐다는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회담을 재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실무회담으로 계획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 이후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회담 시기를 이번 주로 열어둬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5: 고위급 회담과 병행해 기술적 실무회담도 열릴 겁니다. 우린 휴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할 이란 겁니다.
4: 외무부는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 등 양해각서의 여러 조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자국 전문가 대표단이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며칠간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의 도하 방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만큼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카타르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120억 달러 중 60억 달러가 해제돼 국내로 반환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미국과 카타르 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핵포기 압박에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에 따라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이란 내 강경파에서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최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V코스피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지수가 50에서 60선에 진입하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단계로 70에서 80선은 정부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극심

0: 하지만 패닉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V코스피는 96.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따른 수급 솔림과 지난 주말 다시 불거진 미국 이란 관련 지정학적 불안 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포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앞으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 지수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즉 V코스피는 주가의 오르내림보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크게 출렁일지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톡톡 뉴스 상식, 오늘은 한국형 공포지수 V코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30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구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이 있었습니다. 탱고 밴드의 반주로 고상지가 반도네온을 연주했고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온 탱고 댄서 커플 두 팀도 이날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탱고를 연주하고 댄서 커플이 춤을 춘 거네요.
0: 탱고라는 것이 춤을 추기 위한 음악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이런 형태의 공연이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하죠.
1: 반도네온은 탱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잖아요. 이런 악기를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고상지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중퇴한 이력을 갖고 있죠. 2005년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파블로 지글러의 내한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공연에서 들은 반도네온의 음색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고상지는 여러 곳의 수소문화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중고 반도네온을 공수해올 수 있었고요. 독학으로 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근데 천재 중에 천재네. 우선 기억력은 좋겠다. 손가락을 어디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그죠? 독학으로 악기를 배운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 또 하나 봐, 그죠?
0: 마침 고상지는 어린 시절 가야금 배운 적이 있었고 대학에 와서도 락밴드에서 활약하며 베이스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음악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네요.
0: 고상진은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반도네온을 연습했고요. 소음 때문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2006년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홍대 같은 곳에서 길거리 반도네온 공연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그럼 소음 때문에 경고를 받아서 아이 카이스트 때려치자 이거 했다고요?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을 하겠다는 결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피아졸라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피아졸라가 작곡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고상재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독학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배운 적은 없나요?
1: 고상재는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홍대 앞에서 공연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습을 본 어느 일본인이 일본 최고의 반도네온 연주자인 고마스 료타에게 고상재를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0: 고맙스!
1: 고상재는 이후 석달에 한 번 정도 일본까지 가서 고마스 료타에게 반도네온을 배웠고요. 이후 한국에서는 드문 반도네온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률이나 윤상의 콘서트에서 세션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그러던 중 제대로 다시 반도네온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2009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건너가 에밀리오 발카르세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2014년 첫 번째 음반을 발매하고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고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피아졸라의 작품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계획표죠. 특히 관심을 받는 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적지 않은데요.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현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3: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습니다. 환영 행사 대신 분노와 욕설이 쏟아졌고요. 경호까지 삼엄했습니다. 이제 진짜 과제는 축구협회에 대한 뼈를 깎는 조사와 전면적인 쇄신일 겁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사퇴의 뜻을 밝힌 홍명보 전 감독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몰려온 팬들은 고함을 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3: 지난 2024년 홍명보 감독 재선임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 수도권의 ENJ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화특별시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3: 반도체 투톱 삼성과 SK는 각각 2,0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경기 평택과 용인, 충북 청주 등에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호남에 신규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에 출소합니다. 오는 11월에 만기 출소지만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개월가량 일은

0: 5번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1: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시차를 두고 입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2: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예상하기로는 분위기가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축구대표팀의 귀국 상황은 어땠습니까?
2: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시각은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예정 도착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 55분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로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회견에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0분쯤에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홍 전 감독과 시차를 두고 조금 늦게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비난은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1: 네, 홍 전 감독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또 협박극도 글도 올라와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공항이 정돈된 모습이지만 1시간 전만 해도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공항을 빠져나간 이후 경찰 기동대도 모두 철수했는데요. 자정이 넘어서면서 모여든 팬 100여 명이 정몽규 회장이 나갈 때까지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는데요. 홍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 차를 타는 순간까지 고함을 치거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묻고 싶어서 공항에 나왔다면서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4: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2: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여신아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귀국 행사가 잡히지 않으면서 이 돌발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지난 2002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도 탈락하면서 FIFA 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FIFA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순인데요.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인데요.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

0: 권한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1: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축구 대단히 국가대표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0: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2: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0: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익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우리 축구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 행정, 내 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콩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산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6: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3: 국민의힘
9: 온전히
3: 의원입니다.
9: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6: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0: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10: 이익 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네, 어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요.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습니다.
5: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것을 포함해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원 규모 미래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3: 이재용 삼성전자
12: 여러 인프라
3: 회장입니다.
12: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장관입니다. 4기의 메모리팹을 구축하겠습니다.
0: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2: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약 천조 반도체
3: 공급
2: 확장 프로젝트의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0: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천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붙이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5: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7: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뭐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6: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 일대입니다.
6: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8: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5: 40년 만에 통합을 이룬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9: 전남과 광주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면적이 8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롯해 광주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 시도가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들어서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광주 전남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과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9: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지원 등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3: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로 이 대전환의
11: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입니다.
3: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전인 것입니다.
9: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구상에서 전북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 미래 핵심 기지가 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청사진에서도 전북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의 피지컬 AI 성과마저 영남권에 가로채일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4: 네, 정치권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가 걸린 대개 사업에 철저한 지역주의를 들이밀지 말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관치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산업지도를 새로 그릴 국가 대계이자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시작점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호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등을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결단이라며 관치행정으로 몰아가는 야권 주장은 흑색선전이다 엄호했습니다.
13: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11: 한명도 민주당 대표
13: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12: 민주당은 호남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곳이라며 국민의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부산엔 전력, 창원엔 피지컬 AI 등 지역별 추가 투자가 예정된 만큼 차별 비판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4: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 지역 갈라치기를 주장하는 망국적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2: 국민의힘은 입지 논쟁의 본질은 호남 투자 자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했다는 대통령 발언 자체가 관치 개입 자백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15: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11: 국민의힘
15: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 개혁신당은 경기 반도체 벨트 지역구를 고리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공동회견을 열고 기존 용인 투자 계획 대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16: 용인의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6: 이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7: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SNS를 7개나 올리며 홍보 선봉했었는데 보수 야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백년대계 산업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내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란은 회담은 열리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호르무즈 항로 이외에 상선이 통과할 경우 차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후속 협상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내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전 백악관에서도 내일 회담이 있을 거라면서 어쩌면 중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1: Very well. There'll be a meeting on that tomorrow. 내일 도하에서 이란 비핵화에 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란은 카타르로 가고 있습니다. 도하 회담은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9: Perhaps important, perhaps not. We're going to find out.
18: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카타르에서 실무 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도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11: 리코 프특사와 제러드 쿠시너는 양해 각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주 도하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회담과 별도로 기술 실무 회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18: 레빗 대변인은 다만 내일 이란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주 열릴 거라고 밝혀 이 회담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4: 네, 그런데 이란은 내일 회담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이란이 지정한 호르무즈 항로를 벗어나면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요.
18: 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시작은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사안들이 이행돼야 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바가의 대변인은 다만 양해각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할 거라면서 미국 대표단의 방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또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 차단에 나설 거라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도 오직 이란만 수행할 수 있다며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1: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과정에 어떤 나라도 개입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프랑스도 안 되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18: 또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오만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며칠 안에 논의에 나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관리 방안을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네,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지역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18: 네, 조세 바운 레바논 대통령은 레바논을 방문한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을 만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국경까지 레바논 정규군을 배치해서 통제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열린 협상에서 기본 평화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주둔한 레바논 남부 지역 두 곳의 통제권을 레바논 정부군에 넘겨서 통제권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레바논과의 기본 합의안이 평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의 위협이 중동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 Iran's desire
11: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 국가가 되려는 열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위협입니다. 또 이란이 레바논의 미래를 좌우하려는 뻔뻔한 태도는 평화로 나아갈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입니다.
18: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남부 지역 두 곳 외에 추가적인 병력 철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기본 합의안 서명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을 공격했고 또 헤즈볼라도 합의안은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섰고요. 실종자는 비공식으로 8만 명이나 됩니다.
5: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진이 5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폭우까지 예보됐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21: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났다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또 5,034명이 다쳤으며 이번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이재민 등 피해 주민은 총 15,866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엔은 최소 2,500개 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완전히 붕괴됐다면서 시신 수습용 포대 만 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27개국에서 40개가 넘는 탐색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에 지원을 조율하는 플랫폼인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을 통해 2,000명이 넘는 구조대원과 160여 마리의 구조견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어제 하루에만 잔해 속에서 7명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다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had

0: 오늘 아침까지 500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입니다.
1: 네, 여진이 이어지는데 폭우까지 예보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함께 긴급 의료 지원과 신속한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 자원 그리고 식수, 위생 모든 구호 물품의 보관뿐만 아니라 이 배급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류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곧 폭우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 주의 경우에 지난 1999년에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양이 불과 사흘 동안 몰려서 쏟아지면서 5만 명 이상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그 공포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비바람 속에서 흙더미를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 위험과 산사태 우려까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Emergency shelter. There is a tropical wave that is expected in the next hours.
0: 10시간 안에 열대성 저기압이 폭우를 쏟아부을 겁니다. 이재민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상황이 다급해지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번화한 관광지였던 카라바에다의 골프장은 수백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카라바에다에 마련된 이 대피소는 현재 침구류와 판자 바닥이 깔린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찼는데요.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기어다니는 벌레들 사이에서 어렵사리 잠을 청해야 하고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구호와 폭우 그리고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최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근처에서 연습용 수류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물체는 기폭장치가 제거돼 폭발 위험은 없는 연습용 수류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류탄을 제거하고 수거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합동 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이 총회장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021년 7월 대선 경선 당시의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구속된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천지는 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8: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미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산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의

0: 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0: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2: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십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5: 예, 일일입니다.
6: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5: 예? 뭐라고요? 초등학생이... 잠시만요. 예, 일일입니다.
6: 어린애들이 SUV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고 날 것 같아요.
4: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5: 니들 뭐야?
7: 저희 촉법인데요. 14살.
5: 이거 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7: 아니, 시동이 걸려있어서. 아, 호르몬 때문에. 저희 나이가 그래요. 괜히 촉법이겠어요? 죄송합니다.
5: 에휴, 저것들. 에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알고 그래.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촉법인 이상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면. 에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4: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장면을 일부 각색한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6: 그 드라마 봤어? 요즘 훈육회도 아동학대니 뭐니 선생님들이 뭐 할 수가 없다는데 교권보호국 감독관은 거의 뭐 무법이던데? 이런 말 좀 그런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5: 에휴,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그거야말로 완전 판타지지.
4: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 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 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4: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나요?
8: 네,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이제 1편 보다가 껐습니다.
4: 아, 그러시구나.
8: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초등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뭐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4: 네.
8: 트라우마가 도져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제 현실을 그쵸.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된 학생들을 다 썰어버리면 좋겠다. 이제 뭐 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네, 요즘 뭐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법테두리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8: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제 안 네.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네. 저게 그 아까 보호국과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이제 아, 평가가 많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제 아동학대법이 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요, 이제 강하게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 보겠다라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민원 폭탄을 맞고 아동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아, 결국은 네.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 관련해서 뭐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4: 그렇죠.
8: 이제 그들이 이제 형사고소, 민원 이런 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법치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4: 근데요.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8: 네.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 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그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요.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은 교장이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교사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참 관련 사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4: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 다음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에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8: 네, 사실 감독관 설정이 이제 그 무소불위라는 설정이 조금 공상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요소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제 그 정도 충분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올해 5월 달에요.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경찰서에 다수 접수가 됐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이제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에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면서 검거가 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 5시간 뒤에 근처 거리에서 다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 동행영장,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돼서요. 네네.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됐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4: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8: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가 5월 13일이었는데요. 딱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아까 집에 갔던 B군이 다른 친구 D군을 꼬드겨서 다시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합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 D군 아버지의 차량이었었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이번에는 당진까지 3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에 실시간으로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동행영장이 같이 발부가 돼서요. 역시 같이 수감됐습니다.

0: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1: 네.
0: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제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라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1: 네.
0: 범죄자 중에 이제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 재판도 이제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재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분리됩니다. 다만 이제 좀 지리적으로 옆 건물에 있기는 하거든요. 교도소 옆에 이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가 같이 있긴 한데요. 그 담장을 넘어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1: 그리고 드라마에서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에게 마약을 팔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다니다가 붙잡히니까 저희 촉법인데요. 뭐 14살? 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쉽게 손을 못 쓰는 상황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해봤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 다음에 소년 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긴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은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1: 그럼 촉법소년에게 날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 학생이 나 촉법이야 뭐 사람 죽여도 된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소년교도소 갑니다.
1: 네.
0: 네, 성인으로 치면은 징역형의 그렇죠. 선고가 나오죠.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은 안 되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아까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촉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전혀 영향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걸요?
1: 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어쨌든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뭐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어떤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릭남 치즈의 사랑인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춘천과 대구 32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출근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서운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세육요금소에서 안현, 도리 부근, 조남에서 수암터널, 다시 청계터널 부근 일대로도 밀립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도 외곽 쪽으로는 안양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출근길 정체 시작이 됐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철산대교 부근 그리고 오금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동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 공식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붉은 악마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만약 과거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우리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라며 대표팀을 두 번 지휘하면서 또다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 팬을 유린한 홍 감독은 더 이상 대한민국 축구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도 탈락하며 피파랭킹이 3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 결과를 반영한 피파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558.72점으로 7계단 떨어진 32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3위를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 결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2월 이후로는 줄곧 20위권을 유지해왔고 월드컵 본선이 시작하기 직전엔 25위였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대부분의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홍 감독 선임 이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어제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2024년 7월 홍 감독 선임 이후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접수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축구 국가대표팀이 졸전 끝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감독의 전술 부재, 독선적인 밀실 행정으로 점철된 축협의 내 편 밀어주기로 축구계 카르텔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대표팀은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전 감독 등 몇몇 인사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도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한축구협회 비리제보센터를 가동하겠다며 대한축구협회 순회부는 사퇴하고 동시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곧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 급조된 정치 쇼였다며 메가 허풍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선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발표했지만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악질적인 흑색 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9% 상승한 52,182.74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의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18% 오른 7,440.7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7% 상승한 25,820.14를 가리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잦아들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점이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체감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청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4도, 습도는 70%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댐.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0: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 적통 논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여부까지 파매되어 감정적으로 위태로운 수위까지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나도 민주당 안에서 한 솥에 같은 밥을 먹어야 하는 분들인데, 먼 훗날 그 겸상자리의 어색함은 어떡하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이 논란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 지금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 그 핵심은 무엇인지, 코어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야지 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7: 첫 번째 뉴스는 국민 영웅입니다. 오,
6: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삼성과 SK 총수에게 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 장면이 화제입니다.
7: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 보고회에서요. 네. 앞으로 반도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 4,7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두 회장을 향해 국가 영웅이다. 또 국민 영웅으로 부르고 싶다 그러면서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요. 네? 왜 그랬냐. 대통령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해외로 갈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줘서 고맙다. 정부도 그만큼 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용어도 어렵고 네. 투자 규모도 엄청난데요.
7: 네.
6: 와, 4,700조?
7: 네, 국민 이제 총생산이라고 GDP 절반이 좀 넘는 어마어마해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네.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7: 정부가 내세운 세 축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6: 네.
7: 용어가 좀 어렵죠.
6: 네.
7: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반도체는 AI의 두뇌고요.
6: 네.
7: 피지컬 AI는 그 두뇌를 달고 실제 움직이는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같은 몸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그 두뇌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좀 생각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 일하는 시대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먼저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요. 앞으로 투자 규모도 계속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35년까지는 전체 투자액을 1000조 원까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삼성 SK도 큰 돈을 걸었습니다. 이 삼성은 625조 그리고 SK는 1500조 규모의 새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두 회사가 각각 400조 원씩 들여서 새 반도체 공장도 짓기로 했습니다.
6: 네.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 네.
7: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 안에 직접 챙기는 담당관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6: 네.
7: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기업이 큰 배에 띄웠으니까 우리도 물길 좀 터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옛날처럼 그렇게 청와대에서 밀어붙인다고 되기가 어려운 게
7: 네.
6: 대한민국이 이제는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7: 그렇죠.
6: 나라라서
7: 네.
6: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 규제를
7: 네네.
6: 청와대에서 풀자 안 통해요. 이게 뭐 각 지자체의 뭐 조례 규정 이런 것들도 다 있어가지고
7: 그렇죠.
6: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고
7: 네.
6: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기를 엄청 쓰잖아요.
7: 그렇죠.
6: 호남에 충분한 물과 전기 있습니까?
7: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6: 숙제예요?
7: 네.
6: 아이고.
7: 정부는 일단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6: 네.
7: 먼저 물의 댐 여유 용량을 활용을 해서 다른 지역의 물까지 좀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래서 하루 100만 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빛 원전이랑 재생에너지 함께 활용하면 충분히 전기도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가장 큰 변수가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6: 맞아요.
7: 호남 같은 경우에는 큰 가뭄이 오면
6: 네.
7: 물 부족 현상이 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6: 네.
7: 그래서 그런 우려 있다고 하고요. 전력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할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기는
7: 네.
6: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7: 네네.
6: 이게 물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광주 전남에
7: 네.
6: 가장 큰 지금 물 공급 댐이 주암댐인데
7: 네.
6: 이 반도체 공장 지어지면 한 200만 톤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7: 네.
6: 그럼 주암댐 한 두 개 정도는 더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청와대에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니까 한번 살펴보죠.
7: 네.
6: 두 번째 소식은요?
7: 두 번째 뉴스는 1호 징계는 누구입니다.
6: 어디예요? 또 국민의힘이에요?
7: 네, 또 그렇습니다.
6: 징계하는 거예요?
7: 네.
6: 누구요?
7: 이번에 핵심은요.
6: 네.
7: 그 이번 6.3 지방선거 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6: 네.
7: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음 달 초에 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운 당내 인사들 징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는 이미 징계 요청에 답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세 명의 이름을 좀 거론을 했는데
6: 누구예요?
7: 김용태, 김태, 김재섭 그리고 우재준 의원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있다가 지도부를 비판할 때만 앞장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논란이 하나 더 있었는데
8: 뭐예요?
7: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명구 의원이요. 한 당직자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좀 공개가 됐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8: 봤어요.
7: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메시지에는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 이 당원권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8: 그럼 첫 번째 징계 네. 대상자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7: 진종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8: 그래요?
7: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0: 이 진혜원이랑 좀 통화도 해보고 만나도 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진게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TKPK가 우리 당의 심장이라서 손가락질을 내가 받겠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면 징계는 얼마든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만약 당권을 위한 징계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특히 계엄 사태 당시에 지도부를 먼저 떠난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이 당을 걱정하는 모습 정말 가식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좀 읽히는데 그러면서 민심을 외면하고 또 역행하는 지도부야말로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지도부 총사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1: 네, 계속 뭐 당안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또 공개적으로 좀 터져 나왔는데요. 친한계로 꼽히는 우재준 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팀을 말하고 있지만 기억나는 건 징계뿐이다. 당원들이 모두 적으로 보인다면 리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자신은 물론이고 김용태, 김재섭 의원까지 징계 대상으로 거론하는 건 지도부가 친한계를 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1: 속으로 보고
0: 했습니다.
1: 있죠.
0: 그래서 이제 당권 봐도 곧바로 이제 맞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에는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민수 최고는 회의 도중에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우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그와면 김민수 최고가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은 꼭 유튜브에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참 공개적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그랬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는 참석 안 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1: 하지 말라.
0: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장에서 모습을 나타내서 어떤 얘기를 듣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좀 밝힐 줄 알았는데 분위기 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 대표는 물론이고 박준태 비서실장까지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어제 의원총회장에서는 좀장 대표 대해서 좀 사퇴론이라든지 뭐 친한계 징계를 놓고서 좀 한바탕 격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1: 당사자가
0: 보입니다.
1: 없으면 맥이 팍 빠지는 거죠. 그걸 노리고 참석을 안한걸 거예요, 결국에는.
0: 그렇습니다. 이제 대신에 좀 여야 원구성이나 법사위원장 문제만 좀 논의를 했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친한계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표 사퇴 징계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다. 바로 맹탕 의원총회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습니다.
1: 그럼 연관해서 세 번째 뉴스는 법사위원장 관련된 얘기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법사위원장 포기 못한다입니다.
1: 여야 합의 실패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핵심 딱 하나입니다.
1: 뭐예요?
0: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갈
1: 제가
0: 거냐?
1: 예측해 볼게요.
0: 누가 가져갈 거라고
1: 민주당이
0: 보세요?
1: 가져갈
0: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본회의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1: 거예요.
0: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나경원 의원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좀 했는데요. 민주당 어제 곧바로 조정식 국회의장 찾아서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 의장도 오늘 본회의 소집하겠다고 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의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합의 없는 본회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의원들한테 비상 대기령까지 내린 상황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이제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뭐 원구성 협상 또 극적으로 타결될 거예요.
0: 네네.
1: 법사위원장 뭐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민의힘 몇개 이제 상임위원장 가져가고 그럴 것 같은데
0: 네.
1: 대략 우리 정 기자님 보시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0: 일단 키는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1: 국민을 갖고 있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0: 그렇게요?
1: 나가지고 그냥 투정 부리는 거죠,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0: 네.
1: 국민의힘이.
0: 그래서 이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좀 해왔는데 일단 당장은 좀 협상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고요. 이 의원은 지난번에 원 구성도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1, 2주
1: 맞아요.
0: 정도 좀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리는 건 법사위원장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계속 맡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제 경제 관련 상임위를 우리한테 주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1: 정무위 기재위 뭐 달라는 것 같은데.

0: 네, 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고요.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붉은 악마가 뿔났다.
0: 네, 왜 뿔났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 대표팀 귀국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전례 없이 이제 행사 없이 조용히 귀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새벽 3시 15분쯤에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라고 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예상보다 45분 정도 빨리 도착했다고 하고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패배 원인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9명도 함께 귀국길에 올랐는데 좀 고개를 숙이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0: 저도 오늘 사전 인터뷰 녹음만 없었으면 네.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1: 아, 정말요?
0: 계란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 클럽 붉은 악마가 사퇴 의사를 밝힌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향해 맹비난을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축구 팬을 유린했다. 이렇게 유린? 강하게 아이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홍 감독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과보다 좀 해명이 집중한 점을 굉장히 비판했는데요. 네. 끝까지 변명만 했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화살은 홍 감독에게만 향하진 좀 않았는데 붉은 악마는 대한축구협회 안에 기득 권 세력을 한국 축구를 좀먹는 적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기본적으로 참 홍명보 감독이 네. 사과하는 그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1: 네, 네.
0: 그것도 좀 태도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유, 정말 며칠 동안 화가 나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1: 네.
0: 정 기자님 오늘 방송 내용 잘 들었는데 네. 정 기자님이 안 해주신 게 있어요.
1: 어떤 거죠?
0: 우리 뉴스명당 좋아요 눌러달라고 아, 한 번도 네. 안 하셨어요. 한번 네. 청취자분들께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1: 당원 여러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도 사랑입니다.
0: 감사합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1: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만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입니다.

0: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명당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싸움이 점점 격해지고 있죠.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까지 소환해 적통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인데요. 관련해 이야기를 꺼낸 당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뭐가 진실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5: 저기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오늘 봉헌망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셨고 미국 일정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북 타운홀 미팅도 하셨잖아요.
6: 네.
5: 전당대회 출마 행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6: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5: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니세요? 그냥 출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6: 죄송합니다.
5: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언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 결심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럼?
6: 아니, 당에 들어와서 쭉 지난 지방선거와 저도 이제 보궐선거를 거쳤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 전략이나 메시지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꼭 이번 남아공과의 축구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뭔가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꼭 돼야 될 때가 안 됐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제 후폭풍으로 우리 지지도도 떨어지고 마침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더 크로스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정말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이 홍명보 감독 체제, 정몽규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 축구가 재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제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5: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는 거다. 그래서 당원을 만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6: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설마는 중이고 타운홀 미팅을 이제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이제 광주 전남 다 이렇게 돌아볼 생각입니다. 영남 쪽도. 예.
5: 지금까지 만나본 당원들은 뭐라 그래요? 송영길 대표 나가가지고 뭐 역할을 해줘야지 출마해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아이 못하러 나가 지금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미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더 많아요?
6: 참한 양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출마를 촉구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그 선거 전에 저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 선거 이후에 나의 전당대회에서의 역할은 대통령을 만나보고 대통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6: 네네네.
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유럽에서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의원님을 만났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네. 대통령께서도 뭐 이 출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셨고 의원님께서 저 출마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6: 그럼 그 말씀은 제가 얘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그걸 알아서 이제 보도가 돼서 네.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사실 대통령 만나면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맞아요. 네. 대통령과 만남이라든지 메시지는 얘기 안 하는 게 맞긴 맞죠. 그래도 네. 분위기는 괜찮으셨죠? 분위기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6: 아니 뭘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제가 이번에 4년의 이제 풍찬 노숙의 길을 거치고 특히 329일 감옥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많이 마음을 비우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립된 네. 나라에 문제가 돼도 좋다는 김구 조선님의 말씀처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이라고 제가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5: 네. 의원님 전당대회에 만약 출마하신다면 완주를 목표로 하시는 거죠?
6: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네. 결선투표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뭐 단일화 논란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5: 네.
6: 그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네. 뭐 일각에서는 또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 하는 거 아니냐, 뭐 김민석 총리 대신에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분석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정치가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이 말씀을 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생물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사실 우리 당원들이 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5: 네.
6: 그들 앞에 우리 후보자들은 일종의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자인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네. 그 이건 다른 아이템인데요. 지난 주말 네. 여권을 뜨겁게 달군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이거 이 발언들 좀 들어보셨죠?
6: 네네 들어봤습니다.
5: 여권의 뭐 진보 진영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할 말 했네 유시민 아니면 유시민까지 왜 저래? 어떠한 심정이죠?
6: 아니 우리가 이제 고대 우리가 왕조사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충신은
5: 네.
6: 자기 주군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똑똑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영입해 가지고 주군 옆에 모이게 하는 사람이 충신이고
5: 네.
6: 간신은 그 주군 옆에 그 권력을 독점해서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모습이 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5: 그런데
6: 네.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이 구조적인 소수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DJT연합, 박태준까지 연합을 하고 이인재 후보가 500만 표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IMF를 초래한 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한테 거의 39만 표, 한 1.1% 차로 겨우 이겼거든요.
5: 네.
6: 문재인 대통령은 뭐 42%도 채 안 돼서 사자가 나온 바람에 이겼던 거잖아요.
5: 네,
6: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22년도 2022년도 패배한 대선과 이번 내란을 겪고 나서 한 대선의 차이가 한 1.59%인가요?
5: 네.
6: 증가된 게 그것밖에 안 됐어요. 즉 50%를 넘지 못하고 49. 몇 %로 이번에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은 당선된 순간부터 자기를 지지한 국민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 네.
6: 따라서 저는 국민통합 뭔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모습이 필요하고 특히 아직도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 윤어게인을 기본한 세력이 당 지도부에 있는 상황에서 중도 보수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증축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6: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의 주도권이 상실된 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유시민 작가께서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었잖아요.
5: 그렇죠.
6: 저도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저는 민주당의 동교동 세력을 배제하고 나머지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는 유시민 작가님의 견해에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마치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변화 발전, 플러스 정치로 더하기 정치로 발전된 것처럼 지금의 이 새천년 민주당을 열린 우리당으로 다 같이 싸우고 가자. 그리고 부 동교동계나 이런 생각은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이걸 배제하고 못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는 열린당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제를 다 시켰거든요.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유시민 작가님 논리와 어쩌게 될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5: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만들고 2028년도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고 그래서 조국 대표랑 뭐 친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를 미는 그런 분들 공천 많이 하고 그래서 2030년에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이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지금 참전을 했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사실 이번 평택 선거를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TV 토론한 거 보고 사실 조국 대표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좀 더 자기 변화와 좀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네. 때 아닌 진실 공방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등을 져서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다. 그런데 정래 전 대표 측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체크 해보니까 서거 당일에는 못 가고 다음날 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6: 네, 그때 그 전격 시사 KBS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제 그쪽 질문자 앵커의 질문이 지금 적통 논쟁 그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 노사모 출신이고 노무현 키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김민석 그 총리를 겨냥한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럴 입장이 아니다. 사실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 정청래 의원께서는 초기 노사모 출신은 맞지만 나중에 정통 모임의 중심이 돼서 정동영 후보 캠프에 서면서 완전히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측과 갈라져가지고 사실 장례식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게 저는 5월 23일 바로 당일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봉화몰로 내려가서 밤을 새웠거든요.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게 보니까 이분이 다음날 오셨다고 아마 중국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수다 깨끗하게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본 취지는 너무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몽리의 책임자들이다. 송영길이나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적자 치도 이걸 가지고 전당대용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줬던 지몽리의 책임자의 한 당사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의 제2의 노무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고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적통의 길이지 과거에 사실 강병원 저는 돌아가신 그 사장 빼고는 아무도 노무현 대통령 지키는데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외로운 밤을 혼자 지내실 때 누구 단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5: 네.
6: 강금원 그 선배님이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있었으면 노 대통령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거를 이 이명박 정부가 잔인하게 뇌종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강금원 사장을 병 보석을 안 해줬거든요. 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이제 보석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저를 만났는데 같이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5: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가 적통은 아니다. 이걸 좀 강조하시다가 약간은 좀 착각하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6: 네, 잘 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5: 그 정청래 대표가 적통이 네. 아니다. 이거를 좀 강조하시려다 보니까
6: 그렇습니다.
5: 약간
6: 그렇습니다.
5: 좀 착각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6: 그렇습니다. 예,
5: 대표님
6: 예.
5: 그저께 타운홀 미팅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측근이 아니면 당무서 배제한다. 민주당 사당화가 안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좀 궁금합니다.
6: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야지. 이게 지금 기차 아니라서 잘 안 들리거든요.
5: 아, 네. 그저께 타운홀 미팅에서요.
6: 예예. 예.
5: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측근이 예. 아니면 당무에서 배제한다. 민중화 사당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예, 예. 하셨는데
6: 네.
5: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6: 그거는 뭐 저의 평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일반적 평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거고요.
5: 네.
6: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161명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또 토론과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당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5: 네.
6: 또 측근들만 운영하고 또 뭐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그 뭐 다 그 최고위원들 이야기 들어봐도 자기 쪽이 아닌 사람은 다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너무나 좀 편협하게 이거를 당무를 운영하고 있다.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그럼 그 측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6: 아, 그거는 다 이미 봉지에 사실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5: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가 있었어요.
6: 네, 네.
5: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2시에 본인의 사퇴 뭐 기자회견을 했어요.
6: 네.
5: 대통령의 보고회도 2시인데 꼭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큰 발표하시면은 당에서는 좀 그걸 보고 나중에 하든지 다음 날 하든지 좀 앞당기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6: 그렇습니다. 청청래 집행부 전체가 그런 압박자가 날 때가 많았잖아요.
5: 네.
6: 뭐 주가 5천이 넘는다든지 우리 대통령의 뭐 시정 연설이 있었다든지 중요하게 대통령의 그 행사를 좀 빛내주고 백업하고 해석해줘야 될 당이 자기들 일정을 그냥 청와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5: 네.
6: 그리고 사실 이 조승래 사무총장께서도 뭐 고생했지만 그 당연히 정청래 당대표 사퇴와 함께 같이 사퇴해야 될 분이었는데
5: 네.
6: 사퇴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네.
6: 그래서 아마 한병도 대인과의 어떤 좀 그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임하게 된 게 뭔가 흔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보고에 있었는데
6: 네.
5: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된 거잖아요.
6: 네네네. 네, 네.
5: 대표님과 호남과 인연이 깊으신데 호남의 대규모 투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6: 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이제 영남 쪽에 발전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포항제철이 포항이 되는 것도 그쪽 동해안이 이제 그 수심 깊이 자체가 15m 이상 돼야 대형 선박이 들어와서 석탄, 코크스, 철강 이것들을 접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안 벨트로 발전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고, 특히 태평양을 통해서 대미 무역 중심으로 가다 보면

0: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아무튼 이번에 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북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1: 네. 국민의힘은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의 네. 상당 부분이 호남 쪽으로 투입되는 걸 보고 정부의 관치 개입이다. 민주당 네. 토지 보유 내역까지 공개해봐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0: 그러니까 너무 좀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서 일관한 모습을 보고 역시 정말 그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뭐 호남이 되는 것을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북토가 균형 발전하지. 호남에는 사실 공장하는 쓸만한 기업이 없어가지고 다 전기도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서울로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14기가와트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전라남도 이 재생에너지 캐파가. 거기에다가 영광 고리 원전 6기가와트 정도의 지금 영광 원전이 가동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기가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야지. 전남에다가 전기가 있는 곳에 오면 좋은데 왜 이것을 송전통을 만들어 다시 서울로 경기도로 이렇게 송전해야 되겠습니까?
1: 네.
0: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기가 가장 중요하고 전기와 물과 인력,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 조건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0: 네,
1: 동화 행사
0: 네.
1: 잘 마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언급한 방금 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

0: 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의 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 그 약간 좀 음질이 안 좋았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봉하마을 내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약간 좀 음질이 안 좋았다라는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명당의 최고 인기 코너 인재 영입 위원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5: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4: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희 영표와 함께하시죠.
1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4.1도를 가리키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있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길은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인천요금소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3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반대편 서울 가는 길도 신월 부근 일대로는 출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신갈, 죽전휴게소에서 판교, 다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9: 오늘 폼 미쳤다
20: 미쳤다
21: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2: 미쳤다 오, 오,
2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보해 볼 텐데요. 이분 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징계 김종혁 공예인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1: 징계당당 김종혁이에요. 안녕하세요.
0: 잘 오셨어요. 네. 인재 영입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 돕고 계시고 제일 영입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2: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뭐 준비가 안 돼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인재 영입 위원회.
2: 아, 손정욱 변호사인가? 아, 그러네.
0: 아니 이미 뭐 지지 선언한 거 아니에요? 뭐
1: 아니, 왔다 갔다 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2: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합니다.
0: 인재 영입 위원회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댓글에 아주 서정욱 변호사님 좋다라는 댓글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서 변호사님은 장동혁 대표 편을 좀 요즘에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3: 요즘만 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0: 원래부터?
3: 예.
0: 제일 영입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3: 저요?
0: 예.
3: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0: 안 해봤어요? 저,
3: 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좀 진보 쪽에서
0: 오.
3: 영입한다면 뭐 우리 하은기 이런 분들. 용역 평론가 있잖아. 철거 용역 평론가. 예. 이런 분들.
0: 그래가지고 막 철거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3: 아니 뭐 민주당을 철거하고 보수로 넘어오면 네. 이런 분들이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되니까
0: 네.
3: 이런 분들이 좋아요.
0: 알겠습니다. 영입 대상자 1호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누구 영입하고 싶으세요?
4: 저요? 네. 영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뺄셈 정치를 해야 되니까.
0: 아 그래요?
4: 정리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 보통 덧셈 정치 해야 되는데.
4: 예, 덧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홍명보 감독을 영입해가지고.
4: 예?
0: 홍명보.
4: 그러면 당 폭발할 것 같은데요.
0: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어제 대통령께서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하셨는데 호남 반도체 투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정부는 할 만하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기조 같아요. 그런데 야당은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야당의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엽 위원장님.
6: 네.
0: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6: 그 어저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한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장면이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0: 네.
6: 그러면서 그 두 분을 뭐 국민 영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기업을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는구나라는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생각났어요. 족벌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이재용 구속해라 이런 얘기 열심히 외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 대통령이 되시니까 저렇게 달라졌구나라는 부분에서는 좋았는데 그런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다 뒤집고 있어요. 원전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다 해체해버리고 탈원전 하자고 했죠. 이제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제 원전 짓자고 그래요. 그다음에 4대강 만들었을 때 4대강 보 다 해체해야 된다라면서 난리쳤죠. 이제 물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지방 분권하자 그러면서 세종시 옮겼는데 보니까 어저께 세종시장이 우리 적자 투성이어서 큰일 났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0: 볼펜 살 돈도 없다.
6: 볼펜 살 돈도 없대요. 공무원들. 그러면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전국에 만들어놨는데 나주에 만들어놓은 한전. 거기 뭐 밤에는 다 올라온다면서요. 네. 저 금요일 되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여러 정책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
0: 네.
6: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를 거의 거덜을 내놨구나. 그래놓고서 이제 남아 그나마 다시 좀 바꾸고 있구나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번 건도요. 왜 호남은 안 돼가 아니라 왜 호남이어야 돼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0: 네.
6: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를 이 결정이 내려진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만 해도 SK 그다음에 삼성 아 우리 그걸 갈 생각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6: 이게 팔목 비튼 거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아 국토 균형 발전 좋은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팔 비틀어서 강제로 끌고 가는 식의 국토 균형 발전이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혁신도시에서도 그렇고 다 실패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0: 하은기 부대변인 표정이 약간은 좀 불만스러워.
4: 불만이라기보다는 그 반응들이 저는 재밌어요.
0: 어떤?
4: 이게 1997년 IMF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있는 산업 정책에 가까운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계열 정부 민주당 정부는 보통 통치 철학이 뭐 이를테면은 분배 산업 개발을 사실상 이 정도 규모로 했던 정부는 현대상 현대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4: 보통 이건 이제 보수 정부에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진보 정부에서 하니까 보수 정당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당황이다.
4: 예, 이를테면은 원전 뭐 탈원전 한다 해놓고 갑자기 왜 원전 다시 돌아섰냐. 좋은 일이잖아요. 그 기조로 가는데 AI 혁명 때문에 지금 전력 문제가 생겨서 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 원전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입장을 바꿔서 실용적으로 간다. 이건 좋은 일이
0: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4: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도구마에 쌓여서 막 고집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바뀐 시대에 맞게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게 더 뭐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팔 비틀었다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이 대구 시장 당선인 추경 후보 제 1 공약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대구에 가져오겠다는 거고 두 번째 공약이 테슬라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그러면은 기업들 유치할 때 어떻게 팔 비튼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공약을 해요. 자기 지역에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네. 4천조 이런 규모 800조면은 지금 국가 한해 예산보다 많은데 이거 팔 비틀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정치인들 다 알거든요. 기업이 그러면은 800조에서 4천조 넣는데 그거를 아무런 시장 논리나 생산성을 보지 않고 그냥 정치적 논리로 팔 비틀어져가지고 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너무 초월적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적 정책 기반으로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6: 잠깐만 바꿔서요.
0: 예, 김종혁. 위원장님.
6: 아니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거 좋죠.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물부족 사태가 해결된 거 그거 우리가 박수쳐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합니까? 사과는 안 합니까? 원전 탈원전 하면서 그동안에 원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죄악시하고 악마화했습니까? 4대강도 마찬가지잖아요. 20조의 혈세가 날라갔다면서 도대체 감사원 감사 몇 번에

0: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천연덕스럽게 그 이전까지 했던 것들을 뒤집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지금 하는 정책이 또 그다음에 확 뒤집힐 거 뒤집히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무책임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00조 뭐 4천조가 넘는다면서요. 저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그때 어저께 발표만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국가, 1위 국가가 됐어. 다 이렇게 국토 균형 개발도 기업들한테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마어마한 AI 강국으로 돼서 당장 얼마 지나고 나면 전 세계 최고 1등 국가가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프리젠테이션만 하다 망하는 회사들 많이 봤거든요. 엉터리 프리젠테이션으로 대부분 채워놓고 그러면서 대개 그 자기 오너들이나 그리고 자기 구성원들한테 사기치는 그런 CEO들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그런 회사들 많이 봤는데, 이거 너무 이 짧은 시간에 기업들이 이거를 이런 식의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정말 몇 년씩 검토를 해보고 국가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까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정권 바뀐 다음에 몇달 사이에 이게 후다닥 이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졸속 결정이다.
1: 근데 저는 뭐 짧게
2: 잠깐만 하은기 대변인님, 서종우 변호사님 말씀까지 듣고 그다음에 최종
3: 지금
2: 반박을
3: 이게
2: 하시죠.
3: 그 삼성전자가요 어제 발표하고 5시 10분에 정정 공시를 했어요.
1: 뭐라고요?
3: 한 문장을 추가했는데,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말은 이게 반도체 시황, 삼성전자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데, 성과급을 몇십 조씩 뿌리는 회사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법인세 내고 성과급 6억씩 뿌리는 회사에 남는 돈이 어디서 투자를 해요? 그러게 반도체 가격이 마이크론부터 중국의 뭐 YMTC나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D램 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2040년까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가지고 지금 대국민 사기 쇼 하는 거예요.
1: 사기이다.
3: 저는 그래 봐요.
1: 이렇게까지 표현해서요.
3: 자, 그러면 이게 왜 대국민 쇼를 하느냐? 이렇게 기업을 모아놓고 어디 재탕 삼탕 전국에 막 이렇게 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전당대회 때 김민석 미는 거, 정청래 떨어뜨린 호남의 당원들 표가 필요한 거나, 두 번째 선관위 사태를 이슈는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 하나. 그다음에 지지율 폭락에 대해서 좀 반등해 보자. 호남 지지율이라도. 이런 세 가지 의도인데 이게 전부 다 실패로 끝날 거예요. 이재명 대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겁니다.
1: 아이, 그래도
3: 호남 빼고 다른 지역은 다 분노하고 있어요. 다 호남 빼고는 다 분노합니다.
1: 그런 정치인
3: 지지율
1: 불안감이 있을
3: 폭락하고.
1: 거예요.
3: 자, 선관위 사태 못 덮습니다. 지금도 이게 올림픽 공원에 그 외침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이게 특검으로 지금 가거든요. 이거 못 듣고요. 전당대회 그렇게 마음대로 정청래 제거 안될 겁니다. 호남 대의원들도 이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호남에 투자한다고 김민석 찍을까요? 저는 이게 이런 정치적 쇼를 재벌회장 둘이 불러놓고 온대 재탕삼탕 쇼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고 이거 투자가 용인도 6년 걸려서 삽 뜨는데 이게 2040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 강산이 변해도 몇번 변하는데 무슨 이게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볼 가치도 없어요.
1: 가치가 없다?
3: 저는 그래 봐요.
2: 하은기 대변인.
4: 제가 수준 변호사님 좋아해서 보통 저런 얘기하면 이제 반론을 하는데 이건 좀 진지하게 할게요. 당연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삽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랑 붙이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치적 논법으로 하기엔 덩치가 너무 커요. 2천조, 4천조 이거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이런 약속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4: 내가 뭐 어디 대기업 유치하겠다, 어디 뭘 끌고 오겠다, 땡겨오겠다. 근데 사실 우리 다 비웃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권력이 만능도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력자가 기업이나 자본 팔 비틀어가지고 그 유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1: 네.
4: 그런 공약하면 공수표 던지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분뭐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거 실패하라고 이거 안될 거라고 막 고사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당신들 정책 실패에 대해서 반성을 선행해야 된다라는 말은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제가 그런 논법으로 흐르다 보면 저도 맞받아칠 수 있거든요. 불법 비상계엄 했던 거 반대도 반성도 안 하는 지금 당 지도부가 있는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물론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거 막 끌고 나와가지고 니네 저랬지.

0: 이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현안에 대한 논쟁을 합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거 딱 하나 놓고 했으면 좋겠고, 그 최고 권력자를 자꾸 빌런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려다 보면은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이재명이 팔 비틀면은 SK 하이닉스 시총 1, 2위 기업들이 막 돈을 몇천 조씩 뭐 붓는 이런 초월적 지도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가버넌스가 돌아갈 수가 없는 2026년이다 이
1: 네.
0: 말씀드립니다.
1: 공방은 요 정도로
2: 한마디만 하면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각자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공격할 거고 여당은 방어할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시장에서 판가름이 나요.
0: 그렇죠. 그렇겠죠.
2: 주식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아, 맞아. 이제 투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SK나 삼성이 굉장히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가격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그 서포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정권에 의해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네. 아직도 저기는 좀 후진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비판 그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 게 그게 더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야당하는 건 원래 여야가 체겐 밸런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최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에 대한 성패는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하은기 부대위원님께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고 이렇게 유호 이슈는 넘어갈게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발표 형식과 내용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에 야당은 프레임으로 호남에 1000조 투자한대. 근데 우리는 뭐 10조, 100조 이렇게 투자한대. 호남 정권이 호남만 챙긴데, 그러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프레임을 쭉 가져갈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야당은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전북의 그 새만금에는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그러고, 이 광주에는 반도체가 투자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호남에만 투자하잖아요. 다른 지역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지역 반감 어떻게 할 거냐고.
0: 저는 그거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해요?
0: 총선 때 이를테면은 우리 현대사를 보면 그 사실상 국가 주도로 개발 경제를 해왔는데 주로 산업 정책은 다 영남에 설치를 해왔습니다. 영남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호남은 농업 지역으로 남았던 게 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그 국토 균형 발전을 함에 있어서 호남 지역에 대한 균형도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고, 지금 뭐 야당에서는 입지의 최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완벽한 입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1: 없죠.
0: 네, 완벽한 입지라는 건 없다는 것이고, 덩치가 이 정도로 크면 사실상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영남에서는 그러겠죠. 우리한테는 뭐안 주고 호남에만 다 주고. 근데 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지역주의로만 요즘 작동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령 국제적으로 보면은 중국 제조업 굴기 때문에 사실 몇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밀려날 거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투자랑 뭐 제도약이랑 이런 모멘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저 호남 정권이다, 호남 말고는 다뭐 심판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인데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게 유권자들이 단순하게 선택하진 않는다고
1: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죠.
0: 오히려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되게 저열한 방식으로 호남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재미보고 하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야당이 반대하는 역할 중요하고 견제하는 역할 중요하고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야 되면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셨는데, 왜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어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유시민 씨?
0: 아니 근데 뭐 방어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3: 여기를 공격하는 쪽인데.
0: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너의 발언은 이러이러이런 점에서 뭐 내용적 타당성이 없어.

0: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방어도 하고 뭐 수긍도 하고 하는데 그냥 넌 촉법이라고
1: 용을 붙이니까
0: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 영역이다 이러니까.
2: 어때요 진영 내에서의 반응과 분위기는 진짜
0: 웃기죠 그냥.
2: 웃겨요?
0: 아니,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 반응들 사회적인 이게 너무 과잉돼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영향력이 큰 분이니까 이제 사회적 책임도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사실인데 우리 언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 얼굴 박아놓으면은 조회수 올라가고 동점률 올라가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정책 결정권자도 아닌데다가 그냥 사실 평론가 중에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나 언론이나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2: 서 변호사님은 즐거워요?
3: 저는 이제 그
2: 요즘 누구 비판을 가장 많이 해요? 서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시민, 김어준 아니면 뭐 정청래 누구?
3: 저는 우재준. 이재명 대통령하고요. 네. 이쪽에서는 이제 그 우재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장동의 사태라는 사람들, 네. 김재섭이나 네. 이쪽을 비판 주로 하고요.
2: 조회수가 어느 게 더 잘 나와요?
0: 우재준.
3: 뭐 좀 비슷비슷한데 저는 이 유시민 발언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 이게 그 우리 방송가의 패널들은 네. 거의 다 그 요즘 뉴 이재명 같아요. 뭐 서용주부터 애가 강성필, 뭐 강수영, 우리 하은기도 전부 보면 뉴 이재명처럼 아직 대통령 1년이니까 평론가들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 쪽이 많고 네. 계속 유시민 욕하고 정청래 욕하고 이런 게 많아요. 네. 평론가들은. 그런데 네. 네. 저는 진짜 표를 가진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를 거라 봐요.
2: 달라요?
3: 예. 왜냐하면 이게 보수도 그런데 항상 이게 그 중도 쪽 목소리보다는 강성 목소리가 크게 느낍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보수도 이게 강경 보수 목소리 이게 먹히거든요. 전당대회 그 장동훈 대표가 대표된 것도 강성 당원들한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도 이게 유시민 목소리가 저는 강성 개딸들 전통적인 민주당 코어 지지층 이분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고생이가 정권 교체했더니 완전히 뭐 축수가 개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민정수석이 뭐 이거 이 문재인 때려잡던 사람이 민정수석이 돼? 인류화는 뭐야 이 탄핵 찬성한 사람 아니야? 뭐 탄핵 반대하든 이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전당대회는 아마 이게 유시민 발언이 정청래한테는 천군만마.
2: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이
3: 저는 상당히 있다 봐요. 상당히 있다 봐요. 한번 네. 보십시오. 그 강성 당원들은요 상당히 그 박탈감 듭니다. 평론가들은 방송이라도 하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뭐 이재명 편 들지 진짜 당원들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잖아. 네.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하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내한테 떨어진 건 뭐야? 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게 반감을 갖습니다. 배신감 느낄 거예요.
0: 평소에 이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평론을 하시는 서정 변호사님의 패턴을 봤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 당선을 너무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2: 김종인 최고위원님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게 파장 이 유시민 씨의 발언이.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에게 반감을 더 불러일으켜서 정청래 대표 안 되겠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잡힐까요? 아니면은 그래 맞는 말 같은데 정청래에게 힘 실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4: 제가 보기엔 거의 공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2: 공멸이에요?
4: 네,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네. 서로들 싸우는 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인신공격, 저격, 파묘 옛날에 얘가 이렇게 했었어 저렇게 했었어. 야 뭐 김어준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유시민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유시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공격하고 서로들 야 걔는 또 누구한테 얼마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 정부로부터 뭐 어디서 어느 자리에 맞아요, 갔잖아. 맞아요. 이러면서 저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 까집어내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걸 다 보면 양쪽 다 웃기는 사람들이야. 야 이런 과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서로 그 난타전을 벌이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시민 씨의 얘기 자체는 좀 들으면서 불쾌한 사람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2: 보셨어요?
4: 들어요.
2: 띄엄띄엄?
4: 들었죠. 거기서 촉법 평론가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거잖아요. 나이도 어린 XX들이 말이야.
2: 뭘 잘 모르는.
4: 어린 XX놈. 뭐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촉법이라는 게 14살 이하인데.
3: 그걸... 13살로 바뀌었어요. 강력범죄는.
4: 아니 그거는 이제 13살로 강력. 바꾸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아직 확인은 안 된 거. 확정은 안 된 거고.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촉법이니 용역이니 철거 전문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모멸적인 단어.

0: 나를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지금까지 뭐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라는 이 명언을 남겼던 분답게 참 굉장히 사람들을 후벼파는 말씀들을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프레임과 네이밍은 잘하는 것 같아요.
2: 사실
1: 좀 아파요? 그런 공격 당하니까? 하원기
2: 저는 원래 수박이었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아픈데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1: 그래요.
2: 같더라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유재명 뭐 이렇게 묶이지도 않거든요. 공소시효 이런 건또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앵글을 줌아웃해서 보면 그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공멸로 가는 길이다 이런 지적은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백혈구가 세균이 치열하게 굽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처가 낫는 건데 이게 저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튜브라는 게 이제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평론이라는 것에 영향력이 과잉되게 가져갔다고 생각을
1: 오,
2: 해요.
1: 그래요?
2: 사실 그 유튜브 이렇게 설치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나와서 평론가들은 하나의 견해인 것이고 어떤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도와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무슨 각자 채널 구독자 하나 모아서 동접률 높여버리면은 그로 인해서 창출하는 가치에 비해서 가져가는 부와 상징 자원이나 영향력은 너무 큰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평론가나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돼서 정상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진영 내에서 유시민, 김어준 씨 뭐 할 말했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때요?
2: 아, 저는 잘못 봤어요. 타당한 얘기는
1: 평론가분들은
2: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철거, 증축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물론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비유는 원래 개념과 그 비유하려고 하는 대상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 비유를 그대로 들이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 진영의 건물주인 것이고 지금 기존의 전통 지지층이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건물 새 들어 사는 사람 뭐 동의도 안 받고 재건축해서 다 쫓아낸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안 맞죠. 민주주의적 시각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공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였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치권을 5년간 위임한 건데 그걸 무슨 자본주의적 논리로 뭐 누가 사가지고 해체하고 이거는 되게 천박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민주당 얘기라서 하원기 대변인께 자꾸 질문 집중되는데
2: 네, 감사합니다.
1: 적통 논란 있잖아요.
2: 네.
1: 노무현 전 대통령 적통 논란.
2: 네.
1: 이게 왜 발생한 거예요? 적통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2: 얘기하면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을 것 같은데.
1: 하지 마요. 보호하자. 그럼 우리
2: 보통 자기 경쟁력이 없을 때 이런 거 합니다. 왕조도 아니고 정당의 적통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비전으로 얘기를 하고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국정운영 뒷받침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 지금 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가 뭐 누구의 적통이다, 내가 어디부터 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여당의 지도자로 나서는 분들이 하기에는 매우 협량한 논쟁이라는 걸좀 아시고 이제 빨리 비전 경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런데 적통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요.
1: 하세요.
3: 정청래 대표가 이게 그 족보를 세탁한 건 맞아요.
1: 세탁이야?
3: 왜냐하면 이게
1: 족보를 샀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2: 위조했다고
3: 위조죠. 뭐 세탁이.
1: 세탁.
3: 이게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김민석, 송영길은 김대중이 피관 거예요.
1: 그렇지,
3: 정청래는 과대표기 때문에 근데 아니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요, 그때 정동영 밀었잖아, 정통.
1: 그렇죠.
3: 정동영과 통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이게 첫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1: 네.
3: 세 번째, 문재인 때는요, 삼철 또는 윤건영 뭐 이런 분들이 첫근이지, 정청래는 첫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17분 동안 완전히 뭐 인연을 쭉 나열한 거는, 그거는 뭐 족보를 위조했든 샀든, 하여튼 이거 거의 맞고요.
2: 도움이 왜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3: 그게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아, 또 이게 정청래가 뻥치는구나 다 알고. 그런데
1: 네.
3: 문제는 송영길도 문제야.
1: 왜?
3: 이거는 제가 보기에 착오가 아니고 이거는 고의입니다. 우리가 이게 고의하고 과실 착오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장례식에도 못 갔다. 아주 이례적이잖아. 노무현 장례식에도 못 간다. 이례적이면 보좌관 보고 야 확인해 봐. 체크를 해본 거거든요. 왜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체크해보면 그 다음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장례식에 안 갔다. 이런 식으로 그 허위사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본인은 착오라고 하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이렇게 금방 체크가 되는 이런 거는 미필적 고의랍니다. 저는 송영길이 이렇게 또 공개하는 것도 문제를 봐요.
1: 그 서 변호사님한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 예. 우리 뉴스명당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실 때 안 들었죠?
3: 송영길 대표 이야기 아까 물어봤잖아요. 과실이라고 착오라고. 네. 저는 미필적 고의라 보는 거예요.
1: 아, 들었고.
3: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체크해 보면 네. 이상한 일이잖아. 왜 장례식에 안 갈 리가 없잖아. 네. 그럼 조금만 체크해 보는데 체크 안 하고 안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걸 사과하고 그거는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1: 그냥 서 변호사님 판단에 그렇다
3: 그렇죠.
1: 이거죠?
3: 미필적 고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2: 변호사로서의 입장입니까? 법률적 입장?
3: 아니, 정치인으로서도 이게 체크를 해보고 공격을 해야지. 왜 체크도 안 하고 자기 생각 따라 안 갔다고 장례식에 단정적으로 해야죠.
0: 궁금한 게 아까 서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청래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그 강성 지지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2: 족보 위조했고
0: 오히려 정통 뭐 저 정동영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 마치 자기가 무슨 노무현의 후계자인 것처럼 저렇게 고민정 의원이 비판했지만 뭐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3: 아니 상대적으로 네. 보면 김민석은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준한테 간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정청래도 뭐 노무현하고 연관은 좀 적어도 배신 안 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은 아예 배신하고 정몽준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김민석이라고 하잖아요.
0: 송영길이 돼야지. 그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송영길이 지지가 확 쏠려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민석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3: 그런데 방송 여론하고 좀 틀린 게 우리 보수도 전당대회면 장동혁이 이긴 이유가 강성들이. 그런데 저쪽도 강성들은 정청래를 민다는 거죠. 방송은 중도 쪽이 많이 나오고 따라서 방송 여론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2: 그런데 그 지금 이 대 AI 시대에 스마트폰도 안 나왔던 시대에 뭐 누가 어디 넘어갔니 사실은 트로이 목마였니 했던 그런 가지고 당대표를 당원들이 정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영욱 대표 말씀하시는 거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당원들 분위기가 그렇게 뭐 과거에 대한 그래요. 어떤 파면 논쟁이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1: 그래요.
0: 네. 제가 그때 취재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공삼 시계를 차고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맞아요. 대통령님이 주신 시계 여태까지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1: 큰절도 했던 것 같아요.
0: 동교동이 진짜 경로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협의회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정몽준 씨가 사실상 그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노무현 우리가 뽑아놨는데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 후보 교체로.
0: 그 시도에 따라서 그 김민석 씨는 같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 상의해서 간 거지 그냥 간 것도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따지면 뭐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거를.
1: 인재협의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다시 4부. 약간 이제 내일이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 그 얘기 잠깐 짚어보고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참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2일 23일 전국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빠 땅,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피가

0: 카메트다. 카메트는 카마르.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만나잖아요.
4: 네, 만나죠.
3: 이게 뭐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강할까요? 아니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책방 그 책 전시회에 찾아온 것에 대한 불쾌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만남일까요?
4: 불쾌감을 뭘까? 나타내기 위해서 만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 어쨌든 그 양쪽 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대로 가면 우리 상당히 서로에게 타격이 너무 치명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일단 야 좀 그 봉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만날 거예요. 형식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용까지 그럴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3: 네.
4: 뭐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면 일종의 진영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철학의 가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영으로 싸우고 있고 권력으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가치와 철학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3: 안 돼요.
4: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두리뭉실이라는 소리 하겠죠. 하하하 웃으면서 뭐 하고 문 닫고서는 그다음에 뭐 점잖게 서로를 공격하겠죠.
3: 네.
4: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봉합, 내용적으로는 더 심화된 갈등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근데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좀 공격하더라고요. 잘못했다라고.
4: 그렇죠. 네.
3: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책 전시회 찾아온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언짢아했다. 되게 화나왔다. 뭐 이러한 얘기도 좀 들려가지고.
4: 만약에 그게 합의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등록을 안 하고 사퇴하겠죠. 이게 진짜로 서로 얘기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3: 네.
4: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그쪽 문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그럼 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퇴하면 아 그럼 서로들 타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5: 저는 이제 이거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요. 소리장도 소리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친한 척할 거예요. 그러게 칼을 감추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참전했어요.
3: 네.
5: 이미 평택 선거에 조국 대표 거래 좋아요를 30개 이상 누를 때 이미 전적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이쪽은 문조 털내유잖아요. 저쪽은요 명 세똥 대주길 명자를 여야 돼요. 이미 저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두에 서 있는 거예요. 최전선에. 이쪽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원팀이.
3: 그래요?
5: 물과 기름이에요.
3: 그래요?
5: 아 대선 패배할 때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우리 졌다. 2022년에. 이러고 있고 이제 문재인 쪽에서는 야 너 대장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졌지. 대선 패배 원인부터 지금 갈등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봉합 안 됩니다.
3: 어색할 거다 그러면 만남이.
5: 아, 칼을 감추고 있다니까요. 결국에 대분열로 끝나지 네. 절대 원팀 안 됩니다.
3: 하은기 대변인님이 정리해 주세요.
6: 뭐 저는 얘기를 유튜버들끼리 하는데 모이면 얘기인 게 그 대선 패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았고
3: 네.
6: 그거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못 돌파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고 둘 민주당 총체가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유튜버들이 한 얘기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당에서 배출한. 이걸 지금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할 정도로 당내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돼 있다는 방증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셨으니까 갈등 관리 많이 실패하신 거예요. 이 그 딴지일보 이런 데다가 막 들어가서 글 쓰시고 하신다는데 거기에다가 좀 대통령 비난하지 마라 이런 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사퇴에 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이랬으니까. 근데 그런 글 안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상 대통령이 받는 비난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갈등을 더 분열시키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왔다. 당 지도부나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정청래 대표 본인은 사실 친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친문의 상징성 있는 인사가 아니에요. 친문의 상징성 인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 거지. 진짜 그 친문 그룹들은 정청래 대표가 그 친문의 상징적인 인사고 문재인 대통령과 결합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황당해 했을걸요. 그렇게 빨리 디커플링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중이고 네. 대통령이라도 빨리 이거 봉합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봉합이다?
6: 네.
5: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까지 안 하던 행동을 전당대회 앞두고 하죠? 아까 그 투자쇼도 그래요. 이제까지 안 하던 걸 딱 전당대회 바로 앞두고 기업들 동원해가 하는 것도 이상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1년 10개월도 안 만났어요.
6: 네.
5: 뭐 비공식으로 잠깐 서치한 적이 있지만 왜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1년 10개월 만에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잖아요.
6: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몇 달 안 지났어요. 거기서도 이제 뵙고 권영주 여사랑 같이 만났고 그래서 아예 뭐 1년 몇 개월 안 만나다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 일단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막상 발표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발표 뭐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한참 전부터 몇백조를 투자하니 많이 기업들 만나고 그랬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게 이치에 닿는 비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네.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행사를 준비했으면
6: 네.
3: 2시에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네.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좀 적절했냐 이런 비판이
6: 적절하지 않죠.
3: 왜 그랬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6: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 되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사무총장 하시는 동안에 그 발언이나 인식들에 동의 안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백서 만들 때도 뭐 행정부 인사들도 뭐 그 행보를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뭘 잘못해서 이를테면 지방선거에 영향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직언할 자신이 없고 그건 겁이 나니까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김민석 총리 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뭐 당권 도전 시사한 것 때문에 지방 이런 태도들이 저는 행정부 사이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아니 그래도 그렇지.
6: 그러면은 그 불만을 그 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정제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직언을 하는 게 맞지. 이 당권 투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3: 아니 김종인 최고위원님 2시에 네. 기자회견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뭐 참모들이 아 이거 대통령께서 이거 2시에 중요한 발표하시는데 뭐 내일 하시든지 아니면
6: 미루자
3: 4시쯤 하시든지
4: 그게 형식이죠.
3: 근데 왜 그랬을까요?
4: 왜 그래요? 불만의 표시지.
3: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4: 안 맞죠. 그럼 뭐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한 공격은 맞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집권당 그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그 지지하는 유튜버들 양쪽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싸움은 상식적이지 않죠. 과거에 우리도 그 짓을 했었어요. 근데 아 그때 제가 요새 보면은 아 우리 지켜볼 때 민주당이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집권당이잖아요.
6: 네.
4: 집권당이 저짓하고 있으면 당장 비판이 들어가죠. 야 그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 안 하고 니들끼리 권력 다툼만 하라고 저짓만 하고 있냐. 근데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잘하고 윤석열이 잘 못한 거예요. 아, 의정 갈등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이거 특검 받아야지 이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부하면서 오히려 탄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한 게 분명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 싸우는 거 보면 저는 사실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막 그 속된 말로 도끼인 개끼이어서 서로들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 보면 거기서 거기고 그냥 권력 다툼밖에 없구나. 이게 무슨 어떤 올바른 걸 놓고 싸우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6: 뭐 방어 아닌 방어를 좀 해드리면
3: 네.
6: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아까 불만의 표시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당내에 이 당권 투쟁에 휘말려 있는 인사들의 지금 시각이 엄청 좁아져 있어요. 시야 자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통령이 G7 순방 나갔을 때는 사실 그때는 야당 스피커들도 뮤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내에서는 정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외교할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 거니까. 근데 오히려 여당 내에서 뭐 막 싸웠단 말이에요. 메시지 올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이 당권 투쟁에만 지금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일정, 정무적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소위 말해서 이 엇박자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이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 다시 정부 여당의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4: 아, 그걸 모르고 할 리가 있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3: 그냥 고해 그냥 해 이랬을 것 같아.
6: 아니 그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깡이 좋다고요, 다들.
3: 그러니까.
4: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2시 한다고 다 공개가 됐는데.
3: 그러니까. 아니,
4: 그냥 사무총장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6: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걸로 하실 거예요.
3: 알겠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있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4: 좋다 해라.
3: 지금 국민의힘 계속 징계하겠다고 장동연 대표가 네. 계속 엄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당사자 징계 김종혁 선생님.
4: 제 이름 또 올라가 있더라고.
3: 좋아요?
4: 좋아요? 네. 좋겠습니까? 아니, 짜증나지?
3: 아니 그래도 이렇게 탄압 받으면 정치는 크잖아요.
4: 아니 근데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뭘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뭐가 있는 복이 있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이라는 게 그 우리가 당을 만든 이유는 올바른 걸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자기가 거기서 그 사람들 그 돈 명예 이런 거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도 있겠죠. 뭐 없으면 사람이니까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극우들이나 급좌들의 주장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래서 내 권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국가 보조금, 당비 이런 거 팡팡 써가면서 미국 가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3: 네.
4: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징계 카드를 끄집어낸 것은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장 대표가 그것을 방향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모든 독재자들이 그 국내 소요가 일어나면 전쟁 같은 거 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심 돌리잖아요. 뭐 비슷한 전략이 아닌가.
3: 담담해요?
4: 담담합니다.
6: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서종국 변호사님께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혼내셨어요.
3: 뭐라?
6: 너는 그렇게 사익과 공익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3: 응.
6: 모든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된다는 그런 웅대한 발상을 좀 해봐라 이랬거든요.
3: 네.
6: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권파랑 가까우시니까 이 당권파란 분들도 이 각자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익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3: 서 변호사님 이렇게 징계 카드 꺼낸 거 잘하는 겁니까?
5: 아니, 장동윤 대표는 징계 안 할 거예요.

0: 감사위원장이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오히려 이제 그 경고나 최소한의 경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의 기강을 위해서 이 정도지. 아마 장종익 대표가 뭐 제명을 하거나 당원권 정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징계할 생각이 없어요.
1: 아니,
0: 당이 더 분란만 되죠.
1: 근데 공개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징계 절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동현 대표가.
0: 그건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단합을 위해서 일시 기능이 정지가
1: 네.
0: 됐는데 그럼 그 윤리나 당무위는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미 여러 개 이제 징계 당원들이 한 게,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가동한다는 원칙론이고.
1: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재선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향한 어떤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당내 분란, 내가 정무적인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징계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다 뭉쳐가지고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항합시다 이렇게 메시지 낼수 있잖아요.
0: 근데
1: 근데
0: 그것도 월권이고 윤리위나
1: 월권이라고.
0: 당무위는 독립된 당대표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독립되게 역할하도록 두고 저는 장종인 대표가 뭐 보복에 징계 안할 거고요.
1: 안
0: 대신에
1: 하겠네.
0: 이쪽도 이제 좀 자제하세요. 우재준 지금 최고에서 네 번째예요.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은 결정났잖아요. 이미 지지층의 60% 전후가 장동혁이 가야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는 게60% 전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뭐라 했냐면 홍명보하고 비교하더라고. 홍명보 사퇴는 99.999%. 제주에 홍명보 사퇴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장동혁 사퇴하고 홍명보 사퇴 똑같아요? 제주에 장동혁 사퇴하면 안 된다는 게 60%라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홍명보하고 장동혁 비교한 거는 정말 비논리적입니다.
2: 일각에서는요, 홍명보는 사퇴라도 했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건 100% 사퇴 이론이고.
3: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그 말처럼 안 돌아갔던 게 너무 고무줄이에요. 자기들 정적들 파낼 때만 뭐이 논리와 합리를 세우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라면은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시에 왜 징계했으면, 지금 뭐 징계 목록 보니까 김재섭 의원 뭐 이런 사람 끼어 있던데 왜 들어가 있으며, 그당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무소속 후보 돕는 게 문제라 그러면은 대선 당시에 경선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뽑혔는데 그 한덕수 당시 그 쫓아가가지고 막 도와줬던 분들, 이분도 다 징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징계하지도 않고 본인들 정적 제거할 때만 쓰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0: 근데 그 장동희 대표가 팬의 마이크에서 김재섭, 김용태, 우재중 언급한 거는 그냥 별로 총구를 잘못 겨누고 있다고 언급했지 징계하겠다고 한게 아니에요. 그 당원들이 징계 요청한 건 있는데 아마 그세 명은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징계 안할 겁니다.
2: 저도 그 당원들로부터 두 차례나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근데 당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서 엄청나게 제출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선별적으로 하고 계세요. 자기들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윤리위가 열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 고성국 씨, 그리고 다른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다른 당원들이 징계해달라고 올라갔어요. 여지까지 그런 징계서에 의해서 징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경우 두 차례나 걸쳐서 그 징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그 무산이 됐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윤리위나 그다음에 당무감사위는 그 완전히 독립적 기관이고, 그 당대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엔 그냥 같은 몸이십니다.
3: 동의합니다.
2: 같은 몸이시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촉하면 돼요. 해임하면
0: 근데
2: 됩니다.
0: 이번에 김종우 위원은 아마 징계 안할 겁니다.
1: 안 하라고 얘기했어요?
0: 제가 맡겠습니다. 징계 안할
2: 그래요? 아니, 당원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막어?
1: 한라인이 구성돼 있죠.
2: 한라인으로?
0: 근데 김종우는 안 합니다.
3: 아니, 무슨 징계가 변호사님 막으면 막아지고, 이게 너무, 이 자체가 이게 너무 고무실이잖아요.
1: 우리 핵심 실세 서정욱 변호사. 마지막으로 짧게 30초만 김종인 최고위원님 여쭤볼게요. 우재준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된 뭐 장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참저 봐도 이게 국민들 앞에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2: 옛날에 여러 번 있었죠. 봉숭아 학당 비슷하게 해서 옛날에 홍준표 그 대표 있을 때또 유해 씨인가 뭐 이분하고 서로 무슨 뭐 주막집
1: 유연해.
2: 뭐네 뭐 이러면서 서로 공격하, 그분 맞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 유연해.
2: 뭐 그랬던 비슷한 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거 봉숭아 학당이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0: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리더십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그렇죠.
0: 지도력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지도력이 권위를 상실하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제도로서의 대표일 뿐이지 그 자발적인 승복
1: 위험, 권위.
0: 권위 이런 것들은
1: 그렇죠.
0: 의원들로부터 이미 상실한 지 오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영입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에는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5.4도인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도 33도, 대구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 영동대교 못간 지점 2, 3차로 두 개 차로에 걸쳐서도 승용차 여러 대가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8: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7: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가 3중 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토허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축구팬의 야유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전 감독은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공항에는 축구팬 200여 명이 나와 홍명보 나가를 외치며 야유했고 홍 전 감독에게 연봉을 반납하라거나 감독 선임을 주도한 축구협회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축구 국가대표 공식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붉은 악마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만약 과거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우리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라며 대표팀을 두 번 지휘하면서 또다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대부분의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홍 감독 선임 이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어제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2024년 7월 홍 감독 선임 이후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접수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곧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뒤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적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